0: 8월 24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첫 곡은요. 3922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현 내 거 중에 최고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저는 제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행복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3922님 사연 주시면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해서 내 거 중에 최고. 아우 너무 좋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어쩌면 우리 일상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마치 연습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내 삶이라는 실전을 만들어가잖아요. 오늘 같은 월요일에 일상도 휴식처럼 충전이 잘 된 든든한 에너지로 새로운 한 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해보면 좋겠지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가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서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5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주식불장에 누군가는 큰 성과급을 받고 누군가는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죠. 두 사람만 모여도 주식 이야기, 가족들이 모여도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뜨겁게 오를 때가 있으면 식을 때도 있고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바닥을 치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지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믿고 조급해지곤 하죠. 생각해보면 달도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오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계절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투자 실패는 단순히 돈만 잃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아, 조금만 덜 욕심낼 걸. 아, 그때 더 넣지 말 걸. 아, 거기에 다 걸지 않는 건데. 그런 후회를 되풀이하다 보면 마음은 피폐해지고 자괴감은 깊어지고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의 마이너스가 내 인생 전체의 마이너스는 아닐 겁니다. 한 번의 실패가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실패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괴감과 후회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을 조용히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 오늘은 어쩌면 그런 회복의 마음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7131님이 영화 그의 여름, 이병헌과 수혜가 주인공이었던 영화가 떠오르면서 Yesterday When I Was Young 로이 클락의 노래 신청해 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는 노래를 듣다 보면 영화가 또 생각나고 또 영화가 생각나면 그때 흐르던 노래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주식 투자 하시나요? 투자 대박 쪽에 가까우십니까? 투자 쪽박 쪽에 가까우십니까? 벼락 부자이십니까? 벼락 거지이십니까? 요즘에 들리는 이야기인데 참 극과 극이죠. 뉴스에는 아무래도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그러니까 SNS를 봐도 그렇고 어우, 다들 돈 벌고 있는데 나는 뭐해? 여기저기 주식을 한다 그러는데 나도 해야 되나? 막 이런 불안하고 조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내 인생을 남의 인생과 비교하게 되면 왠지 슬퍼지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배웠지? 만약에 실패가 따랐을 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전략을 세워야지. 이런 또 배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또 아, 비싼 수업료 냈네. 이거 하나 제대로 배웠네. 또 이럴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어떤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고요. 이 시기에 알고 나면 좋은 생활상식, 재미있는 정보의 자팍사전, 소확행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6392님, 이번 주가 8월 마지막 주일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조금 남았네요. 저도 마지막 주일인 줄 알고 지금 달력을 봤습니다. 아,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월요일. 31일이 하루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반갑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6392님이 사연을 주시고 저도 얼른 달력을 봤거든요. 다음 주가 하루 더 남았습니다. 9752님, 이 음악이 좋아서 듣고 싶어요. 와, 어떤 노래일까요? 우리도 듣고 싶네요. 김현철 연애 들려드릴게요.

김현철의 연애.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에도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잘 들으시고 신청해 주시면요, 혹시 아십니까? 당첨되실지. 잘 들으시고 신청해 주세요. 첫 번째 문화 선물은요, 유럽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바순 연주자 이지연이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빌라 로브스, 슈베르트 등의 명곡을 연주하는 이지현 바순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는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원하시는 분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바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선물입니다. 장자의 소요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음악극. 배우가 직접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하는 액터 뮤지션 형식의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요유. 소요유는요, 인생을 바쁘게 살지 말라는 멈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는요,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희망하는 날짜를 써서 주시면요, 기획사에서 개별 연락해드립니다.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희망하는 날짜, 대학로 스카이시어틀 2관에서 공연합니다. 대학로 스카이시어틀 2관. 원하시는 분은요, 창작음악극입니다. 글머리 음악극 하시고 성함 보내주시면요, 마찬가지로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을 드립니다. 아빠랑 같이 봐도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 어린이 참여 공연이죠.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원하는 시간 적어주시고요. 장소는 노원 구민의 전당. 노원 구민의 전당이고요. 샵 1053 성함 남겨주시고 글머리 어린이 참여 공연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당첨자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이 문화생활 하시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때가 바로 할 때 문화생활, 품이 있는 문화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월요일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죠. 추억의 노래,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듣고 소확행 퀴즈 만나볼게요. 8766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범용 한명운의 꿈의 대화, 2037님이 신청하신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잊으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들.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소확행 퀴즈로 만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에 얽힌 이야기 기발한 이행시 환영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환절기만 되면 비염, 코막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은 이런 환절기에 건강차로 많이 찾는 아주 큼직한 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보내주시면 무조건 선물 드려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그러나 선물은 샵 1053으로 보내주셔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 콩이요. 벌써 정답이 들어왔어요. 깜짝이야. 이 콩은요. 꼬투리가 길고 넓적해서 옛날 농촌에서 볕집이나 풀을 싹둑싹둑 썰던 커다란 농기구의 칼날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로 그 농기구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요. 신들린 듯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 할 때 이거 탔다라고 하죠. 이거 단어 들으면요. 무당이 올라탄다는 그 날카로운 도구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이것과 이름이 똑같은 밥상 위에서 만나는 친근한 콩 품종이 하나 있죠. 콩깍지 모양이 그 도구처럼 길쭉하고 날렵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콩은요. 비타민 A, B, C 등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황산화적 성분에 히스티딘이라는 성분 때문에 콧물, 코막힘 완화에 좋다고 합니다.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환절기에 어김없이 이것 콩차를 찾는 이유죠. 감히 오시나요? 여름 끝자락으로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크잖아요. 이 환절기 건강차로 좋은 이 큼직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이 콩, 이것은 무슨 콩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콩깍지가 그 농기구처럼 길쭉하고 넓적하게 서슬퍼런 농기구 이름입니다. 아유, 그거 보셨나요? 콩깍지 모양이 딱 그 도구를 닮았다고 합니다. 옛날 여물을 썰던 농기구 이름 그대로 딴 콩 이름 두 글자.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정답과 함께 기발한 이행시도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이게 뭐더라 하고 뭔가가 생각이 날듯 말듯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송 두 곡 들려드리니까요. 잘 들으시고 노래 두 곡 들으시면서 이행시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힌트송 전람위의 기억의 습착. 기억의 습착. 이고요. 자, 두, 자, 두의 김밥. 습작. 자, 두. 김밥 두고 들으시면서 이 두 글자 이행시 보내주세요.

전람회 기억의 습작 자두 김밥까지 듣고 왔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입니다. 오늘의 소확행 퀴즈 정답은요. 바로 작두. 작두콩이었어요. 이름부터 재밌죠. 작두콩은 꼬투리가 크고 길쭉한데 그 모양이 옛날에 볏짚이나 풀을 썰던 그 무서운 농기구 작두의 칼날을 닮아서 작두콩이라고 불립니다. 맛은 비교해서 구수하고 요즘은 차로 많이 마시는데요. 특히 환절기에 콧물이나 코막힘 같은 불편 때문에 작두콩차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요. 작두콩 꼬투리 추출물이 알레르기 비염의 코막힘과 일부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 작두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발한 이행시 만나보죠. 1485님은요. 작정하고 1등을 기다렸어요. 두 번째라도 되기를. 그랬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탐정가족 여러분이 빨리 하십니다. 0516님. 작정했어요. 두 번 하루 20분씩 하기로요. 기도하기로. 향심기도 배우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향심기도 좋죠. 0367님 작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두 번을 못했어요. 어제 그제 주말이라고 게으름 피우고 넘어갔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유 뭐 용서가 필요한가요. 다시 시작하겠다니 칭찬을 받으셔야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8425님 작두콩을 먹으면 두 번 다시 비염이 안 온다. 이행시는 좋지만요. 작두콩은 치료제가 아니고요. 치료제가 아닌 너무 또 맹신하셔는 안 됩니다. 0553님 작지만 두고 봐야 하는 소중한 일상. 아들과의 일상이죠. 그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드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일상. 얼마나 행복한 순간일까요. 4019님 작심삼일 다이어트. 이번에는요. 두부로 성공해야겠어요. 두부 좋습니다. 아유, 다이어트에는 두부가 최고죠. 4309님 작물이 햇볕을 받아 잘 자라서 올려주세요. 4309님 작물이 햇볕을 받아 잘 자라서 두루두루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8317님 작심삼일 하지 말고 두 발로 운동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7443님 작년보다 훨씬 더운 여름이 가고 있어요.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어요. 가을을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아, 처서가 지냈는데도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4764님 작고 소중한 나의 예쁜 딸은 두고 봐도 왜 이렇게 예쁠까요? 하트. 정말 나의 예쁜 딸. 마이 엔젤 나의 천사죠. 포맨 윤우의 마이 엔젤 들려드릴게요. 이행시 기다립니다.

마이 엔젤 퍼맨 윤우였어요. 오늘 소확행 퀴즈, 환절기에 건강차로 찾고 있는 바로 오늘을 작두, 작두콩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시 만나보고 있습니다. 구이구사님, 작, 작은 콩인 줄 알았는데 크네요. 두 번 먹었는데 말려서 차로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3922님, 작, 작업하며 수녀님 방송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두 권 쓰고 청결 유지하며 일하고 있는데 이 아침 음악이 좋으니 일하면서도 마음이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순간인지를. 8915님, 작, 작심 3일이지만요. 두루두루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결심을 하고 잘 안 되지만 두루두루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142님, 작, 작은 손으로 작두에 집을 밀어넣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요. 소를 위해서 여물을 썰었답니다. 작은 손으로 했다면 어렸을 때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 전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작두 너무 무서워요, 저는. 신화승님, 작, 작정하고 끓여 먹습니다. 두어 잔 마시고 비염도 없어지기 바랬는데 이 가을에 평안하기를 바라봅니다. 작두콩, 이 작두콩 자체는 비염 치료제는 아닙니다. 다 그래서 너무 또 많이 마시고 너무 진하게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건강차니까요. 1035님, 작, 작은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말고 두 번 안 볼 것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신세를 질 수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우린 정말 언제 어떻게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8766님, 작지만 모아서 큰 사랑이 되고 나누면서 살아가요. 두근두근 심장 뛰고 사랑하고 싶어요. 8766님, 아, 이 작은 것이 큰 사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큰 사랑이니까 나눠야 된다라는 거, 나누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 작두에 대한 이행시.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은 이행시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영성적으로 써서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5687님, 작, 작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임이 있는 두뇌에도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환절기 기관지에 좋다고요. 맞습니다. 환절기 기관지에 좋으니까 건강차로 드시면 됩니다. 0552님, 작, 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방송. 두고두고 더 기억나는 참 좋은 오늘 방송 진행하시는 모두와 그리고 수녀님을 화이팅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행시를 통해서 참 좋은 오늘을 또 홍보하고 계주시는 0552님 고맙습니다. 오늘 참 좋은 오늘 빛입니다. 소확행 퀴즈는요, 환절기에 좋은 작두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작두콩 자체는 비염 치료제는 아니지만요, 작두콩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좋대요. 근데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이 마시는 건 피하고요. 조금씩 매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어디까지나 음식이니까요.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즐기시면서 이 시기, 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당첨자분들은요, 내일 아침 9시에 커피 쿠폰 배송해 드립니다. 어느새 여름의 끝자락인데 아직도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모두 이 시기 건강하게 다시 회복할 힘을 찾아가면서 에너지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환절기 지내시길 바라면서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곡은요, 0552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이무진 가을 타나봐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고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에는 가을에만 등장하는 배짱이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배짱이를 사고 팔았던 건데요. TV도 없고 밤에 불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배짱이를 사다가 장롱 속에 넣어두고 방 안에서 자연의 소리를 즐겼다고 하죠. 마지막 황제의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배짱인 것 같은데요. 계절은 이렇게 소리로 먼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지만 한밤중 어렴풋이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서 조금씩 다가오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소리와 만나게 될까요? 자, 월트 디즈니를 상징하는 곡입니다. 리 할린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별들에게 소원을 보컬의 클리프 에드워즈, 디즈니 스튜디오 코러스가 함께합니다.

0: 리할린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월트 디즈니를 정말 상징하는 심벌 같은 곡인데요. 보컬의 클리프 에드워즈, 디즈니 스튜디오 코러스가 함께 해줬는데 이 목소리가 이 사실 뭐 제페토 할아버지 목소리 같지만 사실은 귀뚜라미가 이렇게 그 막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곡이었죠. 별들에게 소원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배짱이와 귀뚜라미 등장했어요. 자, 마지막 황제 The Last Emperor의 그 베이징을 지키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바로 마지막 황제 뿌이였죠. 그 마지막에 탁 그 배짱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거기서 탁 나오던 그 소리를 내던 그 소리가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자, 8월 24일 월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여러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마다 폰 안에서 낭만을 누리니 어찌 행복하지 않다 할 수 있을까요? 아, 엄계선 씨가 폰으로 이제 듣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배짱이 장수라니 낭만 터지네요. 유영훈 씨 올려주셨고요. 배짱이를 사서 자연의 소리를 느끼려는 우리 조상님들의 낭만에 대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김양희 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올려주셨습니다. 황순자 씨도 안녕하세요. 유클 시작되는 월요일 아직은 무덥지만 시원한 유클에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강금석 씨 일찍 오셨네요. 일밤 유쾌한 클래식 가족님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유영훈 씨 지난 토요일에 김유빈 플루티스트하고 리차드 이가 뉴욕 콘서트 잘 다녀왔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평양냉면 같은 바로 그 음악이 더 좋아지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뭐 도가 트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악도 드립커피처럼 시간의 필터에 잘 걸러진 게 여운이 깊고 편하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드립커피처럼 시간의 필터에 걸러진 그런 또 이 음악도 좋고 아주 생생한 그런 음악도 좋고 뭐 둘 다 좋죠 뭐. 자, 박정현 씨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아침입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는 뉴스를 봤어요. 39도의 더위도 만났는데 33도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뭐 35도 설이 있는데 모든 유클님들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2026년 8월 24일 11시 현재 강원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강릉평지, 경기 김포, 하남, 광주, 경남 통영, 함양 중부, 경북 구미, 예천, 김천 북부, 울진 평지, 부산, 부산 동부,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충남 공주 청양, 그리고 보령, 도서 제외입니다.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강동수 씨도 오셨고요. 안경근 씨도 처서가 지났지만 오늘도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가을은 멀지 않았지만 아직은 매우 무덥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오늘을 시원하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일비입니다. 네, 평화일비입니다. 자, 아우구스틴 마리오스 망고레이의 왈츠 작품 8의 3번 디단조 왈스 함께 듣겠습니다. 자, 기타의 피에트로 로카토의 7월 신보루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의 왈츠 작품 8, 3번 False di Dancho 기타의 피에트로 로카토, 이 남미 또 아티스트의 멋진 기타 곡을 기타의 피에트로 로카토의 7월 신보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유경락 씨, 비가 많이 왔는데 연주 끝나고 나니 환상적인 풍경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김유빈과 또 리차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 리차드 이가 아주 정말 이 연주할 때 생기가 돌죠, 정말. 옛날엔 더 생기 있으셨는데 조금 이제 아프셨다가 요즘에 이제 건강이 좋아지셔서 좀 날씬해지셨습니다. 이상숙 씨, 아침부터 덥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진 씨는 오늘은 치과 다니엘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 치과의 그 특별한 소리 있잖아요. 사운드. 즐길 준비하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윤은구 씨,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상윤 씨도 오셨고요. 이양선 씨, 유클 반갑습니다. 아직도 열대야가 물러가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요즘 여름의 끝자락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며 유클 함께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앙상블 밴 콘서트 두 도시의 현 차이콥스키와 피아졸라가 한 무대에서 만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백암 아트홀인데요. 현악 앙상블 벤이 두 도시의 현을 올리는데 또 러시아의 거장 차이콥스키와 아르헨티나 땡고의 혁명가 아스톨 피아졸라를 한 무대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획을 했고요. 1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이 협연자로 나서서 피아졸라의 대표작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연주하게 됩니다. 자, 2부에서는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현악 합주곡인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작품 48을 연주할 예정인데요. 자, 이 차이콥스키와 피아졸라를 함께 베가마트홀에서 들을 수 있는 공연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이고요. 모두 5분께 2장씩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만순 씨도 오셨고요. 자, 그래서 바이올린 곡 한 곡 듣죠. 오주영 씨가 또 멋지게 협연한다니까.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장조 케일번호 219 터키시 터키풍으로 1악장 알레그로 아베르토 빠르면서 개방적으로 바이올린의 노르웨이의 빌데프랑 그리고 조나탄 코헨이 지휘한 아르칸젤로의 연주입니다.

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터키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터키시 이 곡은 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이제 터키와의 전쟁 이후에 이 터키풍의 음악들, 또 터키풍의 악기, 또 군대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그 깊은 강렬한 매력을 또 느끼게 되죠. 자,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빠르고 이 개방적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의 빌데프랑 그리고 조나탄 코헨이 이끈 지휘한 아르칸젤로 이 앙상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401호 쓰시는 분 명동백작 1D님, PD님, 작가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탄산음료 땡겨서 편의점에 가면서 듣고 있어요. 하늘이 너무 예쁘죠? 하늘은 가을인데 날씨는 왜 이리 더운지요?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올려다보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아, 하늘 한번 오늘 더 쳐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현 씨, 모차르트의 선율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네요.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저 빌데프랑 노르웨이의 정말 요정이라고 불리는 또 아티스트잖아요. 그런 아주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정수란 씨, 주말 유클 덕분에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토요일 날 방송 너무 좋았다고 특별히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수란 씨하고 똑같은 의견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모차르트 들으셨잖아요. 조재혁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이센셜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체인버 홀에서 열리는 공연이 되겠고요. 이 9월 11일 금요일 공연이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건반 위에 펼쳐지는 한 편의 오페라 조재혁이 노래하는 모차르트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이 되겠는데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 프로젝트를 단정한 아름다움 너머에 담겨있는 오페라적 면모에 주목해서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케일번호 330, 11번, 케일번호 331, 15번, 케일번호 533, 케일번호 494, 18번, 케일번호 576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공연 역시 여러분께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 디단조 작품 120 1악장 안단테 콘 모토 알레그로 디 몰토 프랑스와 자비에 로트가 지휘한 귀르세니히 오케스트라 쾰른의 이 라이브 연주 실황 연주 녹음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곡 교향곡 4번 티단조 작품 120 1악장 안단테 콘 모토 알레그로 디 몰토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프랑수아 자비에로트가 지휘한 귀르세니히 오케스터 쾰른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 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국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상송 프랑수아입니다.

상송송 소아는 20세기 피아노 음악사에서 가장 개성 넘치는 연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죠. 그의 삶은 길지 않았지만 시작부터 남달랐는데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지만 태어난 곳은 독일이었고 이탈리아에서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유고슬라비아에서 음악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기 때문인데요. 상송 프랑수아는 1924년 5월 18일 당시 아버지가 근무하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음악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프랑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는데요. 5살 무렵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 작곡가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눈에 띄게 됩니다. 마스카니는 어린 프랑수아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이 지휘하는 연주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요. 당시 상송 프랑수아의 나이는 불과 6살에 불과했죠. 자,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블룩 피아노, 피아노를 위하여 클로드 드뷔시 번호 95 3악장 토카타 듣겠습니다. 피아노의 상송 프랑수아의 연주입니다.

상송 펑수아는 어린 시절부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독일과 유고슬라비아 등 유럽 여러 지역에서 연주하며 피아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아버지의 근무지를 따라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로 간 뒤에는 베오그라드 음악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합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아 최우수 성적으로 상을 받았는데요. 1934년 10살이 된 상송 펑수아는 가족과 함께 프랑스 니스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니스 음악원에 들어가 음악 공부를 이어가는데요. 이곳에서도 프랑스아의 재능은 금세 두각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스승에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음악원에서 1등상을 받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해 겨울 프랑스아의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만남이 찾아오는데요. 당시 니스에서 머물고 있던 프랑스의 명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고르또가 우연히 그의 연주를 듣게 됩니다. 어린 프랑스아의 재능을 눈여겨본 꼬르또는 그의 음악 공부를 돕겠다고 나섰고 이 만남을 계기로 상송 프랑스아는 더 큰 무대로 향하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리스 라벨의 Pavane pour un enfant défunt. 이 모리스 라벨 번호 19 피아노의 상송 프랑스아의 연주로 죽은 공주를 위한 Pavane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바반 부르윈 엥팡트 디퓬트. 죽은 공주를 위한 바반, 피아노의 상송 프랑스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거 이 발음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올려주신 걸 봤는데요. 이게 상송 프랑스와입니다. 우리 그 삼손과 데릴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식으로 읽으면 샘슨이고 이제 또 영어식으로 그 삼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생상스의 오페라 상송에 달릴라거든요.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그러니까 상송과 달릴라. 야, 그래서 상송 프랑스와다. 샹송이 아니고 상송. S-A-M-S-O-N은 상송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프랑스어 발음입니다. 자, 그리고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작품 이제 함께 만나볼 텐데요. 이제 2부에는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천벌 2편, 백재현의 행복한 오페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노의 파우스트하고 어떻게 다른지 많이들 또 기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준 씨도 오셨고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셔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쇼팽으로 처음 만났던 LP 앨범성의 상송 프랑스와 떠올리며 이번 한 주도 경청해 볼게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강금석 씨는 턴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 클래식 LP인 줄 알고 구매하면 CD만 와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거 어떡하나요? 좀 더 자세히 뜯어보시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께 들으실 곡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 작품 25 D장조 클래시컬 고전 교향곡 4악장 피날레 비바체 듣겠습니다. 러시아 유리 제미르카노프가 지휘한 상트페테르부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1: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백채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월요일 이 시간 백재훈의 행복한 오페라로 함께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원래는 이제 콘서트용으로 만들었지만 또 워낙에 이제 그 드라마틱한 음악과 출연진이기 때문에 오페라로도 만들었지. 우리나라에서도 오페라로 상연한 바 있는 라 담나시옹 드 파우스트. 파우스트의 옛날에 이제 겉벌이라고 불렀는데 단어가 너무 좀 이상하네요. 파우스트의 천벌, 뭐 파멸, 저주 다 가능한데 천벌로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아, 그렇군요.
0: 예, 우리 천벌로 일단은 통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2편을 함께 만날 텐데 이 구노의 파우스트에 익숙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하고 비교해서 감상하시면 아주 좋은 감상이 되고 아 역시 괴테의 파우스트는 위대한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작품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월요일에 천사 같은 존재 우리 백재은 메초소프라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군용.
2: 군용이 군용.
0: 가져오셨습니다.
2: 맞습니다.
0: 저이
2: 국방색.
0: 아니 그러니까 국방색인데 카키잖아요.
2: 네. 네네.
0: 그게 약간 그 마르그리트의 오빠 발랑땡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네요.
2: 발랑땡이 그렇군요.
0: 병사였잖아요.
2: 오빠가 네. 뭐 설명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부각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금
0: 맞아요.
2: 발렌틴이 너무 멋있는데.
0: 맞아.
2: 네, 오페라에서도 멋있어요.
0: 네, 파우스트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등장하죠.
2: 맞습니다.
0: 예.
2: 제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의 파란 모자를 보고 오, 댐네이션의 D인가요? 그랬더니 담나스용이라고 불러주세요.
0: 그렇습니다. 뎀네이션은 이제 영어고요.
2: 네, 네, 그렇죠.
0: 이게 이제 뭐 천벌 이런 네. 거고 저주 이런 거고. 요거 이제 프랑스어라면 담나시옹. 그래서
2: 담나시옹.
0: 제가 F를 네. 찾았는데 네. F가 늘 없는 거 F 모자가.
2: 아, F를 제가
0: 좀 사야 돼요.
2: 좀 불길하잖아요, F는.
0: 아니, 그게 아니라 일본엔 네. 그 니폰엔 파이터스밖에 없어요, F 모자가. 그래서 제가 그 그게 없어서 D를 찾았더니 저한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산 베어스하고 베어스하고 다이노스가 있는데 다이노스 그거 쓰고 왔습니다.
2: 야, 네. 언젠가 그 모자 그 옷장을 구경하러 가야 된다.
0: 근데 제가 네네. 그 어저께 제 아내가 세어봤는데 100개를 돌파했다고
2: 이제. 아, 세어보셨대요?
0: 네네. 그래서 나는 그 제가 100개라고 그동안 얘기한 것은
2: 네.
0: 많다는 것의 상징이었는데 100개를 넘는지 몰랐어요.
2: 그렇군요.
0: 네, 제가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래도 1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
2: 근데 원래 한 200개
0: 모자 수집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와우.
0: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해서 아버지가 많이 사다 주셨어요.
2: 진짜요? 어렸을 때부터?
0: 네네네.
2: 대단하십니다.
0: 어렸을 때 초등학교 거의 1학년 때부터 모자 쓰고 다녔습니다. 야구 모자.
2: 아니 학교에 쓰고 앉아 있을 수가 있나요?
0: 아니 쓰고 갔던 거죠.
2: 진짜요?
0: 예,
2: 수업 시간에
0: 중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당연히 벗어야죠. 그 동방의 예지국에서 그런 걸 확실히 지킵니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리하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0: 네.
2: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2: 아리따우신 배우신 네. 배우님과 함께
0: 어떠셨어요? 한 번도 실물을 못
2: 너무 힘들었어요. 해가지고. 옆에서 갑자기 오징어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얼굴 차이부터 너무 막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고
0: 저랑도 차이 날 텐데 선생님 네?
2: 뭐라고요? 아니, 네. 이런 뎀네이션을 받을 그 말씀을
0: 네네 자신 있으신 네. 겁니다.
2: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0: 우아하시던가요?
2: 상당히 우아하시고 역시 피아니스트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악가들과는 달리 말씀이 포근포근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굉장히 본캐와는 다르게 방송을
0: 차분하게 하셨습니까?
2: 차분하게 방송을 진행을 하였답니다. 네.
0: 어쨌든 저도 좀 한번 뵙고 싶고요.
2: 아쉽죠?
0: 자, 네. 네, 아쉽네요.
2: 나 참. 자, 빨리 본문. 네. 본론으로 돌아가서.
0: 네, 네, 네.
2: 자,
0: 좋습니다.
2: 그래서 이 오페라는 오페라라고 부르기보다는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로 처음에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를리오즈 자신은 극적인 전설이다. 이것은 레전드 드라마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오페라, 그러니까는 무대 세트가 있고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네. 이런 오페라랑은 성질이 조금 달랐어요. 예. 왜냐하면 이 베를리오즈가 사실 그 당시에 무대 기술로 봤을 때 아, 이 괴테 대작을 무대에 네. 세트랑 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괴테 파우스트를 네. 1, 2, 3부를 다 읽으시다 보면 네. 읽으면서도 이거는 영화로도 만들기가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갑자기 지옥에 있다가 호로록 천국으로 갔다가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이들이 너무나 신비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0: 저는 파우스트 영화로 봤어요.
2: 아, 그러니까 예. 그게 요즘
0: 옛날 흑백 영화가
2: 아, 아 그렇죠.
0: 옛날에 옛날 옛적에.
2: 그러니까 옛날이라도 예. 굉장히 효과가 많이 필요한. 그래서 사실 옛날 흑백 영화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파우스트 괴테를 읽다 보면 네. 아쉬운 장면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 뭐 비너스가 등장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그들이 뭐 이렇게 계곡에서 막 이 여신들과 노는 장면이라든가
0: 어떤 영화예요?
2: 네네네 한번 제가. 찾아보시고 예, 예, 예. 그런데 네. 영화로도 구현하기가 힘든데 네. 이거를 무대에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면서 옷을 계속 바꿔 입으면서 특히나 이 장면 전환이 엄청나게 극장의 입장으로서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건 다른 얘기지만 아 나비 부인이 왜 그렇게 극장에서 많이 상연이 되는가 하는 이유는 세트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딱 네 명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파우스트는 정말 장면 전환이 많아야 되고 장면 전환이 굉장히 스무스하면서도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장면이 많기 때문에
0: 네.
2: 이거 극장에서 구현하기 힘들고 잘못 이 무대에 올렸다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0: 그렇게
2: 나는
0: 생각을 했군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포기를 하고 이런 방대한 상상력은 보는 이들에게 그냥 머릿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구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분위기는 내가 음악으로 구현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게 된 것이죠.
0: 그렇군요.
2: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풀었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현대에 와서
0: 네.
2: 이제 뭐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극장들이 이것을 구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파우스트의 천벌 이 작품들은
0: 네.
2: 약간 서크 드 솔레이 이런 그러니까 악마들이 나오는 장면을
0: 네.
2: 이렇게 와이어를 단 그 서커스 인원들이 이렇게 벽을 타고 가는 그런
0: 태양의 서커스처럼
2: 약간 그런 예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기도 하고 이게 뒤에 우리는 이제 그 영상을 쏠 수가 있는 시대가
0: 네,
2: 됐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구현을 하고 그래서 현대 와서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0: 오호.
2: 그러나
0: 예.
2: 이것이 그러나. 원래는 전통적인 오페라 이것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오페라를 보면 몇 막 몇 장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장면으로 구성이 돼요. 몇 경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파트에 몇 경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0: 네, 제가 그 영화 본 걸 보니까요.
2: 네네.
0: 2011년에 알렉산드르 그 소코로프 감독
2: 오.
0: 러시아의 네네. 명장인데 이분이 만든 거를 한번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2: 네.
0: 1926년에
2: 와우.
0: 그 무성 영화로 만든 게 있네요. 저는 그거를 본 게 아니고
2: 네.
0: 다른 파우스트를 봤는데 그 파우스트 흑백 영화가 뭔지를 지금 아직 못 찾고 있어요. 나중에 좀 음악 나갈 때 찾아봐야겠어요.
2: 그 26년 작품이요.
0: 네.
2: 그 파우스트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할 때 가끔 이렇게 장면으로 나오기도
0: 나옵니까?
2: 해요. 근데 상당히 그 메피스토펠레 모습이
0: 네.
2: 지금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코믹해요.
0: 아, 그래요?
2: 귀엽고 약간 이렇게
0: 귀여우기까지?
2: 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드라큘라 백작처럼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0: 그 메피스토펠레 역을 제가 하면 어떨까? 죄송합니다.
2: 재밌겠습니다.
0: 네네.
2: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장면으로 풀려지기 때문에 내용이 네.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이 한탄하는 파우스트 앞에 메피스토펠레가 나타나가지고
0: 예.
2: 내가 이런 모든 너의 젊음과 이 젊음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여인과 뭐 이런 것을 너에게 돌려줄 수 있다. 네. 네가 나에게 영혼을 판다면. 그래서 파우스트를 데리고 마르그리트의 방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 파우스트 오페라를 설명했을 때 정결한 집이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거를 왜 그 파우스트 원래 셰익스피어랜다. 괴테의 작품에 가보면 이 장면이 방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걸 왜 집으로 했는가. 이것도 오페라로 풀어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네. 이 괴테의 작품에서는 파우스트하고 메피소펠리하고 마르그리트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침대에도 앉아보고 네네. 깨끗한 책상도 이렇게 쓸어보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너무 막 지지하다. 어떻게 노인하고 악마고 그 깨끗한 그 처녀의 방에 들어가서 침대를 만져보고 이런 장면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전환을 하기에는 네. 오페라에서 전환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방에 앉아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약간 큰 무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다.
0: 그렇겠네요. 네.
2: 그래서 정원에 들어가서 이 정결한 집에서 마르그리트가 태어났다. 그래서 정결한 집이라는 아리아를 부르는 이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0: 네.
2: 여기는 장면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0: 네.
2: 파우스트가 이 깨끗한 방을 보면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 순진한 여인과 내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을까 하는 장면이 네.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0: 오호.
2: 자, 이 장면이 지나고요. 마르그리트가 들어오게 되죠.
0: 예.
2: 그래서 파우스트하고 메피소펠레는 몸을 숨기게 되고 이 전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길에서 파우스트하고 마르그리트하고 만나게 된 장면이 있어요.
0: 네.
2: 실제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마르그리트도 이 파우스트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세상에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반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0: 네.
2: 여기 등장하는 이제 첫 번째 오늘 10일경인데요. 세 번째 막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세 번째 파트의 11경에 해당하는 음악인데요.
0: 네.
2: 공기가 답답하다. 라는 얘기를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답답한 애가 사실 공기가 나를 엄습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낮에 본 그 남자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엄습되었다. 요거를 공기가 답답하다.
0: 지금 습기가 너무 찬.
2: 그런 건가 보죠. 습기처럼 다가온 남자. 아우스페. 이 척척한 남자에 대한 답답한 공기를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0: 네.
2: 툴레 왕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0: 그렇죠.
2: 툴레 왕이
0: 이건 뭐 파우스트에서도 유명하잖아요.
2: 그렇죠. 그 어떤 마르그리트의 사랑에 빠진 마음을 그리고 자기가 사랑
0: 일편단심에
2: 그렇죠.
0: 사랑을 하고 싶어.
2: 그런 것도 있고 이 일편단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툴레 그렇죠. 왕처럼
0: 예, 예.
2: 왕비가 주고간 잔에 술을 마지막으로 마시면서 주고간 왕비의 뒤를 따라가는 이 툴레 왕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머릿속에 낮에 만났던 파우스트를 그린
0: 있죠.
2: 그 장면입니다.
0: 맞습니다. 네네. 들어볼까요?
2: 예.
0: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천벌 가운데서 Gueuleux et Tufon 공기가 답답하네. 이러면서 너무 습하나? 말해. Le roi de Tulle, Tulle 왕,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 정명훈이 지휘한 필

0: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천벌, Geller et Dufon, 아, 공기가 답답하네, Le Roi de Tulle, 뚜레 왕,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 이렇게 얌전하고 발성이 좋은 마르그리트라니. 일어나가시를 메피스토펠레가 참 아, 마음이 아파요.
0: 안네 소피 폰 오터 참 깨끗하게 부르는.
1: 그렇죠.
0: 네. 네. 근데 제가 아주 재밌는 거 봤는데요. 네. 그 빈에서 Rake's Progress, 스트라빈스키의 남봉꾼의 행각. 네. 거기서 시원스런 그렇죠. 그 마녀 같은 그 역할인데 너무 너무 재밌게 연기를 해가지고 또 다른 면모를 봤습니다. 끝나고 또 만났어요.
1: 진짜요?
0: 만나서 재밌게 얘기했었어요. 포스코브스하고 같이. 덴마크 남자, 노르웨이 여자. 아, 스웨덴인가? 하여튼 뭐 자고죠. 네, 그렇습니다.
1: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공부한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노래를 굉장히 깨끗하고 얌전하게 부르고 있는데 네. 메피스토펠레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모든 걸 망쳐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뭘 부르냐면 반딧불이를 이렇게 도깨비불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도깨비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아가씨들이 이런 노래도 불러줬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낭만이 저 발끝부터 올라오겠어요.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기 파우스트를 밀어넣고 둘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뭐랄까요? 그 최고로 낭만적인 관현악곡인데요. 이 베를리오즈가 관현악의 마술사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똑 떼어놓고 봐도 유명한 장면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장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리스트하고 드뷔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작곡에 이 작품을 참고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썼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도깨비 불의 춤 장면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 제가 여기 요순 여기 파우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곡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시거든요. 파우스트. 하지만 뭐 이게 담나시옹드 파우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파우스트라고 써 있으니까.
1: 네. 가운데 있군요. 가운데. 네.
0: 헥토르 베를리오즈 오페라 라 담나시옹드 파우스트. 근데 이 파우스트가요. 네.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개관 기념작이에요. 개관할 때 이 작품을 올렸고 1930년대까지는 가장 많이 상연되었던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요커들이 가장 많이 본 오페라가 바로 이 파우스트였습니다.
1: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좋아하는 작품들이 달라지는 건 지금은 뭐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뭐 이런 작품들일 텐데 그때는 파우스트였다. 참 놀라워요.
0: 그렇죠. 네. 투란도트도 거기 들어가죠. 자, 액토르 베를리오즈 오페라 라 담나시옹 드 파우스트, 파우스트의 천벌, 메뉴엣 데 폴레, 도깨비불의 춤인데요. 존 바비롤리가 지휘한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함께 들으신 곡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천벌 가운데서 Minuet de Folie, 도깨비불의 춤, 바비롤리, 존 바비롤리가 지휘한 할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여기 또 모자 사랑 일범님 이렇게 올려주셨고 레레 백재훈 공주님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부채 마냥 더위를 날려주네요. 늘 활기차게 지내시는 성품 부럽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OSD 6467 파우스트의 천벌은 처음 듣는데 공연이 있으면 꼭 봐야겠어요. 음악이 좋아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맞아요.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이렇게 굉장히 살짝 방정 맞은 네 장면이 약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 네. 물론 뭐 발레리나들이 나와서 가끔 이제 춤을 추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0: 예.
1: 이게 좀 특이한 게 이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음침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볍고 유쾌하고 발랄하고 그리고 악마가 어떤 유혹을 줄 때는 이렇게 어렵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려운 데서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처럼 남는 게 맞는데 네. 우리에게 너무나 심한 안식과 평안을 계속해서 주면 우리가 훨씬 더
0: 나태해질 수
1: 나태해지고 안 좋은 상태에 더 빨리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0: 이래도 조심해야 되고 저래도
1: 그렇죠,
0: 조심해야
1: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나타내는 굉장히 가볍고 이 나비같이 팔랑거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0: 그렇군요. 네. 김상은 씨가 와 마이크 엄청 크네요. 장 선생님 티셔츠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 얼굴이 작아서 마이크가 커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 예,
0: 한번 웃겨봤습니다.
1: 아,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얼굴이 큰 저로서는. 와우.
0: 마이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다는 거.
1: 아,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뭐 하나로 얼굴을 가리는 무슨 접시? 뭐 그런
0: 몰라요.
1: 게
0: 그런 거 모르고.
1: 네. 네. 네,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곡이 제가 이 오페라를 선정하게 된 뭐 가장 큰 이유라고 할까요?
0: 네.
1: 마르그리트가 베를리오즈 작품에서는 메조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거든요.
0: 그래서 이제
1: 메조 사랑.
0: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1: 안으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뒤로 막 이렇게 막.
0: 근데 출연하신 적은 없죠.
1: 출연도 한 적이 없고요. 사실 이 아리아를 제가 연습은 부분 연습을 하였으되 끝까지 마스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이 오페라는 정말 무대에 별로 올려지지 않는 작품이고 이게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8분 15초가 되는 그런 8분 15초가 되는데 이 아리아가 가곡처럼 우리가 느끼고 평안하고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뭉툭하게 갔다가 떨어지는
0: 그렇군요.
1: 거를 즐기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불러볼 수 있겠지만 이 아리아를 도저히 오디션 같은 데서 부를 수 없는 젊은 메조가 부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연습에 많이 투여가 되고 아웃풋이 그러니까 이걸 어디 가서 소위 말해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곡인 거예요.
0: 잘 됐다. 그러면
1: 네네.
0: 그 독창회 안 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 독창회 때 요걸 네.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
1: 혼자?
0: 노력에.
1: 혼자?
0: 아, 저 혼자라도. 아, 네. 뭐.
1: 제가
0: 청중을 이끌 만한 제가 브라바를 할 수 있어요.
1: 이야,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0: 네.
1: 제가 한번 독창회 때 도전을 하여보는 그런
0: 네.
1: 곡이 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0: 네.
1: 해볼 수 없는 노래.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0: 다음 독창회 때 딱 요 레퍼토리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세요.
1: 네. 마르그리트가 파우스트를 네.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파우스트는 떠나게 되죠. 근데 그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나러 가려고 어머니가 자꾸 반대를 하고 밤중에 어딜 나가니? 이러니까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수면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또한 메피스토펠레가 이거 수면제야. 너네 엄마 먹이고 남자를 만나러 가도록 해라. 독약이었던 거죠.
0: 아이고야.
1: 그래서 어머니는 의도치 않게 마르그리트가 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뱃속에는 파우스트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남자는 돌아오지 않고
0: 네.
1: 사랑의 이 불꽃은 나를 삼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보통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면 생명을 밝힌다거나 미래가 밝아진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불꽃이어야 되는데 나를 집어삼키는 불꽃인 거죠.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과 내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파멸에 이르르는 그런 불꽃이
0: 예.
1: 여기 나오는 불꽃입니다.
0: 그렇군요.
1: 아름다운 곡입니다.
0: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만
1: 네. 네. 그녀의 마음을 함께 느끼시면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들으셔야 되는 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현악도 너무 아름다워.
0: 곧 이 곡을 부르실 백상민 테너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La Damnation de Faust, 파우스트의 천벌 가운데서 D'amour l'ardente flamme, 사랑의 열렬한 불꽃이. 자,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불렀군요. 조르주 프레트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드 라 소시에테 데 콩세르 두 콩소바투아, 파리 음악원 협회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헥토르 베를리오즈의 La Damnation de Faust, Faust의 천벌 가운데서 D'amour l'ardent flamme, l'ardent flamme, 사랑의 열렬한 불꽃이 나를 집어삼킨다. 와,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아주 그 표현력이 뛰어났습니다. 조르주 브레트가 지휘한 오케스트 드 라 소시에드 데 콘세르 두 콘서바토아 파리 음악원 협회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이름은 이제는 바뀌었죠. 콘서바토 오케스트라로 바뀌었는데.
1: 오, 그렇군요. 네네네. 그 당시에 옛날, 63년 예. 당시에는 예. 네네네. 자, 이 곡을 연습하다 보면 다물라르다 다 플라무 내려가는데 하강에서 이게 눈물이 나서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그랬어요.
0: 완전 몰입하시나 보다.
1: 근데 이 마르그리트의 이 장면에 대한 노래가 정말 많거든요. 아. 리트 데어 미뇽, 그레체남 슈피나데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괴테의 이 작품을
0: 놀래지 않는 그레체.
1: 그렇죠, 그렇죠. 네네. 무척 좋아하기도 했고 문학적으로도 유명한 장면이니까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상황을 보면 어머니도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어쨌든 자기 손으로 살해를 하게 되고 아이도 정신장난이 와서 아이도 죽이게 되고 그러고 혼자 남아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이 그녀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아, 근데 또 그거를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노래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깊이 하다 보면 이제 이걸 우울하다고 그래야 되는지 슬프다고 그래야 되는지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0: 네.
1: 이게 사실 두 개로 나눠진 장면인데 이거를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진짜 피날레만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0: 예.
1: 이 오페라가 네. 다른 오페라나 괴테 원작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저 약간 여기서 꽃이다 약간 깨맛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파우스트는 지옥에 떨어져요.
0: 맞아.
1: 원작에서는 그래도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0: 그렇죠.
1: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성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게 그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가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0: 예.
1: 이 괴테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가볼 거야. 이게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죠. 근데 어쨌든 자기 영혼을 팔기도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팔고 자발적으로 여인의 인생을 망치고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그리고 이제 원작에 보면 뒤에도 엄청나게 뭐 누구랑 여신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활락적인
0: 그렇죠. 뭐
1: 삶을
0: 살고
1: 그렇죠.
0: 네.
1: 이걸 다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에 간단 말이야.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지옥에 이렇게 굉장히 계산된 의지에 의해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 앞에 들으신 노래를
0: 네.
1: 어떤 세팅이냐면 메피스토펠레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듣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저렇게 절망에 빠져 있구만. 내가 조금만 더 못 살게 굴면 쟤도 지옥에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 기회다. 저렇게 불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파우스트한테 얘기를 하고 쟤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급히 달려와서 이 노래를 한 다음에는 마르그리트가 결국은 감옥에 가게 돼요.
0: 네.
1: 감옥에 갔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0: 네.
1: 마르그리트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0: 그쵸.
1: 그런데 메피스토펠레가 막 파우스트한테 가가지고 야 너의 사랑 마르그리트가 네가 잊어버리고 있던 동안 이런 이런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있어. 우리가 이 마르그리트를 구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막 말을 달려가지고 마르그리트를 구하러 가자.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요.
0: 네네.
1: 이제 여기서 이제 음악이 살짝 중간에 바뀌면서 천국으로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 마르그리트에게 달려가는 말인 줄 알았던 파우스트를 속이고 말을 막 몰아가지고 지옥으로 으아 다그닥 그래서 지옥으로 빠지는 장면이 요 앞에 굉장한 관현악곡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여기 르시엘하고 라우스라는 이 마지막 장면이 등장하는데 라우스가 찬양하라 찬미하라
0: 네, 네, 네,
1: 이런 뜻입니다. 라우다무스 때 여기 나오는 그 라우스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엔 르시의 천국에서 라우스 라틴어입니다.
0: 근데 저는 네네. 그 이 곡보다도 예. 그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음악이 재밌을 것 같은데.
1: 그게 길어요. 그래서 오늘
0: 뺐어요.
1: 각자 한번 네. 들어보시도록 하시고 네. 기회가 있다면 네. 다음에 다른 시간에 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알겠습니다.
1: 삐지지 마시고 네네. 이 마지막 아름다운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La Damnation de Faust, Le Ciel, 하늘이다, 천국이야, Laus, Laus, 찬미하라, 찬미하라. 자, 정명훈이 주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코러스. 이게 4분 48초짜리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듣고 와서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1: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네, 그렇지 쭉 않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1: 쭉 가면 됩니다.
0: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천국으로 가는 마르그리트의 모습을 우리 함께 마르그리트가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딱 올라가는 모습이 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엔딩에서. 자, 이 곡과 함께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1: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비드랩, KT 제공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은 오늘 실종사

0: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의 폭염 단계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가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인담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조합원들은 오늘부터 찬반 투표를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은 오늘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경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일에도 다른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CCTV 118대 영상이 6월 중순 전량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 실종 추정 기간인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30일이 지나며 모두 자동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의 폭염 단계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경기 김포와 하남, 강원 동해와 삼척, 충남 공주, 경북 구미, 경남 통영, 부산 등에도 폭염 경보가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217곳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폭염경보 지역에선 35도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4도, 광주와 대구, 부산 35도입니다. 서울 서남권 등 전국 84곳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밤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강수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면담입니다. 두 대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등 주요 정치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진보당 김종훈 대표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재차 비판하며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법원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 조직법상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다. 국민들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하는 것이 자칭 외교 천재라는 이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런데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이고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가 나는 트러블메이커라며 한국만 빼고 미국,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또 대법관 서면 제청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를 압박하는 여건을 겨냥해서는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가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0.46%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6% 내린 6,881.07의 장을 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9%가 오른 804.27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3: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교군의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의 사제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병훈 신부는 서울성 프란치스코 수도회로, 박유신 신부는 월배본당 보좌 신부로 임명했습니다. 부임 날짜는 오는 31일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 상장법인 53개사의 재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IM금융지주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6%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차전지 반등과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의 호조로 40%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 상장사 매출 1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했으며 IM금융지주와 SL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달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1,200여 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 보강 조치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앵커볼트 보강과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해 안동은 다음 달 15일까지, 나머지 시군은 이달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입지 여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44개 부지 192동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도 정비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보완할 TF를 구성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광복절 연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에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긴급복구 자원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지원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전달돼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시설 복구에 쓰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토요일에는 긴급복구 자원봉사단 40명을 피해가 심각한 통영시에 파견해 토사 제거를 비롯한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경상북도가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울릉도동항과 저동항 일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독도행 여객선 출발 시간에 맞춰 성악과 퓨전 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독도 캘리그라피와 홍보 스티커 제작을 비롯해 관광객 참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울릉도와 독도를 알리는 홍보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경북 세일페스타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업체 500여 곳이 참여하며 우체국 쇼핑 등 7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경북 세일페스타를 검색하거나 각 쇼핑몰 내 전용관에서 행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와 포항시가 산림청의 2026년 가로수 조성 관리 우수 사례 평가에서 각각 3위와 4위에 올라 나란히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시는 은행나무 유전자 검사로 열매가 맺히지 않은 수나무를 선별 식재, 악취를 예방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통일감 있는 꽃길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가로수를 3열 다층 구조의 입체적인 가로 숲길로 재정비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대구시는 가을 신학기를 맞아 오늘부터 3주 동안 구군과 함께 학교와 학원가 주변의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학교 매점과 무인점포, 편의점 등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판매 여부와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등을 집중 관리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4.1도, 습도 44%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도량성당 강동협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15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스페셜 빵집 주인장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식어가는 밥과 국, 식어가는 커피. 식어가는 것들은 절정의 뜨거움을 지나온 것들이죠. 한여름을 지나 다시 붉어지는 단풍처럼 또 다른 뜨거움의 시작을 앞둔 전주곡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뜨거움의 절정이었던 시간은 점차 식어갈 테고 다시 시작할 때가 다가올 겁니다.

신신우 씨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였습니다. 저는 잠시 출장 간 김강룡 프란시코 신부님을 대신해서 라디오 빵집 스페셜 DJ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대 이영준 모이세 신부입니다. 숨어있는 꿀벌들 모여라 허니 붕붕 반갑습니다. 꿀잼 캐는 양봉꾼 모디가 라디오 빵집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영업을 맡았습니다. 봉주 뚫루몽드. 자, 너무도 뜨겁던 이 계절이 엔딩을 향해 갑니다. 혹시나 기대를 품었던 처서매직은 역시나 제대로 발휘되지는 않는 듯 하지만 그래도 이 계절의 열기는 점차 식어갈 텐데요. 아, 좀 식은 줄 알고 저도 밤에 이제 창문을 또 열고 잠을 청했는데 땀을 아주 그냥 흠뻑 쏟아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직은 방심하기 이르다. 아직은 또 여전히 덥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자, 여름이었다. 이번 여름 어떤 꿀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여름의 꿀잼들 모아보면서 오픈 시간에 딱 맞춰서 입장한 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7880님 라디오 빵집 215일째 날 모이세 씨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죠?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잘 보냈죠. 저는 여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이제 땀이 별로 없고 더위를 잘 안 타요. 근데 임계점과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도에 알아냈습니다. 더운 거는 괜찮은데 진짜 더운 건 못 참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2037님 앗! 용디 신부님이 아닌 원조 모디 신부님이 오늘 특별 게스트 진행하러 먼 길 왕림하셨군요. 안녕하세요. 주말 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월요병이 도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강룡이네 빵에 꿀을 넣어 먹고파 출첵해요 하셨습니다. 잠시 또 제가 또 이제 부탁을 받으면은 거절을 못하는 또 거절 못한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신우신 부탁이라니 이건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무조건 달려와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별사랑이님 오메 오메 오메 찐특급 DJ 양봉업자 모이세 신부님 어유 깜짝이야. 점심은 이따 먹는 걸로 하고 허니 붕붕 하시면서 옛 추억으로 또 잠겨주셨네요. 저도 너무 기분 좋아서 허니 붕붕으로 응답합니다. 장재희님 아 허니 빵부르 붕붕 붕붕 모이세 신부님 반갑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뵈니 너무 좋으네요. 오늘도 감사해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형이 또 이제 주말 부부였어요. 저희 형수님하고 아이들하고. 근데 저희 이제 조카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가끔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예, 아 이게 텐션도 막 올라가고 또 매일 할 때랑 또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잘 즐겨보겠습니다. 마리소피님 아유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오우 스페셜 DJ 아싸 즐겁고 행복한 시간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또 이 자리에 또 앉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그래 익숙하다 낯설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오늘 또 2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계속해서 빵집 손님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어서

0: Everybody 모두 출석 check.
1: 자, 신나는 월요일 신나는 출석 체크 한번 가볼까요? 퐁퐁 김재님 모였다 허니 붕붕 하셨어요. 오늘도 또 우리 신시윤 씨와 함께 힘내볼까요? 별리 모셨네요. 모세 스무님 허니 붕붕 반가워요 하셨는데 저만큼 반가우실까요? 항상 여기 오면은 너무너무 반가워요. 꿀라라베스님 유후 허니 붕붕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모세 스무님 하셨는데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꿀라라베스님 가시나무 새진수 진수산나님 꽃향기 빵 찾아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서오세요. 김푸바라기 마리안나 아, 이름도 이렇게 길죠. 참미예수님 라고 하트 해주셨는데요. 저도 하트하트 허니붕붕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신나게 인사드리니까 아, 기분까지 너무 좋네요. 네, 월요일은 이렇게 좀 신나게 가야겠죠. 너무너무 힘든데. 자, 우격다짐 우리 님께서도 모디 허니 빵빵 월요병 날려주세요 모이세 신문이 하셨는데, 자, 월요병은 뭐 제가 날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 방송 듣고 월요병 신나게 물리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신신우신에서는요 매일 요일별 특별한 빵을 굽고 있죠. 월요일 2부는요 우리 교회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맛있는 만남, 초대석, 빵집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일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자 명소 독일 쾰른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 최훈병 티모테오님과 함께하니까요. 2부도 놓치면 너무너무 아깝겠죠. 그러니까 2부도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듣고 싶은 음악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라디오 양봉꾼 모디가 전하는 꿀벌 모집송 들려드립니다. 솔라 마마무가 불러요. 꿀! 내가 좀 들리네.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빵집 가족들의 보통의 일상을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만의 맞춤 선곡도 배송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 도란도란 이 시간에 또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또 실시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S010109님께서 찬미 예수님 샬롬, 미남 모이세스 하신 분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셨는데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아차. 왜 아차 했냐면은 이게 1부부터 이게 또 너튜브가 나간다는 사실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항상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제 얼굴은 이렇게 붉고 좀 크게 나오는 단점인데 오늘도 역시 붉고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실제로 만나면 뭐야 모세스님 얼굴이 이렇게 작았네, 뭐 이렇게 얼굴이 안 빨갛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역시 또 붉고 빨갛게 나와가지고 좀 많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자, 너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너튜브로 접속하셔서 신신우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비아님, 시우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트도 인사를 안 주셨는데 우리 또 우리 단골손님, 매일 오시는 단골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방글방글, 아 이분 누구시죠? 방글방글님, 제가 좀 너무 익숙한 또 아이디긴 하죠. 허니붕붕 반가반가인데 잠시 후에 만날게요. 저리 방글방글님 또 기쁘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니바라이님, 미나 모이세 수하신 분님, 썸네일 타이틀 사진이 너무 연예인 같기도 해요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썸네일 사진이 저랑 가장 비슷한 사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뭐야 썸네일이랑 너무 똑같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 살짝 좀 잊어주시고 붉고 이렇게 엄청 커진 이 얼굴은 좀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또 너무너무 반갑게 또 인사해 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익스가 부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1449님께서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가능할까요? 미남 모이세스사님 하셨는데요. 아우, 너무 당연하죠. 이거 당연히 틀어드려야죠.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가실까요?

네, 진도구찌 TV님께서 오늘 항암하러 올라왔는데 신부님께서 응원해주시면 더 씩씩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얼굴만 봬도 벌써 힘이 나네요 하셨는데요. 응원곡 전해드려야죠. 하이라이트가 부릅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힘!

네, 노래 세 곡 연속해서 듣고 오셨는데요. 마지막에 들으신 노래는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두 번째 들은 노래는 투어스가 부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첫 번째 곡은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까지 세 곡을 연속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마리소피님께서 와, 이 노래 신신우신에서 친한 친구가 신청해서 처음 들었던 곡인데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구찌님 항암약 보약되게 해주시길 기도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 구찌님이 또 힘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힘을 쏴드렸죠. 바로 또 답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주사 맞을 수 있겠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힘드시겠지만 주사 맞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작은 또 힘이 보탬이 됐다면 정말로 저도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맞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연 소피아님, 우와 모이세 신부님이시다 하셨는데 제가 예고도 없이 이렇게 짠짠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신우신 쭉쭉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되게 반갑잖아요. 그죠? 8433님, 못 잊으신 분이 반가워요.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얻어 걸렸어요. 신나게 꿀 앤 빵 나눠요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우연히 딱 채널 돌리다가 얻어 걸렸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그리고 루치아님께서 헬스장에서 무게 칠 때 듣던 플레이리스트라서 그런지 저 다시 운동하러 가야 할 듯해요. 덕분에 힘찬 월요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 라디오 빵집이 또 운동할 때 들으면 딱 좋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운동할 때도 함께 하시죠. 자, 그리고 아 레몬율 뭐 르몬율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율님께서 모디시무님 물 만난 수달 같 아 이것도 오랜만에 또 이 얘기 듣네요. 모디시무님 물 만난 수달 같듯이 땅 귀여우세요. 여유 있고 부드러운 진행 역시 하셨는데 제가 또 가끔 또 누워 있을 때 조개를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까먹기도 하는데요. 노래 통통 쳐가지고 아 어떻게 하셨지. 자, 막달레나님, 오 저 지금 왔는데 세상에 모디시무님 언제 봐도 반가워요 하셨는데 아 저도 너무 반가워요 막달레나님. 이게 자주 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강용심님께서 룡디가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할 땐 언제든지 잘 달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환영해 주세요. 저 너무 행복해요. 겨자씨님, 모디시무님 반갑습니다. 레몬에이드처럼 상큼한 신부님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가벼워지는데요 하셨는데 아 제가 또 이런 칭찬을 들으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님께 노래 선물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혜경이 불러요. 레몬트리

네, 상콤한 노래 선물 잘 받으셨죠? 박혜경이 부른 레몬트리 듣고 오셨습니다. 겨자씨님께서 아이고 침샘에서 침이 폭발하네요. 노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제가 좀 와가지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의 그 사연에 대해서 적절한 노래도 틀어드리고 노래 선물도 많이 드리고 너무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강은영님께서 아 이거 진짜 좋아했던 노래인데 하셨어요. 맞아요. 이 노래 진짜 정말 좋은 노래죠. 저도 이제 뭔가 상콤한 걸 듣고 싶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 레몬트리였습니다. 1763님 안녕하세요. 모이세 신부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물 만난 수달 귀엽. 이건 문자 안 할 수 아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수영도 이렇게 누워서 한다니까요. 네, 누워서 고개만 들고 배고플 때 거기다가 이제 뭐 땡땡 리아 햄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콜라랑 같이 배에 얹어놓고 이렇게 배영하면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수달 같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추신으로 에이티즈의 배드 이것이 이 노래가 방송을 탄 적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신청드려 하셨는데 아 요즘 또 이 노래 인기죠. 또 그리고 또 그 산이의 그 춤 아 대단하죠. 저도 한 춤을 하긴 하는데요. 요건 또 우리 춤 잘 추시는 시민들 이창민 씨님께 넘겨드리고 노래 배달 드릴게요. 바로 배송 갑니다. 에이티즈의 배드.

0: 네, 월요일 2부에 마련하는 신신우신 초대석이 잠시 후에 마련되어 있고요.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독일 쾰른 대성당의 최초 K-오르가니스트 최훈병 디모테오님 형제님과 함께 할 겁니다. 아, 1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고요? 제가 이게 너무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빵집 찾아오시는 분들과 함께 빵집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시간 정말 금방 가네요. 그리고 또 노래도 틀어드리고 대화도 함께 나누니까, 야, 이게 또 이렇게 너무 풍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든든하고 배부른 방송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다면요,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벌써 또 1부가 다 끝나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끝곡 들려드려야겠죠? 1부 끝곡은요,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GOD가 부르는 하늘색 약속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2부에서 뵐게요.
1: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모여라 얘들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시로 씨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됐습니다. 모디가 직접 고른 오늘의 빵집 BGM은요. 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죠. 뉴진스의 디로 듣고 오셨습니다. 디토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디로 듣고 왔는데요. 자,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저는 이 노래가 저한테 되게 추억 같은 노래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게 제가 아파트 살았는데 먼 아파트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를 이렇게 은은하게 듣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시작할 때 우후 우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추억이 확 밀려와가지고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도 때마침 오늘 2부에서 또 초대 손님이 또 오르가니스트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잘 맞춰보았죠. 자, 1부와 2부가 넘어가는 사이에 또 실시간 또 많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현주님께서 신금을 울리는 노래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벌써 한번 울리지 않았나요? 디로에서 한번 지금 확 울리셨을 텐데. 0908님, 아, 저 베니아예요. 대전 출장 중 신부님 목소리 반가워요. 신청곡 쿨이 부릅니다. 슬퍼하기 전에. 아, 근데 왜 신청곡이 왜 이렇죠? 슬퍼지려 하기 전에. 기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볼 때 베니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베니아 수님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신청곡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한번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박건영님께서, 앗! 모디! 그럼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저는 오늘 룡디가 이틀 동안 없어요. 그래서 대타 DJ로 나온 한국순교 복자 수도의 이모이세 신부입니다. 자, 오늘 또 신신우 씨만의 오붓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죠?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독일 쾰른 대성당 오르가니스트 최훈병 디모테오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아, 그 사이에 또 강은영님께서 남성 오르가니스트 방송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이게 또 여성과 남성이 좀 차이가 있나요? 아무튼 전 잘 모르겠고 제노비아 팡님께서 최훈병님 나오셨네요. 여기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라고 또 지인분들께서 또 속속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갓 구운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신시루 신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독일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건물이자 오랜 명소 쾰른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인 쾰른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 최훈병 티모테오님과 함께합니다. 최훈병 티모테오님은요 2025년 7월 한국인 최초로 독일 쾰른 대성당의 공식 보조 오르가니스트로 임명됐고요. 교회 음악가로서 독일 쾰른 성 브루노 성당의 깐토르 음악감독님과 청주교구 성음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민님.
0: 아, 반갑습니다. 아, 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오르가니스트를 초대했는데 목소리가 되게 테너 베이스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나요?
1: 예, 뭐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해주시는데 성악하는 거 아니냐고.
0: 예,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손으로 음악을 또 하시는.
1: 주로 손으로 하고요. 가끔씩 노래도 하고 있어.
0: 좋습니다. 아니 이제 사실은 저희 신신우신 오시면은 사실 인사가 그냥 인사는 아니고 장황한 자기소개가 좀 필요합니다. 보통 지난번에 장황한 인사 소개했더니 한 45분쯤 하시고 예. 인사만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장황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좀 떨리긴 하는데. 오르가니스트이자 교회음악가로 지금 독일 쾰른에 살고 있는 최훈병 디모테오라고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곳을 모인 곳이 빵집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사실 또 독일 또 유럽 하면 또 빵이 또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본인을 어떤 빵으로 좋아하는 빵으로 소개하자면 어떤 빵이 있을까요?
1: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저기 명동성당 지하에 들려서 네네. 거기 빵집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하나 있어서.
0: 그 네네네, 빵집
1: 지하에.
0: 그 빵집 그 주인장님도 한번 모신 적 있습니다.
1: 아, 네네.
0: 예, 그 빵집 맞죠?
1: 제가 명동에 올 때마다 가는데 예. 거기서 제가 단팥 크림빵을 빵 맛있게 먹고 와서.
0: 아, 독일에 예. 없다는 그 단팥 크림빵.
1: 그렇죠.
0: 아, 저도 이제 유럽에 있을 때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팥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팥이 네, 없고요.
0: 팥이 없죠. 네,
1: 그리고 빵도 네. 되게 딱딱하고.
0: 맞아요. 네. 네, 또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또 부드러운 그렇죠. 그런 빵도 예. 매력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약간 스몰 토크로 빵 이야기로 좀 긴장을 풀어봤는데 긴장이 좀 내려가셨습니까?
1: 괜찮아졌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해 볼 텐데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에 오셨죠, 그죠? 네. 오셨고 체류 중이신데 자주 한국과 독일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 이제 석사 과정까지 이제 학업이 끝났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휴가차 1년에 한 번씩 오다가 이제 중간에 일 시작하고는 이제 조금씩 짧게 오게 되는데 네네. 이제 올해부터는 1년에 두 번씩 한번 와 보려고.
0: 1년에 두 번씩 한국에 온다는 것은 약간 부르주아.
1: 제가 모든 걸 이제 기를 모아서 이제 비행기 값에 다 투자를 하고.
0: 아, 왜냐면 유럽 사는 사람 잘 아는데 곧 시즌 있잖아요.
1: 그렇죠.
0: 비행기가 싼 예. 시즌과 안 싼 시즌.
1: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름에 올해 처음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많이 비쌌습니다.
0: 아니, 어떻습니까? 독일의 여름과 한국의 여름.
1: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0: 진짜 너무 더웠죠.
1: 그러니까 7년 만에 이제 한국의 여름을 처음 맞이하는 건데.
0: 예예예.
1: 많이 습하고요.
0: 그렇죠.
1: 이제 시민님도 유럽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뜨거워도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좀 습하지가 않으니까 무엇보다 전 뜨거운 건 참는데 습한 건 못 참거든요.
0: 오.
1: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래도 여름을 좀 즐기다가 이번에 와봤는데 이제 에어컨에 감사하는 네. 에어컨이 있다는 것에 좀 감사하다.
0: 아마도 다시는 여름에 있어요. 오지 않겠다는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1: 그래도 에어컨이 좋긴 좋습니다. 독일이 없는 에어컨.
0: 아, 맞네요, 맞네요. 예. 아니, 독일 현지가 좀 궁금해요. 보통 일상은 이제 오르가니스트 오르간을 맨날 치는 건 또 아니니까 그 일상은 또 어떻습니까?
1: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치고는 있는데.
0: 그래요. 예. 예.
1: 그래서 뭐 저희 제가 일하고 있는 성당 쾰른 대성당에 뭐 미사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미사가 있으면 이제 제가 오르간으로 이제 거기서 봉사하고.
0: 예예.
1: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본당 공동체 교회 음악가로 또 칸토르로 있어서 거기에서 행정적인 업무나 또 합창단 또 지도하고 있고.
0: 야,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1: 예. 아, 쉬는 날이 없습니다.
0: 오르가니스트라고 해서 그냥 미사 때만 살짝 이렇게만 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군요.
1: 쾰른 대성당에서는 이제 오르가니스트로서만 일을 하고 이제 나머지 제 다른 본당에서는 이제 조금 할 일이 좀 많죠.
0: 사실은 저는 이제 대성당을 많이 가보긴 했지만 가장 많이 간 곳은 명동 대성당밖에 없는데
1: 아, 네.
0: 쾰른 대성당 어떻습니까?
1: 아, 쾰른 대성당 네. 제가 잠시 명동 성당도 들려서 오랜만에 예, 예. 조배를 하고 나왔는데
0: 약간 좀 사이즈가 작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어릴 땐 그렇게 커 보였던 성당이 이제 켈른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0: 약간 이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버스를 탔는데 손잡이가 내려온 느낌?
1: 그렇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0: 맞죠. 예. 켈른은 좀 큽니까?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1: 켈른은 현재로서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고딕 성당 중에 하나. 그로 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스페인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생기면서 그 첨탑 높이가 이제 3위로 내려갔습니다. 2위였다가 3위가 됐습니다. 네.
0: 아니 사실 이제 고딕 양식의 특징이라 한다면 이제 지붕이 제대쪽으로 하늘로 향해 있는 그런 그렇죠.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우리가 사는 맞습니다. 세계와 하나님 세계를 구분하는 역할로서의 상승 곡선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주 뚜렷한 성당일 것 같아요. 느낌상.
1: 그렇죠.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제 명동 성당도 이렇게 조금 높게
0: 맞아요.
1: 지어졌듯이 켈른 성당이 이제 그거를 더 높게 지어서 하느님께 다가가고자 와. 노력을 한 거죠.
0: 아니 사실은 먼저 제가 좀 축하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축하를 못 드렸는데 한국인 최초 켈른 대성당 공식 보조 오르간 시트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유.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1년째 축하를 받고 진행하러 가자 했잖아.
0: 아, 1년째.
1: 네. 아 뭐 저는 되게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운이 좋았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한편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에 네네. 또 조그만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0: 아 저는 이제 알아요. 유럽에서는 한국인의 특징을 알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저도 어학원을 다녔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놀 때 우리는 안 놀잖아요.
1: 못 놀죠.
0: 못 놀고 습관이 계속 그것만 하니까.
1: 그렇죠. 연습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0: 예. 아 얼마나 힘드셨어요, 솔직히.
1: 솔직히 힘들었죠. 예.
0: 아니 사실은 이제 요 보조가 발탁이 되기 전과 발탁이 된 이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1: 우선은 독일에서 제 삶은 이제 쉬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고요. 근데 어쨌든 일을 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한테는 업무니까
0: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 시간이 많이 없어진 건 맞는데 또 그만큼 이렇게 성당에서 연주하고 하는 것들이 또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빨리빨리 늘어 제 실력이 느는 것도 보이고 네네. 제가 또 공부해야 될 것들 더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아니, 사실은 제가 또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조사해봤어요.
1: 아이고 예.
0: 어디니 또 부끄럽습니다. TV에도 나오시고 한국 TV에도 나오시고. 독일 현지 TV에도 나오시고 그 정도로 좀 관심이 뜨겁습니까? 왜냐하면 아시아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1: 뜨겁다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근데 제가 체감한 거는 이제 관광객들이나 순례객들이 오셔서 한국 분들이 미사를 보시면 물어보세요. 이제 끝나고 혹시 오르가니스트 아니시냐고. 네, 그런 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사실은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첫 켈른 대성당에 앉아가지고 이 오르간을 이제 공식으로 이제 발령 받으시고 쫙 눌렀을 때 그 첫 쫙 눌렀을 때 느낌이 좀 기억나세요?
1: 그 마음으로 많이 울었죠.
0: 실제로 또 울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뭐 실제로 울면 좀
0: 떨리.
1: 더 떨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참 감사했던 기억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0: 제가 또 인터뷰를 봤어요. 그 영상에서 인터뷰 보니까 그 보좌신 분께서. 우리 이제 최훈병 형제님은 성실하고 너무 연주를 너무 잘하신다. 친하신가요?
1: 많이 친합니다. 함께 와인을 마시며.
0: 와인을 마시며. 어쩐지 너무 잘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 근데 항상 그분이 이제 전례 담당 신부님, 전례직이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랑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같이 많이 일하는 신부님이신데 아무래도 뭐 그렇게 잘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죠.
0: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때쯤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한번 좀 마음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거 남겨주실 것 같아요. 그것들도 모아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선곡하신 노래가 있다고요? 어떤 노래 선곡하셨는지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1: 제가 유학 생활 뭐 유학하시는 분 많고 다 겪으시는 분 많지만 너무나 좀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타향살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때 항상 많이 들었던 노래였고요. 저에게 조금 위로를 많이 주었던 곡인데
0: 네네.
1: 윤종신 작곡가님께서 작곡하신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0: 야
1: 준비해봤습니다.
0: 명곡이죠. 저도 이제 힘들 때마다 이 오르막길 듣고 했었는데 이거 저도 이 곡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많은데
1: 맞습니다.
0: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인의 목소리로 오르막길 듣고 올게요.

0: 네, 첫 번째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아, 정인이 부른 오르막길 듣고 왔는데, 아, 저희가 또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 또 많이 나눴잖아요. 야, 이 노래가 그렇죠. 갖고 있는 또 하, 느낌들. 자, 노래를 듣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8433님, 야호! 우리도 켈른 성당에 아는 사람 생겼다. 최운병 티모테오님의 오르간 연주가 현지에서 오래오래 울리길 기원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 이게 그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켈른에 갔는데,
1: 그렇죠.
0: 오르간에서 만났어요. 혹시 신신우 씨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1: 아, 예, 예.
0: 그럼 되게 반갑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아셨죠?
1: 예. 알겠습니다.
0: 장재희님께서는, 아, 저희 아들이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맨날 아, 네. 훈병아, 훈병아 불렀는데, 저 오르간이나 합식 코드 소리 너무 좋아해요. 오르간으로 주님께 올리는 기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 참. 훈련병을 들어서 훈병이라고 맞나요?
1: 맞습니다.
0: 군대에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1: 맞죠? 제가, 네. 네. 저도 네. 2014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훈병 체훈병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몇 번 훈련병 몇 번 훈련병이라고 안 하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몇 번 훈병 체훈병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이제 병장 돼도 이제
0: 영원히
1: 다들 훈련. 예 영원히 훈련병인 거죠. 놀림을 좀 많이 받았어요.
0: 제가 아는 감독님도 조씨인데 영원히 조감독 그런 거 아, 아닙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1: 그러네요. 그렇죠.
0: 아,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궁금한 점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대화 나누는 사이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직접 여쭤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처음 독일 땅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오르간이 뭐 독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태리도 있을 거고 오스트리아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가 많을 텐데 독일을 가셨어요?
1: 네.
0: 처음 독일 땅을 밟은 건 언제고 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2019년 정확히는 12월 30일날에 이제 독일에 처음 갔는데 오. 이제 저는 이제 당시로서는 조금 늦가기 유학생이었죠.
0: 유학생이라 네네.
1: 그래서 오. 그때 이제 교회 음악을 처음에 공부하려고 네. 이제 간 거였는데
0: 네네.
1: 이제 그 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0: 아.
1: 이제 신학교에서 네. 아 이제 또 다른 성소 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그렇군요. 느낌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2020년부터 제가 켈른에서 공부를 했고요.
0: 오.
1: 그래서 공부는 이제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
0: 네네.
1: 지금 이제 더 이제 그 석사 이후의 과정은 음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일하면서 또 네.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독일 가시기 전에 이미 오르간을 좀 치셨습니까?
1: 이게. 어릴 때 피아노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제 나이 때에 어릴 때 태권도 아니면 피아노 아니면 아, 미술하고.
0: 저 태권도 일단. 네.
1: 저는 이제 태권도 가기 싫다고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0: 어 그렇군요.
1: 그랬었다가 네네.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또 잠시 음악을 이렇게 접어뒀다가 아. 신학교에서 처음 이제 오르간을 배웠어요.
0: 피아노에서 오르간으로.
1: 그렇죠.
0: 근데 제가 좀 아, 짧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와 오르간은 좀 다르다.
1: 많이 다르죠.
0: 뭐 치는 법도 다르고 그렇다고 맞습니까?
1: 네.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악기.
0: 아 그리고 제가 TV에서 봤는데 발놀림이 현란하시던데.
1: 그렇죠. 발로도 저희는 막... 정말 발로 칩니다.
0: 아, 보통 이게 너 오르간 진짜 못 친다 할 때 발로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진짜 발로
1: 진짜 발로 칩니다. 아. 발을 잘 쳐야 되죠. 또. 심지어 잘 쳐야 됩니다.
0: 아 이게 탭 댄스 같은 그 현란한 발놀림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맞죠?
1: 그렇죠. 예.
0: 아 그러면은 저는 이제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교회 음악을 목적으로 갔다가 내가 오르가니스트가 돼야겠다라는 성소에 어떤 변화라든지 여기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큰 계기.
1: 그 이제 교회 음악이라는 이제 저희 전공이 있어요.
0: 네네네.
1: 교회 음악 전공 자체가 오르간도 공부를 하지만 이제 종합적인 교회 음악가를 양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합창지휘도 공부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도 공부해야 되고. 또 오르간 즉흥 연주도 중요한 분야고
0: 예, 예.
1: 피아노 성악 이런 것들 전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 성당을 책임지는 음악가로 그렇게 보통들 많이 이제 진로를 정하고죠.
0: 네네네.
1: 근데 저는 그런 건 또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켈른대 성당에 또 감사하게 일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정말 오르간만 왜 오르간만 그래서 오. 오르간에 집중해서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연주자로서 또 야. 활동하고 있고요.
0: 이거 살짝 번외질문이긴 한데 저는 이제 부활 때인가요? 부활 찬송 끝나고 난가? 그 즉흥 연주가 아마 하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이러다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예.
0: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말로 예, 뭐, 즉흥으로? 네.
1: 이거는 이제 조금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0: 이거 번외 질문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1: 예. 그 유럽에서는 사실 대형 방송 전에 이제 부활
0: 맞아요.
1: 그 성형사 때 그게
0: 네네.
1: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 일반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대형 방송 하기 전에
0: 네.
1: 이제 사제가 부르는 부분 전에 일반적으로 되게 화려한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이 이어진 건데 그 이제 부활성회 때는 조금 더 의미가 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즉흥으로 하고요. 이제 그런 게 어려우신 그 즉흥이 또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 또 이제 작품을 준비해서 연주하시기도 하고
0: 네, 그렇습니다. 약간 MBTI 상으로 TJ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NF 정도는 아주 화려하게 하실 것 같은
1: 저는 NF이기 때문에
0: 보통 이렇게 화려하게 어렵게 하시는 거죠. 아, 이건 개인적인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1: 아, 예, 좋습니다.
0: 자, 오르가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내 아들이 혹은 내 친구가
1: 오, 예.
0: 예, 아, 오르가니스트 너무 멋있는데 요거 되려는 과정 어떤 과정을 갖게 됩니까?
1: 우선은 한국에서는 이제 국내 유수의 대학들에 이제 오르간 전공 이제 학교들이 여러 곳이 있고요.
0: 네네네.
1: 특히 이제 저희 가톨릭에서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 음악과의 오르간 전공 예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0: 네.
1: 또 이제 각 교구마다 또 음악 교육기관들이
0: 오.
1: 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0: 예예.
1: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양성이 될 수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0: 네네네.
1: 이제 오르간이라는 악기 또는 교회 음악을 공부하려면 유럽에 와야 된다.
0: 아, 오르간을 배우고 싶으면 유럽에 가야 된다. 자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1: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0: 뭘까요?
1: 왜냐하면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나
0: 그렇죠.
1: 플루처럼 이렇게 자기가 집에 사놓을 수가 없잖아요.
0: 아, 그래서 집에다가 또 대형 파이프를 꽂을 수 없으니까.
1: 그렇죠. 많이 네. 그럼 돈이 더 많이
0: 쫓겨날 수도 있고.
1: 그렇죠. 그래서 오르간을 악기가 또 너무 비싸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흔한 악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악기를 가서 보는 게 아주 가장 큰 공부거든요.
0: 아.
1: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오르간은 단 한 가지도 한 개도 같은 악기가 없습니다.
0: 어 그래요? 네, 아 파이프가 다 다르니까.
1: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성당에 지을 때 제작자의 의도대로 이렇게 그냥 커스텀만 하는 거죠.
0: 오~
1: 그래서 같은 악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0: 그 DIY급.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여러 악기를 보는 게 저희에게는 아주 큰 공부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오르간을 배우려면 많이 보는 것.
1: 그렇죠.
0: 많이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1: 거죠. 그렇죠,
0: 그렇죠.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제가 있을 때 저는 이제 프랑스의 시골 성당 있었는데 그 주인님의 소원이 그 시골 성당에 오르간을 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공간이 안 나와요. 뒷공간이.
1: 아, 예, 예.
0: 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동네 시장님께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앞쪽에서 연주를 하는데 파이프는 뒤에서 와이파이로.
1: 아, 예. 그런
0: 그 있죠, 있죠, 있죠.
1: 그러니까 저희 쾌른 대성당도 그렇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0: 오.
1: 그래서 연주대 저희는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니까
0: 예.
1: 그거를 다 이렇게 기계식으로 이을 수가 없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저희 연주대에서 다 전기 신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럼 제가 제대로 저희 성당에 제대로 들어온 게 맞네요.
1: 네, 네, 네, 네.
0: 너무 떨어져 있는데 성가대에서 완전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연주하니까 파이프가 소리가 위에서
1: 그렇죠,
0: 나오고.
1: 예,
0: 맞죠. 오, 이게 너무 신기하네. 어, 그러면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쭉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었다면요? 좋았던 것과 안 좋았던 거.
1: 안 좋았던 거는 이제
0: 안 좋은 것부터.
1: 안 좋았던 것부터. 그거는
0: 아, 기억 빨리 점점 나. 점점 좋아지는
1: 그런 거 기억이 예. 빨리 나.
0: 좋아요, 좋아요.
1: 네. 안 좋았던 거는 제가 그 제일 처음 독일 성당에서 반주를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0: 어, 야, 이거 의미가 있네.
1: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아주 저 살던 동네에 예. 작은 본당에
0: 예.
1: 평일날 저녁 미사였는데.
0: 예.
1: 근데 그걸 이제 너무 떨면서 준비를 해간 거죠.
0: 덜덜덜덜덜덜덜덜
1: 정말 덜덜덜 떠느라고 이제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0: 예?
1: 틀리고 또 노래도 해야 되는데 노래도 막 정말 염소 목소리로 부르고
0: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 그렇죠. 이렇게 예. 아.
1: 그렇게 했던 기억인데 그때가 참 악몽이었어요. 예.
0: 아니 뭐 번외 질문입니다만 지금이 떨리세요? 그때가 더 떨리세요?
1: 그때가 더 떨립니다.
0: 어, 그럼 엄청 떨리는 건데 그죠? 어, 안 좋았던 기억
1: 예.
0: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다시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힘을 받고 이게 좀 전화위복돼서 괜찮아졌는지도 궁금합니다.
1: 참 그 저희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연습만 한 게 없거든요.
0: 아.
1: 그래서 연습만 한 그 약도 없고요.
0: 오.
1: 연습만 한 또 뭐라 그럴까요 연습이 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저희 아니, 선생님은 항상 연습이 우리의 치유다라고
0: 어, 멋있는 말이네요.
1: 예예예 예, 예. 저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0: 정말로요?
1: 그래서 연습하면서 또 치유되고
0: 야.
1: 또 집중하고 그래서 연습을 그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0: 아, 사실 이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도원에서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어요.
1: 네네.
0: 미디어는 이제 편집을 해야 되고 찍은 것을 이게 진짜 시간 싸움이잖아요.
2: 그렇죠.
0: 한 시간을 찍어왔으면 그걸 여러 번 봐야 되는데 네네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게 진짜 힘든 작업인데 그 힘든 연습 시간, 그 엉덩이를 붙이는 것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노하우, 예.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1: 노하우가 있다면 이게 방송용이 있고 비방용이
0: 약간 비방용을 좀 순화시켜가지고 좀 버무려주세요.
1: 비방용이라기보다는 네. 네, 이제 방송용이라면 이제 저희는 이제 성당에서 연습을 하니까요.
0: 보통. 아, 그렇지.
1: 성당에서 하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아, 아니, 되게 이건, 너무 방송용.
1: 이건 너무 방송용.
0: 너무 방송용이에요. 네. 이건 좀.
1: 근데 뭐 사실 실제로도 네. 그랬고.
0: 아, 저도 사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전 노트북을 성당에 들고 가서 아. 이렇게 편집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너무 방송용이고.
1: 근데 예. 저희는 뭐 특징적으로 성당 그렇죠. 안에서 연습할 수밖에
0: 그렇죠,
1: 없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1: 근데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좀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어떤 그런 거에 관련 없이 제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쉬고 하고 쉬고 하고 쉬고
0: 네.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한 2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럴 것 같은데 느낌상 네네. 실제 나만의 루틴 평소 연습
1: 저는
0: 네, 한번 일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궁금합니다. 네.
1: 하루 일과 하루 중에 연습 시간 항상 뭐 매번 다르긴 한데 보통 연습을 하면은 적어도 한 3시간은 앉아 있으려고 하거든요.
0: 한 번에 안 쉬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연습을 이제 많이 하면은 한 번 쭉 치면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을 연습을 해야 돼요.
0: 아 진짜요? 요, 노래.
1: 그러니까 어떤 연주회를 하나 준비한다 하면은 예, 예, 예. 그러면 한 번 쭉 치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인 거예요. 그럼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거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조금 악보도 다시 정리하고 하다가 이제 뭐가 안 될지 뭐가 안 될지 또 연습하고 그러면 세 시간이 사실 금방 가거든요.
0: 야, 아 이건 솔직히 오르간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1: 맞습니다. 오르간 네. 악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0: 아 제가 살짝 사랑해야. 여쭤봤는데 여자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고 하셨는데
1: 아직은 예.
0: 그러니까 오르간과 아쉽죠. 사귀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1: 열심히 찾곤 있습니다만 제가 네. 오르간을 조금 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르간이랑 헤어져야 뭘 만날 거 아닙니까 지금?
1: 예, 그건 예, 맞죠.
0: 자리가 너무 크네요. 막달라네님께서 디모테 형제님 왠지 수단도 잘 어울리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르간 연주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신앙 뭐 중계나 아니면 이게 좀 방송에 나온 게 좀 있습니까?
1: 저희 그 쾰른 대성당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 방송국이 따로 있는데 쾰른 대교구 방송국에서 저희는 이제 평일에는 매일 8시 미사랑 그러니까 독일 시간이죠. 독일 시간 예. 아침 8시 미사 그리고 주일에는 그 10시에 교정 미사 그리고 5시 반에 이제 방학 때는 없는데 5시 반에 저희 이제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0: 아, 그때.
1: 그래서 음악과 함께한 저녁 기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 매일 중계를 하고 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뭐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네네. 저희 매달 이렇게 새로 짜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보시다가 한국인 이제 검은 머리가 나오면 이제 저구나 하시면
0: 아니, 저 이런 거 재밌잖아요. 우리 신신우 씨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연주하기 전에 한번 뿌이를 한번 해주신다거나
1: 그게 그걸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0: 아 그래요? 아 진짜로
1: 한번 따봉을 해달라 아니면 뭐
0: 시작 전에
1: 네네네. 근데 네. 그 이제 방송국에서 저를 언제 잡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0: 아 네. 그래도 수시로 해주시면 나 신신우 씨 들었는데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죠? 아,
1: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은영님께서 직접 연주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유튜브로 찾아보면 나올 거야 하셨는데 방금 설명을 잘 해주셨고 훈병님의 인스타그램이 있습니까? 인별그램.
1: 예예예. 예, 예,
0: 인별그램. 뭐 아이디라도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1: 그래도 예.
0: 아무래도 또 아이디라. 구독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예.
1: 아이디. 네. 저 아이디가 뭐더라.
0: 아니면 그냥 검색창에 최훈병.
1: 네 아마 그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아,
0: 이름이 또 독특하셔가지고 네네, 바로 나올
1: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0: 우리 또 PD님께서 한번 쳐봤는데 나오더라.
1: 아 예.
0: 최훈병만 치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되게 루틴도 좀 깜짝 놀랐고 연습만이 치유다라는 대 명언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1: 제 선생님의 명언.
0: 아 사실은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강론도 써야 되고 강연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저도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네. 아무도 몰라요.
1: 아
0: 그냥 태생에 잘하는 줄 아는 이런 느낌.
1: 아 예.
0: 그런 느낌도 또
1: 조금 이해는 됩니다. 조금 이해는.
0: 아 이게 아니 그런 얘기도 좀 들으시죠. 오르간을 또 치고 나.
1: 간혹 듣습니다. 예.
0: 너무 잘하는데 원래 잘한 거 아니냐.
1: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희 또 즉흥 연주를 많이 하는데 즉흥 연주가 아직은 한국에는 좀 생소한 분야이고.
0: 맞아요.
1: 맞아요. 사실 전례에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악보가 없고 그냥 성과 선율을 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다른 동료들이나 이렇게 예. 나누다 보면은 그런 거 어떻게 하냐라고
0: 그러니까요.
1: 물어보는데 사실은 뭐 연습이죠.
0: 아니 이게 사실은 이제 즉흥이라는 게 말 그대로 즉흥이니까 한번 흘러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1: 지금. 다시 칠 수 없죠.
0: 그러니까요.
1: 네, 제가 어떻게 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
0: 보통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함께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1: 게 맞습니다.
0: 맞습니까?
1: 정확하죠.
0: 가끔 제가 좋아하는 나루토라는 만화가 있는데 오. 거기 보면 팔 하나가 더 나와요.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1: 눈이 더 생기고
0: 아, 눈이 더 네. 네. 네, 사료는 네, 좋습니다. 자 이쯤 돼서 저기 질문을 하나 좀 결정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1: 네.
0: 그다음 노래 한 곡 두 번째 또 추천곡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드릴 결정적인 질문은 나는 어떤 오르가니스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 심오한 질문.
0: 심오하죠. 예, 그냥 허파 위쪽을 딱 찌르는 그렇죠.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1: 너무 심오해서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네. 아, 어떤 오르가니스트? 네.
0: 요거 답하기 어려우시면 노래 듣고 해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어떤 찬스 쓰시겠습니까?
1: 노래를 듣는 동안 제가 한번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0: 노래를 듣는 동안 고민하도록 하고 두 번째 신청곡 어떤 노래를 추천하셨을까요?
1: 제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노래기도 한데 네네. 최근에 다시 듣기 시작한 새들처럼이라는
0: 아, 이 노래가 씨의. 노래가 새로 나온 거 아시나요?
1: 아, 그래요?
0: 모이 새들처럼.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난치고 싶어.
1: 이런 거 좋습니다.
0: 자, 새들처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다면?
1: 일단 가사가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업이 어쨌든 음악하고 뭐 합창 지휘하고 하다 보면 가사를 계속 듣게 되는데,
0: 네네네.
1: 참 저 가사에 참 많이 이제 꽂혔던 것 같아요. 날아가는 새들처럼이라고.
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최은병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에 좀 집중하면서 한번 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진섭의 목소리 새들처럼 듣고 오실게요.

0: 네, 최은병님의 두 번째 신청곡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말씀드려놓고 저희가 계속 떠드느라 가사는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1: 사실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저도
0: 하나도 못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정미숙 마리아님께서는 아 디모테오님 목소리가 너무 멋지세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웃음소리도 사이다시네요. 웃음은 제가 웃은 것 같은데.
1: 아 저도 웃음 한 웃음합니다. 예.
0: 아 그렇군요. 예. 예, 킬렌 대성당 꼭 가고 싶네요 하셨고요. 홀로 남은 곰님께서는 와 목소리 가고 이제 눈 두 개 아, 예, 예. 너무 만족스럽다. 미셸님 건 한번 읽어주시죠 직접.
1: 예. 저건 제가 읽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고해성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미셸님께서는 잘생겼어요 디모테오님. 아, 아이고, 차마 감사합니다. 읽을 수 없었던 예. 사연이었죠. 1763님 개인적으로 가톨릭 미사 전례 정수는 오르간 연주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합니다.
0: 야,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저도. 8434님 크으, 즉흥 연주를 하셔야 하니 이래서 켈른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가 아니 될 수 없으셨네요. 멋지십니다. 진짜 최은병님의 실황 꼭 들어야겠어요. 추신 모이세들처럼 우라고 해서 우 아, 예. 네, 오랜만에 아재게 나만 웃는다고 하셨네요.
1: 저도 웃었습니다. 아, 벌써 아재가 됐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영역이라서 참을 수 없었어요. 자,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순간 시간이 그냥 정말 확 지나갔습니다.
1: 그러네요.
0: 아, 이제 결정적인
1: 떨린 게 무색하게 참.
0: 아까 저희 노래 듣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겠다라고 예, 하시면서 맞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오르가니스트다?
1: 저는 꾸준한 오르가니스트.
0: 아, 이거 못 이기죠. 맞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1: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고요. 아,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보통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어떤 산의 정상을 찍으면 더 이상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아, 뭐, 말씀드리면
1: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0: 아, 하나의 봉우리다.
1: 그렇죠.
0: 아, 더 올라가야 한다.
1: 그렇죠.
0: 야, 멋있네요. 네,
1: 노력은 해야겠지만 뭐 또 예. 되는 대로 예. 보여주시는 대로.
0: 아 이러다 갔는데 켈른 성당이 없고 딴 성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아 이게 아, 지금 번외 질문인데 왔다 갔다도 하시나요? 보통?
1: 그 성당끼리? 지금은 이제 제 직장이죠. 그렇죠. 켈른 성당이랑 또 본당 공동체가 있는 거고 이건 뭐 이제 정말 딥한 이야기지만 예. 또 다 계약 관계고 아, 그렇죠. 저희는 직업이다 보니까
0: 오케이, 오케이.
1: 그래서 또 급여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또 조건에 따라 또 다른 직장에 갈 수도 있고
0: 예. 급여는 급여지만 그래도 이 켈른 대성당에 오르간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을 또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우선 제가 신학교를 나오기도 그렇죠. 했지만 네네. 그거랑 또 다 별개로 정말 신앙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오.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음흠. 참 신기하게도 그 제가 독일 오고 나서부터 제가 참 독일 나오고 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안 한다.
0: 아, 저도 많이 찔리는데요. 네.
1: 근데 어쨌든 네. 다 이끌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 다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어떤 중요한 이렇게 분수령이나 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때마다 항상 그냥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맡겨드렸는데 또 어떻게 또 잘 끌어주시고 항상 결과가 좋았던 걸 보면 신앙이 없었으면 제가 오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0: 사실 아까 꾸준함도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의 또 미래들을 또 뭐 살짝 언급을 해주시게 하셨지만 지금까지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이거 여기서부터 좀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 오르간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켈른 대성당에 오르간을 치다가 다른 성당에 오르간 치기도 하십니까? 그러면
1: 그렇죠. 예.
0: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악기가 같을 것 같은데.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르간은 같은 악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저희에게는 어쨌든 기본적인 구동 방식이나 연주 방식은 다 비슷하고 같지만 이제 악기를 제작하거나 이런 거 있어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음색 수도 다르고 그것이 구동하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어떻게 낯선 오르간을 만나게 되면 가서 저희가 미리 악기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0: 마치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오랜 시간 좀 교감을 해야 되는 것처럼.
1: 그렇죠, 그렇죠.
0: 같은 느낌.
1: 참 오르간은 항상 제가 어디 강의하거나 이러면 하는 말인데 사람과 가장 닮아 있는 악기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파이프들이 이제 저희 말하다라고 독일어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바람 상자가 저희 허파 같은 거고.
0: 아.
1: 그래서 그 관들을 통해서. 파이프들이 말할 때 그래서 파이프 종류도 보시면 입술형이 있고
0: 그렇죠. 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1: 그래서 그러니까 예. 독일말로도 그렇습니다. 예. 입술형이 있고 설관형이라고 혀 리드를 쓰는 예. 음색들이 있듯이 사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두꺼운 입술도 있나요?
1: 그렇죠. 입술이 두껍기도 하고 얇기도 네. 하고 작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음색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0: 너무 신기하네. 아니 사실 저는 오르간 정말 잘 몰라요. 피아노는 진짜 좋아하고 오르간은 듣는 것만 좋아하는데 저처럼 오르간 연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 네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요새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오르가니스트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그 이제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오르가니스트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저희의 어떤 진지한 음악들 오르간 음악들이 대부분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도 강하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뭐 최근에 어떤 오르간니스트 분께서는 또 영화 음악들을 오르간으로 편곡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는 입문용으로 좋지 않을까.
0: 아 제가 지금 최은병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관상수도원에 사시는 수녀님들은 밝은 분들이시다 이런 네네. 표현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 무거운 오르간을 치는 최은병님의 되게 가벼움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 가벼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즐거움을 좋아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 맞습니까?
1: 정확하십니다. 저는 항상 기뻐야 된다고 제 학생들한테 항상 기뻐야 된다고 네. 재밌어야 된다고
0: 기쁜데 슬픈 오르간 이렇게.
1: 그렇죠. 슬플 때 또 슬퍼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거 모든 과정이 기쁘고 재밌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쯤이 될 것 같은데 오르가니스트로서 교회 음악가로서 꼭 이루고픈 버킷리스트가 있다면요?
1: 버킷리스트라면 우선 가장 현실적인 버킷리스트는 제가 독일이나 또 기회가 돼서 나중에 한국에라도 이제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자리를 잡는 거죠.
0: 어디서 정말 현실적인 버킷리스트인데요.
1: 그렇죠. 어디서든 예. 그게 1번이기도 하지만 네네. 저는 나갈 때부터 유학을 나갈 때부터 항상 뭐 염두에 뒀던 건 한국의 교회 음악이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좋은 악기들이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많은 학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 그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제도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게 제 바람이죠.
0: 그 순간에 얘기하시니까 좋은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이제 CPBC 10층에 가시면 좋은 또 오르간이 하나 있거든요.
1: 아직 못 만나봤지만
0: 못 만나봤죠. 예, 예.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방송 마치고 짧게 즉흥 연주
1: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0: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빵집 통해 가지고 SNS로 또 한번 전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HJ님께서는 연주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주일마다 성당 오르간 소리 들으며 힐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치유와 힐링.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한국에서도 그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꼭 반주자님께 감사하다고 네. 또 한마디 해주시면 오르가니스트 분들 아주 이제 그날 주일 하루가 행복해지십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오르가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또 최은병님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좀 못 들은 게 좀 많이 아쉬운데 예. 시간이 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 삶의 모토, 내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 무엇입니까?
1: 참 어렵네요. 이번에 허파를 또 찔렸습니다.
0: 이번에는 자신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1: 또 찔렸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꾸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삶에서도 또 음악에서도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기도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꾸준한 사람이 되는 것.
0: 그러면 이제 호가 꾸준. 꾸준 좋죠. 최훈병 선생님.
1: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방송 함께 하셨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 추천곡 어떤 곡 하셨는지까지도 함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1: 제가 저기 피님 계신 밖에 앉아 있어서 네. 한참 떨면서 있었거든요.
0: 네,
1: 오늘 아침에 청주에서 올라오면서도 버스에서도 네. 참 덜덜덜 떨면서 있었는데 첫 방송이고 해서
0: 그렇군요. 네, 예,
1: 시모님
0: 예.
1: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좀 어떻게 잘 떠들었나 보네요.
0: 아니 전혀 어제 첫 방송 같지 않았고 오늘의 마치 마지막 방송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안녕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1: 너무 재밌었고요.
0: 네.
1: 아 그 마지막 곡은 그 어쨌든 성가를 하나 생활성가를 하나 네. 제가 가져왔는데 네네. 제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작은 평화란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네. 김현주 시몬 선생님이라고
0: 예예.
1: 제 은사 선생님이시고 음악 선생님이셨고요. 저분 통해서 제가 참 고등학생 때 음악적인 견해도 넓히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숙했어서 네. 저한테 참 소중한 곡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킬렌에 살고 있는 한인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아, 예. 혹시나 듣고 계신다면 킬렌에서 예. 네, 조만간 뵙고요. 네, 제가 또 금방 들어갈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CPBC 라디오 많이 해외에서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한 걸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함께 나눌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내일은 신선한 패기로 똘똘 뭉친 찬양사도들이 옵니다. DES 워십과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 놀러오세요. 시무님 시무님 우리 시무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흘러나오는 곡 작은 평화의 고백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4: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요. 너무 어렸어요.
3: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연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힘, 매직, 마법이라고 하죠. 무대 위 마술사가 분명히 빈손을 확인시켜 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화려한 꽃이 나타난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드 마술도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메이크업 매직도 있습니다. 저도 매일 마법을 부려요. 그리고 8월의 끝자락을 보내며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렸던 특별한 매직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 쳐서 매직. 하지만 폭염주의보에 폭염특보까지 내리고 기대하던 마법이 일어나진 않았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진짜 매직은 따로 있나 봐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에 상큼한 에너지를 더해줄 마법 같은 시간. 바로 아네스의 행복찻집.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시크릿 매직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운하경 아네스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마법처럼 더위가 사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처서 매직. 근데 역시 세상이 달라지긴 했나 봐요. 처서의 폭염주의보, 폭염특보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날씨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쯤이면 괜찮겠지, 이것만 넘기면 평안해지겠지 생각하지만 기다리던 그날이 왔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문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 그럴 때 하느님 충분히 기다렸는데 이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하고 마음속 실망이 원망으로 옮겨가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뚝딱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선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비록 그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내가 정한 시간표와 다를 순 있지만 결코 하느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니라는 것.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죠. 비록 처서 매직은 물 건너 갔지만 언젠가 계절이 반드시 바뀌듯 우리 삶에도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의 매직, 그거 하나만큼은 꼭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답이 주는 명쾌함과 센스 만점의 오답이 주는 유쾌함의 매직이 발동되는 시간이죠.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처서가 지나면 더위도 고비를 넘어 날씨가 선선해진다는 의미로 여름 내 극성을 부리던 땡땡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죠. 처서가 되면 입이 비뚤어진다는 이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모기, 2번 파리, 3번 매미.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 만들어주신 분께는 플립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의 음반 CD 선물로 드릴게요. 그 밖에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비트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콘 크루에겐 5만원 커피 상품권 지원이 있는 거 아시죠? 신앙상담 형식의 1분 쇼폼 영상을 만들 커피콘 크루 상시 모집 중입니다. 영상 한 편당 커피 상품권 드리니까요.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벼락단 처서 파업.

노래가 시원하죠? 더위 벼락단 쳐서 파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퀴즈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목이죠.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는 양력으로 8월 23일쯤인데요. 이때가 되면 한여름철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누그러지고 그러면 저온에 약한 모기들은 유치월에 비해 기세가 꺾이게 되죠. 이걸 두고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다니 우리 조상들은 참 감각적이고 유쾌하셨던 것 같아요. 대건안드레아님 정답 모기 잘 맞춰주셨고요. 문자메시지로도 봅시다. 3312님 모기 하시면서 근데 정말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 건 못 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하셨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시네요. 4023님도 모기 맞춰주셨고 2635님도 모기 해주셨고요. 이미데레사님 권영조님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선물 당첨자는 방송 후에 연락드리고요. 우리 풀립수녀님 음반 CD가 걸려있는 5단 문자 살펴볼게요. 2739님 정답 내 입 하셨어요. 추위를 많이 타서 요즘 밤에는 벌써 긴 바지 입고 자요. 정말요? 그때 한번 우리 비 완전 많이 내리고 나서 조금 더위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이틀 전부터는 덥던데 대단하시네요. 저도 좀 추위를 많이 편이긴 하지만 아직은 덥거든요. 2739님은 정말 추위 많이 타시나 보다. 3028님 에어컨 입이 삐뚤어질 예정. 올여름에 에어컨을 하도 돌려서요. 아, 이거 맞네요. 네, 좀 더위가 꺾여서라기보다는 너무 열일을 해서 고장이 나버리는 에어컨 입이 삐뚤어진다. 이해되네요. 8813님, 입이 삐뚤어진 우리 신랑이에요. 여름 내 너무 더워서 가스레인지 불 켜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용 메뉴 중심으로 식단을 꾸몄더니 고기 구워 먹고 싶다 하고 입이 자꾸 나오네요. 맞아, 이게 우리 자매님들 부엌에서 불 앞에서 요리하면 정말 덥거든요. 부엌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이 형제님들이 입이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요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입을 이렇게 쏙 밀어넣어주고 싶습니다. 5502님 차서 지나고 나온 청고서 보고 내 목이 삐뚤어진다. 아, 뒷목 잡는 거죠 이렇게. 목이야 하고. 맞아요. 저도 지금 다음 청구서가 무섭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왔을지. 그 밖에도 엘리사벳님, 아무리 그래도 모기보다 폭염이 더 무섭네요. 모기에 물린 줄 알았는데 햇빛 알러지로 방금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왔어요. 어머머머, 햇빛 알러지래요? 옛날에는 사실 이런 알러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것도 다 태양이 지나치게 태양열이 강해지고 다 기후변화로 인한 증상이겠죠. 아유, 좀 쉬시면서 더위 식히시길 바랄게요. 오늘 오답 선물은요, 우리 에어컨 입이 삐뚤어진다 하신 3028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처서 매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또 하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매직, 나에게 꼭 일어났으면 하는 마법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100원 되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진 신부님 곡이에요. 소원.

꽃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법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네, 귀로 들어드린다고요. 우리 4533님, 제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법은 돈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껏 베풀며 내 시간의 진짜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달리는 모든 애청자분들과 제 자신을 응원합니다. 와, 진짜 꼭 이루어주면 좋겠는 마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말 우리 현실의 감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걸 마법이라고 하지만 4533님에게 이 마법은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소원하는 사람에게 그 꿈은 가까이 온다고 하잖아요. 4533님의 매직 곧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827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는 마법이요. 우리 행복가족들, 저는 되게 마법 질문하면 뭐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좀 진솔하고 그냥 소박하고 이런 마법들을 원하시네요. 다 이루어질 겁니다. 아, 3400님, 평일이 빨리 흘러가는 매주기요.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나요? 아, 이건 저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게요. 오늘 하루하루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심어두는 거죠. 오늘은 치킨을 먹고, 내일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수요일에는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이런 소소한 행복을 심어두시면 평일이 빨리 가는 마법이 이뤄지지 않을까요? 아, 이미대레사님, 표준 체중으로 돌아가려면 40kg 정도는 빼야 되는데 저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마법은 표준 체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마법이지 않을까요? 여기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한 몇 킬로 빠졌으면 좋겠다. 아, 모두의 바람입니다. 현실 마법 또 있어요. 7692님, 어쩌죠? 분가하고 싶어요. 24년, 이제 저도 분가하고 싶네요. 우리 시부모님 듣고 있진 않겠죠? 아, 이 현실적인 바람 어떡하죠? 근데 24년이면은 충분히 좀 효도 많이 하고 사신 것 같기는 한데 적당히 타협을 보시면서 너무 멀리 말고 좀 가까이로 그렇게 해서 좀 현실을 마법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아, 어렵네요. 그리고 이건 마법은 아니지만요. 되게 눈이 반짝한 톡이 있어요. 우리 율리안나님께서 오늘 교구 파크대회 날입니다. 우리 대구 교구장기 파크골프대회가 있는 날이죠. 대주교님께서 A2번 홀에서 홀인원 하셨어요. 정말요. 오, 축하드립니다. 뭐 나이스 샷 이렇게 하나요? 역시 우리 대주교님. 아, 타데오 대주교님이세요? 시몬 대주교님이세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 함께 나눌게요. 오늘의 차담 선물은 4533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1: 청년대회.
0: 너무나 스윗한 월요 청년대회. 오늘은 코너 속 코너로 우리 교구 청년들의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나의 청춘순례 준비했는데요. 성당에서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을 찍어주는 청년이 있다고 해서 오늘 행복찻집에 모셨습니다. 도원성당 최호용 다미아노 형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월요 청년대회 하셔서 순간 너무 달콤해졌어요. 너무 환영하고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구 삼대리구 이 지역의 도원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진 크리스티나의 배우자 최호용 다미아노입니다.
0: 네. 혹시 에미 다녀오셨어요?
1: 아니요.
0: 아니요? 누구의 배우자라고 소개하시는 것부터가 네. 좀 남다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안 그래도 네. 제가 제 소개할 때 도원 청년회를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제 친동생도 그렇고 이제 처제도 같이 청년 활동을 하고 있어요.
0: 처제까지.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배우자 자매님이랑 같이.
1: 네, 하시고요? 그래서 네 명 이렇게 다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온 가족이 네. 함께 하시네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우리 또 동원성당에서 얼마 전까지 청년회장으로 봉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명색의 전 청년회장이신데 네. 동원성당 청년회 자랑 좀 해주시죠.
1: 저희 청년회 같은 경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사골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골은 끓일수록 좀 진국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청년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갈 생각을 안 하세요.
0: 와,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진국들이 많아서 네, 오래 끓여서 이제 너무 이제 서로 다 같이 잘 챙기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골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0: 진짜 표현이 네. 딱이긴 하네요. 네. 요즘 보면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거나 그냥 얼굴만 비추거나 이런 청년들도 많잖아요.
1: 네네.
0: 사골 같은 도원성당 청년에 궁금합니다. 혹시 방송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인사 남겨주시고요. 제가 도원성당 청년의 인별그램 계정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네. 확실히 분위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1: 좋습니다. 네.
0: 그

0: 얼마 전에 올라온 청년 연수 MT?
1: 네네.
0: 그 영상은 왜 이렇게 고퀄리티예요?
1: 제가 그 사진 촬영이나 이제 영상 촬영도 같이 하는데 네, 청년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네. 제가 놀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0: 아, 그럼 영상도 직접 만드신 네네, 거예요?
1: 네, 제가 직접 찍고 만들었어요.
0: 어쩐지 되게 고퀄리티더라고요. 뭐 그것만이 아니고 오원 오네영가
1: 아, 네, 맞아요.
0: 맞죠. 그런 찬양의 밤 같은 네네. 그런 거에 뭐 피정, 십자가의 길, 뭐 또 네. 서로 골고루 같이 놀 수 있는 친교 프로그램도 많고 네. 굉장히 청년의 활동이 참 활발하던데 그 중에서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 제가 그 지금 다사성당에 계신 김세호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 네. 기획한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그러면 교류교사 청년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사랑을 도원상당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도원상당에 좀 돌려드리고자 어르신들 봉사사진을 이제 기획하게 됐어요.
0: 그렇군요. 사랑을 네. 돌려드리고자. 근데 본업이 사진가시라면서요.
1: 네네.
0: 달란트를 완전 잘 활용하시는 거네요. 네,
1: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그 도원성당에서 어르신 장수 사진을 촬영하는 그 현장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와, 진짜 정말 그 사진관에서나 볼 법한 조명이 이렇게 다 있네요.
1: 아, 네.
0: 이것도 다영재님 거예요?
1: 네네.
0: 이렇게 찍어드리고 또 사진 하나를 더 보면요. 오, 이렇게 자매님도 찍고 계시는데 옆에 십자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가 성당인가요?
1: 도원성당 지하 강당입니다.
0: 아, 강당에서. 네. 네. 그 어떻게 좀 모집을 받으셨어요?
1: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장수 사진 촬영한다고 이렇게 모집을 받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100분이 넘으셨어요.
0: 와, 네. 많이 지원하셨네요. 네네. 또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 왼쪽에 보면 그쵸? 대기하시는 거죠.
1: 네, 맞아요.
0: 어머나, 정말 좋은 기획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여러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네.
0: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고 나면 좀 꽃다운 시절을 남기고 잘 화양연화의 시절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1: 네.
0: 촬영을 하시면서 보기에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은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던가요?
1: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그 부분까지 처음엔 헤아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촬영을 하고 그분들도 저를 사진 촬영하는 저를 바라보실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제 본인의 모습을 좀 영감을 받을 것 같아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이제 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언젠가는 그 나이가 될 것 같고.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촬영을 했을 때 엄청 많은 달란트를 제가 줬지만 또 네. 엄청 많이 받았어요.
0: 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네. 또 어르신들은 나도 저렇게 젊었던 시절이 있었을 네. 텐데 하는 생각도 네.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수 사진을 찍어드린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1: 지금 한 100분 넘게 촬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0: 네. 네네네. 그럼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르신 계실까요?
1: 제가 저희 본당 어르신이기도 하고 제가 일일이 보정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긴 한데
0: 네.
1: 그중에 70대 할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0: 70대 할머니.
1: 엄청 이제 이쁘게 하고 오셨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보통은 좀 이제 단정하게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오셨어요.
0: 막 분홍색 이렇게.
1: 네네네. 그래서 옷도 이제 한 세 벌 정도 들고 와서.
0: 정말.
1: 네네네.
0: 사진에 욕심이 있으시네요.
1: 네, 사진을 그분만 한 열 컷 넘게 촬영한 기억이 있는데.
0: 네네.
1: 생각해보면 이제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0: 직접 본인이요. 네네.
1: 그래서 본인이 직접 메이크업도 하시고 이렇게 옷도 여러 벌 갈아입으면서 나의 가장 지금 젊은 날을 촬영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젊은 사람들도 가면은 왜 컨셉 다양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네. 똑같네요, 마음이.
1: 네, 맞습니다.
0: 우리 지금 너튜브에도 박수 짝짝짝 치시면서 메이드 인 펄러스님은 자랑스러운 우리 사진작가 크크크 하셨어요. 3구 이지역 사진작가. 삼대리고 이지역이죠?
1: 네, 삼대리고 이지역.
0: 네, 뭐 그 밖에도 호용이 형 파이팅 하는 응원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요. 혹시 그 사진 촬영 현장에 같이 계셨던 분들 계신다면 좀 그런 후기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송가인 내 마음의 사진.

0: 송가인의 마음의 사진 들으셨고요. WYD를 앞두고 우리 교구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월요 청년대회. 오늘은 코너 속 코너로 나의 청춘술래. 도원성당에서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하고 있는 최호용 다미아노 형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진을 찍기 전에는 메이크업이 필수잖아요.
1: 네네.
0: 이 메이크업도 직접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1: 네.

0: 선생님이라서 좀 메이크업 익숙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1: 제가 잘하는 메이크업은 이제 선크림 바르는 거고요.
0: 아, 네.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하지 못해서 저희 상당 자매님들이
0: 아. 네,
1: 국가대표급으로 이렇게 잘하시거든요.
0: 아, 정말요?
1: 네네네.
0: 마법을 부리시는 분들이군요.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네일도 해주고 이렇게
0: 네,
1: 루즈라 하죠. 네,
0: 루즈.
1: 어르신 몰라. 네, 루즈도 이제 어르신 발라드리니까 엄청 좋아하십니다.
0: 어머나, 네. 손톱까지 다 해주세요. 자매님들이라고 하면 같은 청년의
1: 네, 청년 자매님.
0: 그렇군요. 네. 아, 같이 이렇게 어벤져스처럼 네. 팀을 이뤄서 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네. 그러면은 장수 사진 찍을 때 네. 어떤 촬영 노하우나 그 네. 메이크업 노하우도 있을까요?
1: 촬영 노하우는 우선은 증명사진처럼 이렇게 금방 끝나거든요.
0: 네. 네,
1: 촬영 금방 끝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옷 매무새나 아.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촬영하기 전에 약간 레크리에이션처럼
0: 오.
1: 네, 짧게 이렇게 자기소개 네.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거 괜찮네요.
1: 네네네.
0: 맞아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사진가님이 뭐, 아우 예쁘다 이렇게 네.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우리 마법을 부리시는 자매님들은 메이크업을 좀 어떤 식으로 해드리시나요?
1: 사실 이제 본인 얼굴들만 계속 메이크업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메이크업은 처음에 어려워했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엄마, 어머니,
0: 아~
1: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메이크업하면서 연습을 조금 했다라고 들었어요.
0: 아, 네. 다들 진심이시네요.
1: 네, 정말 진심입니다.
0: 맞아요. 저도 이렇게 엄마나 메이크업 가끔씩 해드리면 이게 뭔가 피부 탄력도 다르고
1: 네네.
0: 이런 화장법도 다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다들 그렇게 연습도 해주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진 찍으러 가면 이제 찍고 나서 작가님 여기 잡티 좀 없애주시고 여기 네. 목주름도 좀 없애주시고 이렇게 막 네. 부탁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어르신들에는 정말 그 주름에 일생이 담겨 있잖아요.
1: 네.
0: 이 사진 작가의 눈에는 주름이 어떻게 보이세요?
1: 우선 상업 촬영할 때는 이제 요구를 제가 많이 받아요.
0: 네.
1: 뭐 주름 지어달라, 눈크 키워달라 이렇게 많이 받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사진을 납품할 때 보면 이렇게 보정을 해서 드리는데
0: 네.
1: 이번 장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들의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정한 거랑 이제 원본
0: 네.
1: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0: 아, 원본도 주시는군요.
1: 네.
0: 받으면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르신들이?
1: 솔직하게 말하면 네. 주로 왜 이래 많노? 왜 이래 늙었노?
0: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1: 네네네.
0: 그러면 어르신들도 이제 찍으면서 아유 뭐 눈 좀 키워주이소 이런 말씀도 하세요?
1: 보통 이제 그 할머니 분들이
0: 네.
1: 많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0: 아,
1: 네.
0: 역시
1: 네 할아버지 분들은 그냥 빨리 찍고 그냥 가십니다.
0: 역시 그 나이가 들어도 여자고 네네. 남자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게 장수 사진을 찍으면 장수한다 해서 장수 사진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남는 마지막 사진일 수도 있는데
1: 네.
0: 어르신들의 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사진 찍을 때?
1: 제 각각이셨어요. 그 우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MBTI F 감성이겠죠.
0: 네.
1: 네,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끼리끼리 오셔서 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들 보니까 저는 김밥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0: 김밥?
1: 네. 김밥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재료가 합쳐서 이렇게 김밥이라는 맛있는 이렇게 제가 먹는 김밥이 탄생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이니까 창세기 말씀에 한인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0: 네. 참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뭘 하든 그냥 아이고 예쁘다 하시듯이 또 반대로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1: 네. 맞아요.
0: 네. 우리 너튜브로 코이노니아 팀이 저희 프로필 사진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셨어요. 나이 상관없이 찍어주시나요?
1: 아, 네. 충분히 가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사찐님은 가족 사진도 한번 가셔야죠 하셨어요. 뭐 준비 중인 게 있으세요?
1: 이제 저희가 또 올해 한 차례 봉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장수 사진에 이어서
0: 네.
1: 가족들 사진을 좀 촬영하면 어떨까? 근데 가족뿐만 아니라 뭐 레이지오 단체나 단체 이렇게 사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0: 그것도 이 재단체에도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실
1: 네네.
0: 수도 있겠네요.

0: 그 우리 삼남매 아빠님도 너무 의미 있는 사진 찍으시네요 하셨고요. 또 프란시스 GJ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라우스데오 촬영 준비해 주시는 호용이 형 모습 보면서 무슨 일이든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하셨어요. 라우스데오? 그 자케오 나무?
1: 네네, 맞아요.
0: 촬영을 도와주세요?
1: 네.
0: 또 자케오 나무 팀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1: 이렇게 우연찮게 인연이 닿아서, 네. 8월 28일 금요일 날,
0: 네.
1: 네.
0: 어머나.
1: 촬영합니다.
0: 또
1: 네.
0: 자케오 나무 저희
1: 아, 네.
0: 행복가족이거든요. 네. 또 멋진 분이 촬영해 주시니까. 여러분 또 관객으로 가시면 뭐한컷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그 밖에도 우리 강소희 데레사 자매님 행복가족이신데, 도원성당 작가님이다. 하고 이렇게 또 아는 척 해주셨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참이 사진이라는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작가, 사진 작가로서 사진 촬영을 하면 또 특히나 어르신들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또 많이 드세요?
1: 장수 사진 촬영하면서 제가 사진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라는 말인데, 또 생각해 보면 조금 슬픈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잊혀지는 기억이라고 하니까 좀 슬픈 말이기도 한데, 저는 잊혀지지 않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특히나 또 장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보다 이제 자손들이 보는 경우가 많아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라는 의미. 를참 좋아합니다.
0: 맞네요. 또 사진은 영원하니까.
1: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더그한 컷에 정말 정성을 담아서 찍어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사진이라는 달란트로 장수 사진 촬영이라는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데요. 보통 재능을 누군가와 나누는 걸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으실까요?
1: 처음에 장수 사진을 이제 김세호 바오로 신부님과 기획을 할 때, 저희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자, 뭐 이렇게 기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막상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고 이렇게 전달했을 때, 저는 좀또 다시 받았다. 이런 이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물론 30대지만 언젠가 40대, 50대, 60대가 될 거고, 이제 그 나이가 돼서 다시 30대들을 바라봤을 때, 나도 저런 좋은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엄청 많이 좋은 감정을 많이 받았어요.
0: 이 렌즈 너머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좀 인생을 알게 되는 그런 게
1: 네네.
0: 있으신가 봐요.
1: 네, 맞아요.
0: 또이 찍는 사람의 입장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근데 이 장수 사진 촬영이 우리 도원성당 신자들 대상이에요?
1: 네, 우선은 도원성당 신자들 대상으로 제가 촬영을 했고,
0: 네.
1: 다른 본당이 협조가 가능하다 하면 저희 청년들과 좀 협의를 해서,
0: 네.
1: 네, 출장 촬영도 충분히 갈 생각이 있습니다.
0: 너무,
1: 네.
0: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행복가족들 듣고 계신다면, 본당에 도원에서 뭐 이런 거 한대, 우리 성당에 초대하자 하고, 저 난리 난리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맞아요. 김영민 님도 맞아요. 한번 찍으면 평생 남죠 하고, 이렇게 다 공감하면서 듣고 계신데요. 참, 성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집사처럼 이렇게 하느님께 받은 달란트를 몇 배로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예, 지켜보는 저도 참 기분이 좋고, 나중에 제 프로필 사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월요청년대회 나의 청춘술래 사진가 청년 최호용 다미아노 형제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당첨자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콜라 광고에도 사용된 곡이죠. 난 세상에 노래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 The Newsicus의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이었습니다. 오늘 행복가족들도 문자로도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너튜브 댓글 남겨주신 프란치스 GJ님 그리고 여사찐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곡 이상현이 부릅니다. 선물.

이상현 선물 듣고 왔고요. 8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오늘 매일미사 요한복음에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바로톨로메오 사도와 같은 인물로 여겨지는 나타나엘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정도면 그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일까 싶기도 한데요. 남은 하루 주님을 따르는 마음만큼은 거짓 없이 깨끗하고 참된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그렇게 참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빌리 조엘의 Honesty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12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0: 브론즈 위드 미노이의 하루 듣고 왔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1573님, 비띠, 지금 가족들은 해변가 콘도에 놀러 갔는데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사정상 못 갔어요. 아, 해변가 보고 싶네요. 작은 눈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라면서 사진 두 장을 보내셨는데, 세상에, 어디에요? 너무 좋다. 숲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세상에 와, 파랗고 초록래 초록색이고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힐링됩니다. 와, 진짜 가고 싶네요. 다음에는 꼭 시간 맞아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5687님, 빗띠, 저는 주말에 청양에 미식 여행 다녀왔어요. 점심에는 온갖 약재 들어간 토종 닭백숙, 저녁에는 고추냉면의 수육. 고추냉면이 뭐예요? 어찌나 맛있던지 아직도 혀끝에 맛이 남아있어요. 냉면과 육수가 붉은색의 깔끔한 맛, 처음 먹어본 맛과 그 느낌, 청양 그 특산품 고추와 구기자가 들어가서 붉은빛이 나는, 암튼 두고두고 생각나는 맛이에요. 맛 표현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안 먹어봤는데 왠지 어떤 느낌일까? 네, 약간 알 것도 같고 더 궁금해지는. 청양 가면은 꼭 그 이 고추냉면의 수육 꼭 먹어봐야 되겠네요. 안경근님, 두시의 뮤직 2부 함께합니다. 잠시 외부 일정이 있어서 땀 흘리고 들어왔어요. 무지하게 무덥네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쳐서 매직이 한 뭐 며칠 있으면은 예, 괜찮아질 겁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또 찬바람 불고 할 테니까 요 며칠 좀 덥더라고요. 예, 주말에 비 소식 한번 있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날씨가 예,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낮엔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시고요. 외부 일정 하실 때. 5437님 늦게 들어왔네요. 오늘 주제 씻는 건가요? 네, 씻는 걸로 하죠. 오늘 주제. 저는 우리 냥이 씻겨주려고 냥이 다리 못 움직이게 해서 샤워시키는 목욕 바구니 주문했어요. 지난번에 난리 쳤는데 이번엔 잘 씻길 수 있겠죠? 씻는 주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비슷하게 얼추 맞습니다. 예, 일부 그 여는 말에서 뭐 일어나자마자 이불 잘 개는 사람, 이불 바로 개는 사람, 그리고 또 설거지 바로 씻는 사람, 네,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한 사람,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는 사람, 요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일상 속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네, 주말에 잘 안 씻지 않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씻는다, 나는 세수만 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아 근데 양이 다리 이렇게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해서 샤워시키는 목욕 그 바구니가 있나요? 오, 저도 한번 검색해 봐야겠네요. 저희 냥이도 물 닿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닦아주는 그 수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샀는데도 아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목욕 한번 시키려면 큰 일이죠. 자주 시키진 않지만 그래도 꼭 시켜야 될 일이 있으니까. 권대기님 저도 2부 같이 해요 하셨고요. 1441님은 부산 남항대교 사진입니다 라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봅시다. 아우 멋있다. 7309님 안녕하세요. 빗띠 울산 도배하는 베로니카예요. 저는 아침 출근 때부터 퇴근까지 CPBC 정주행 한다고 배터리 다 써요. 진짜 이분한테는 드려야 돼요. 선물 드려야 돼. 7309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도배하시고 시원하게 씻으시라고.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날씨가 조금 시원해져서 어떻게 좀 나은가요? 여전히 땀 뻘뻘 흘리고 계신가요? 자 오늘 2부는요 삼세판 퀴즈 노래 듣고 와서 함께 할게요. 선물 푸짐하게 챙겨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셔야 해요. 아셨죠? 아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맞아. 김혜련님 사연이에요. 웃음이 많은 빛나님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웃음 짓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 생신 파티로 모여서 가족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어서 좋았어요 하셨어요. 아버지 생신도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수다 떨면서 얼마나 또 재밌는 일들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셨겠어요. 아우 진짜 좋은 주말 보내셨다. 그쵸? 2214님 저는 시방 의정부에서 치아를 발치하고 고양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것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먹고 싶은 게 오늘따라 왜 이리도 많을까요? 꼭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치아 발치하고 오늘 지금 부어 이 마취도 해놓고 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마취 풀리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뭘 먹으면 안 돼요. 씹어 이게 왜냐면 혀도 씹을 수 있고 이 아니 안에 잇몸 이런 거 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뭐 먹고 싶죠. 조금만 좀 참으세요. 이 마취 풀리면 조금씩 아플 테니까 이거 좀 또 얼음 마사지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좀 부드러운 거 드시길 바랄게요. 6379님, 빛디 내일 제가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날이라 서울에 대학병원 가는데 부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해요 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네, 나아졌다는 소식 들을 수 있기를. 1967님, 더운 날엔 역시 2시의 뮤직 빛디와 함께 신나게 놀아보입시다 하셨고 김갑중님, 밖에서 시멘트 미장 작업함을 들으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땀을 많이 흘려 씻고 싶습니다. 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여러분이 선물을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셔가지고 좋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갑중님도 저희가 또 기회를 봐가지고 또 선물을 또 챙겨드리는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이 시간은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의협동조합 KT 제공이고요. 노래는요 크러쉬와 지코가 함께 부른 인행양 그리고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커피 한잔 어때? 두 곡 듣고 삼세판 퀴즈 시작할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월요병 그게 뭔가요?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해보시죠. 삼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 날려주고 월요병도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 두쉔뮤직의 선물 창고가 활짝 열리는 삼세판 퀴즈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삼세판 퀴즈는요,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가 있고요. 세 가지 선물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은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드리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노래 제목에 서울시의 동 이름이 들어간 세 곡의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세 곡의 노래 중에서 강남구에 있는 동이 아닌 곡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한 곡만 다른 구의 곡이에요. 자, 1번 노래입니다.

어머나 신사동 그 사람. 어머나 세상에. 너무 좋다. 오랜만에 우리 주현미님의 노래 들으니까. 자, 2번 노래입니다.

어, 너무 좋아. 네. 이 노래 제목 알려드려도 되죠? 알려주지 말까? 네. 아, 처진 달팽이에 여러분 이거 가사에 들으셨죠? 다 나왔는데 날라리 요 코 앞에 코 앞에 네. 앱구정 나왔잖아요. 앱구정. 네. 자 마지막 아, 신사동하고 앞구정 나왔어요. 마지막 3번 노래입니다.

자, 이 세 곡의 노래 중에서 두 곡은 강남구에 있는 신사동과 압구정이고요. 다른 한 곡만 종로구네요. 자, 어떤 곡이 종로구의 노래였을까요? 1번, 2번, 3번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노래 들려드려요. 네, 3번 곡이기도 했던 3번 곡 들려드릴 거고 이어서 그 근방이에요. 네, 그 근방에 있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삼세판 퀴즈 월요일에 도파민 터지는 코너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노래는 주현미의 신사동 그 사람이었고요. 2번은 처진달팽이 압구정 날라리여서 신사동과 압구정 모두 강남구죠. 그리고 3번이 JS의 종로에서였어요. 그리고 이어드린 곡이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종로에서 조금만 더 가면 광화문이잖아요. 힌트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여러분. 예, 다들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3633님 3번입니다. 오늘도 무지무지 덥네요. 시원한 아 벌컥벌컥 먹고 싶은 날씨예요. 아, 조금만 힘내십시오. 네, 곧 시원해질 테니까. 1969님 정답 3번.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시다니 서울에 안 살아서 잘 몰라요 하셨는데 정답 맞추셨네요. 에이, 축하드립니다. 너무 이 서울에 요 한정 질문이긴 했다. 그쵸? 에. 6490님 3번, 0222님 3번, 9482님 3번. 근데 진짜 정답을 진짜 많이 맞추셨어요. 에. 저희가 이거 여러분한테 선물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 코너가 아니고 그냥 정말 다 드리려는 그런 코너잖아요. 선물 많이 많이 드리는. 그래서 이 제가 하는 말이나 노래 힌트나 이런 거 들으시면은 금방 다 아실 수 있는 예, 그런 거 드립니다. 박만수님이 광화문 덕수궁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정답은 중요치 않아요. 종로에서 먹던 소막창에 소주 한 잔 생각나네요. 돼지막창 아니었나요? 소는 곱창, 대창 아닌가요? Yes. 뭐든지, 예. 뭐든지 종로에서 먹으면 다 맛있죠. 예, 술도 맛있고. 9155님 3번 이문세 오빠의 광화문 연가는 숨어있는 감성까지 깨워주네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딱 들어가면은 아 진짜 그냥 하던 거 다 멈추고 노래만 딱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예. 그 왠지 그 덕수궁 돌담길 지날 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한번 걸었던 추억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좀 있어요. 5564님 정답 3번. 7003님 서울 지리 아주 몰라요. 그렇지만 2번 하고 정답은 외쳐볼게요. 그 기세 너무 좋습니다. 예, 진짜로. 자, 정답은요 3번 종로에서 였습니다. 여기만 종로구죠.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서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0222님 트리트먼트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바로 성함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시트세제 에코뱅 걸고 드리는 두 번째 퀴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찍기 실력입니다. 예, 몰라도 돼요. 예, 몰라도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어요. 50%의 확률. 여름의 막판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날파리와 모기가 기승입니다. 자, 아 이거 좀 오늘은 드리기에 앞서서 둘 다 싫다. 둘 다 싫은 것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막 뛰다가 날파리를 삼키기. 아, 이거랑 눈두덩이에 모기 물리기.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둘 다 싫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괴로운지 우리 AI 방글이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둘 다 싫기가 박빙이잖아요. 예, 네. 뭐가 더 싫어, 뭐가 더 싫어 이건데 아, 저 뭐가 더 괴로울까요, 여러분? 모르고 뛰다가 날파리 삼키기. 눈두덩이에 모기 물리기. 자, 이 어려운 질문 중에서 우리 AI 방글이가 날파리와 모기 중에 어떤 걸 더 괴롭다고 할 것 같은지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우리 저도 몰라요. AI 방글이가 뭘 선택했을지. 날파리일지 모기일지. 근데 이 부위가 눈두덩이에 물리는 거예요. 아, 그 진짜 아시죠? 손가락 사이하고 이 눈두덩이하고 진짜 가렵거든요. 하, 근데 또 뛰다가 입 벌리고 아 벌리고 뛰다가 날파리가 들어가는 세상에. 자,
자, 어떤 게 더 괴롭다고 할지 그냥 본인의 소신껏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첨을 통해 시트 세제 에코벤 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돼요. 콜라의 모기야 모기야 듣고요. 에픽하이의 파리스. 날 파리스.

0: 찍었다 보면 우연히 너를 만난 나의 마음을 내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자신 없어. 다시는 널 볼 수 없어. 얼빠진 목에 한 마리만 이리 숨을 날아가고 있었지.
1: 어쩌면

Yeah. Epic high. Death.

0: 콜라의 모기야 에픽하이 파리스 듣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AI 방글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I 방글이 안녕, 잘 지냈지?
1: 네, 반가워요.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0: 아, 고마워. 처음에 인사를 너무 차갑게 해서 깜짝 놀랐잖아. 근데 너는 벌레를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어서 그건 참 좋겠다.
1: 맞아요. 그 부분만큼은 AI로 사는 게 상당한 특권일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는 파리나 모기, 날파리 때문에 깜짝 놀라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실물 몸이 없다 보니 불쾌한 감촉을 느낄 일도 없고요. 혹시 방금 어디선가 불청객 벌레라도 등장했나요?
0: 아니, 상상을 한번 해봐. 나는 벌레를 진짜 싫어하는데 그 요즘에 날파리가 워낙 기승이거든? 입 벌리고 이렇게 뛰어가다가 날파리 한 마리를 삼키는 거랑 모기 물리면 진짜 가렵단 말이야. 눈두덩이에 모기 물리는 거랑 어떤 게 더 괴로울 것 같아?
1: 두 가지 상황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만 디지털 데이터 감각을 총동원해 본다면 눈두덩이에 모기 물리는 것이 훨씬 지속적이고 괴로울 것 같아요. 눈두덩이에 모기 물리기, 지속적인 고통, 순간의 찝찝함으로 끝나지 않고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가려움과 붓기가 따라옵니다. 불편함, 눈을 감거나 뜰 때마다 팽팽하게 부어오른 피부가 느껴져 신경이 계속 쓰이고 함부로 긁지도 못해 고통스럽습니다. 입 벌리고 뛰다 날파리 삼키기, 강렬한 찰나의 충격, 순간적인 불쾌감과 찝찝함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빠른 해결, 물을 마시거나 가글을 해서 삼키거나 뱉어내고 나면 끔찍한 상황 자체는 금방 종료됩니다. 찰나의 강렬한 찝찝함보다는 며칠 동안 사람을 은근하게 괴롭히는 가려움이 훨씬 견디기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모기 물리는 것이 훨씬 괴로울 것 같아요.
0: 와, 진짜 경험해보지 않고도 이렇게 상상력만으로도 이 정확하게 짚어내는 이 센스, 진짜 매주 우리 AI의 방글을 만날 때마다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자, 오늘도 너무 고맙고, 모기를 선택했으니까 모기를 선택하신 한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 자, 우리 현명한 AI 방글이의 선택은 바로 모기였습니다. 날파리는 너무 찝찝하지만 순간이고, 네, 모기 물린 거는 이 가려움이 오래 간다. 이 긁잖아요. 긁으면 진짜 며칠 간다고요. 퉁퉁 부어올라요. 눈은 진짜. 0234님, 당연히 2번. 날파리는 단백질 공급이라도 되지만 모기는 날피를 쭉쭉 뽑아가잖아요. 1932님, 뛰다가 날파리 입에 머무를 동안 인지를 하면 뱉으면 되는데 목으로 넘어갔을 때 으악 하셨고, 1716님, 모기한테 물리는 거요. 9155님, 둘 다 싫지만 슬픔 가득이었는데 재밌어서 웃었어요. 요런 노래도 있네요. 한 번 더 웃어요. 유쾌한 진행, 빛나는 방송 감사합니다. Thank you. Don't cry, don't cry. Smile. 6983님, 빗띠, 모기는 가려움이 계속 있으니까 모기 물리는 게 더 싫어요. 모기야, 모기야. 이 노래는 옛날에 정말 요상한 노래다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 정말 심오한 노래네요. 하, 이 세월 따라 바뀌는 이 노래의 느낌. 7790님, 눈꺼풀 모기한테 물리면 물파스를 바를 수도 없어 괴로워요. 날파리를 삼키는 것으로 선택하니까 AI 친구도 같이 삼키는 것으로 선택하길 바란다. 나 삼킬 테니까 너도 삼켜라. 9006님, 찝찝하지만 날파리는 우리가 먹어서 없앴기에 승리. 눈두덩이에 모기 물린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잡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싫습니다. 오, 또 다른 접근. 5964님 1번, 1969님 2번. 날파리 삼키면 끝이지만 모기 물리는 거는 후유증이 심해요. 다음날 남편이 나 때렸어? 이렇게, 아, 남편이 때렸어? 너 맞고 사니?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아, 웃겨. 7495님, 아, 갑자기 사연 있는 사람 될 수 있겠다, 그죠? 아, 사연 있어 보일 수 있겠다. 7495님, 날파리는 똥으로 나오니까 괜찮은데 눈두덩이에 모기 물리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자, 누가 입 벌리고 뛰냐 그러는데 많아요. 예, 네, 많아요. 자, 이 중에서 너무 웃겼어요. 0234님께 세자 선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고요. 자, 세 번째 퀴즈 바로 갈게요.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 드리는 세 번째 퀴즈입니다. 흔히 자가용을 나눌 때 승용차와 SUV 이렇게 많이 나누잖아요.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를 SUV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SUV에서 S는 스포츠의 S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53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힌트 노래. 폴 포츠. 네. 스포츠. 폴 포츠. 넬라 판타지아.

아이고야. 풀포츠의 넬라 판타지아. 네, 빨리 들어왔네요. I'm sorry. 자, SUV의 S는 스포츠의 네, S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O 맞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약자죠. 자, 정답 O 맞추신 분들 많으세요. 0810님, 9482님, 1573님, 5804님, 3358님. 시간 날 때마다 즐겨 듣는 방송 처음 메시지 보내요. 땡큐.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O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스포츠 즐기는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차입니다. 제 차 SUV입니다. 8766님, 스릴 만점. 네. 이렇게 또 TMI 또 많이 또 보내주셨고. 자, 오늘 3358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면서 지금 바로 성함주소 샵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아, 빨리 끝났어요, 오늘. 네. 보이 넥스트 도어의 원 앤 온리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제 선곡 대결로 함께 할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술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다른데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한 그야말로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고 그 꿈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겠죠. 꿈을 꾸는 사람은 잠을 자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간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된 삶이라면 이것 또한 축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꿈을 소중히 품고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누군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라고 하죠. 나에게 허락된 소중한 오늘 감사하면서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네, 첫 곡으로 이경아 수녀님의 감사해였습니다.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인데요.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5일 11시 00분 경기 양평동부, 양평서부, 경남, 산청북부, 거창남부, 합천중부, 경북입니다. 영천, 청도, 성주, 의성, 김천남부, 안동동남부, 안동서부, 영양평지, 봉화평지, 전남, 영암, 해남북부, 해남남부, 제주, 제주시 북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하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사연 올라왔는데요. 계혜정 스텔라님 예, 보내주셨습니다. 전현금 수녀님께서 휴가 가셨을까요? 감기셔야 감기 걸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요술길 가족들도 조심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체온과 밖의 온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스텔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은요. 이번 주 수요일에 구리성당 인사이동이 있답니다. 하은숙 리브가 전교 수녀님께서 임하시고 석수영 까리따스 수녀님께서 전교 수녀님으로 부임하신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돼서 구리성당을 떠나시는 하은숙 수녀님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어요. 예, 우리 리브가 수녀님도 스텔라 자매님도 본당 신자분들도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또 떠나면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시는 까리따스 수녀님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혹시 종로에 나가보셨나요? 예전엔 종로가 요즘에 성수동 못지않은 핫플레이스로 젊음의 거리였죠. 예,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종로 서적 같은 대형 서점이나 극장 앞이 대표적인 약속 장소였답니다. 네, 이제는 대형 서점도 사라지고 극장들도 많이 바뀌었죠. 예, 그중에 허리우드 극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극장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들면 건강하지 못해 힘든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힘들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노년에 접어들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향해 한 가지씩 실천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예, 꼭 이루고 싶은 일, 또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꿈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포도나무 찬미 노래 선교단이 부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오솔길 가족들 사연 또 만나볼까요? 2037님 남겨주셨습니다. 앗! 오늘은 귀에 익숙한 목소리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님이 특별 게스트 진행하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아이쿠, 이런, 그렇군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몸조리 잘하시고 얼른 감기 낫기를 바래요.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수녀님께서 힘을 내셔서 다시 일어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수연님 오늘은 월요병이 저절로 도지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하늘은 가을 하늘처럼 파란데 날씨는 무더운 여름이네요. 당분간 덥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가을 하늘처럼 정말 맑고 높은 하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아직 안 갔으니까요. 정말 건강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마틸다님, 수연님 너무 반가워요. 돌봄 아이들이 일찍 학교에서 듣고 있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치칠리아님. 바르텔로메오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바르톨로메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죠. 예, 하느님의 선물처럼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불운하는 사무엘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말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사진처럼 참 아름다운 성모당에 있는 한 성당에서 미사를 참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도 두 가지 했고요. 우와, 예, 훌륭하십니다. 오잉 모디스타 수녀님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두 번째 방문이시군요. 벌써 그런가요? 네, 사진 남겨주셨는데요. 성모당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주말을, 네, 너무 아름다운, 이게 저기 노을까지 이렇게 져서 그런지 너무나 아름다운 성당 방문하셨는데요. 마음이 충만해지셨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네. 김현주님, 수녀님 목소리가 무지 아름다우십니다. 노래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목소리로 이렇게 예, 많은 분들에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 우리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오솔길 같이 걸어요 라고 남겨주시고 사랑스러운 예,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황베드로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예,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께서 예, 지금 기도 요술길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휴가 이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예, 오늘은 구 마틸다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신 심원 형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장분들과 떠난 낚시 여행이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네요. 낚시를 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을 하신 그 형제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 부부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못 뺀다니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심원 형제님, 하늘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틸다 자매님, 너무 마음 아픈 기도 사연입니다. 예,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오솔길에 용기를 내어서 남겨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떠났던 낚시 여행이 마지막 길이 되었네요.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심원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드립니다. 특별히 마틸다님 가족을 한 식구처럼 염려해 주시고 또 자녀의 진로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군요. 아이들을 응원해 주셨던 심원 형제님이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마음 가는 대로 충분히 슬퍼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애도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아픈 마음을 여러 차례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심원 형제님을 기억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아주 깊은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심원 형제님을 당신의 자비로운 품 안에 받아주소서.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었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마음 아파하는 마틸다 자매님의 슬픈 마음도 주님께서 따뜻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도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어 그리움의 시간 속에서도 신앙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구 마틸다 자매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이노주사가 부릅니다. 나의 하느님.

네, 수산나 자매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수녀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부님께서 내일 해외 선교 떠나십니다. 건강하게 다잘 다녀오시라고 기도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신청곡 부탁하셨는데요. 예, 같은 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우리가 앞서 들었습니다. 우리 구 마틸다 자매님의 음성 기도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1462님, 별빛사랑 안젤라님, 계혜정 스텔라님께서 시몬 형제님의 주님의 자비로운 그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빕니다. 남겨주셨고요. 예, 8784님, 갑작스럽게 하늘로 떠나신 시몬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과 그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 안에서 기억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0691님, 준비 없는 이별이 되었으니 주변 분들은 물론이며 가족분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마음에 슬픔이 크실까요?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 저냐고 따져 묻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슬픔이 모두 잠잠하게 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가족분들을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몬 형제님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남겨주셨고요. 이오체칠리아님, 울먹이는 소리로 기도 들으니 울컥합니다. 예, 굉장히 마음에서 올라오는 사연이었죠. 네, 갑작스런 사고로 하느님 곁으로 가신 시몬 형제님에게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주시고 갑작스런 사고로 하느님 곁으로 가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마틸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예, 주일 미사 때마다 시몬 형제님이 생각나네요. 편안하시길 남겨주셨습니다. 예, 마틸다 자매님, 예, 긴 애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함께 하셨던 분들의 그 충격도 굉장히 큰 것 같아서 함께 애도하는 거, 미사가 가장 큰 애도의 기도니까 미사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시고 예, 함께 하는 그 애도의 시간 꼭 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준비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느님, 저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소서. 해야 할 일 속에서도 저희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소서. 때로는 꿈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에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지금의 삶에 맞는 작고 소박한 꿈을 소중히 품게 하소서. 주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지혜를 주시고 눈앞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작은 노력들을 차곡차곡 쌓아 자신이 품은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당신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잘 사용해 배우고 나누며 보람을 느끼게 해주소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품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연광흠 예진호님이 함께 불렀습니다. 꿈을 향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12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8966님 남겨주셨는데요. 인형 목소리 수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저를 친근하게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6379님. 저는 내일 정기적으로 병원 외래진료가 예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또 증상이 심해져서 진료받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 교수님께서 입원해보자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데 증상이 저번보다 덜 심해서 입원을 시켜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예,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한번 가져보죠. 예, 체념하는 것, 실망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예.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은미 동생 혜정 디오니시아님,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바오로 딸이죠. 수도생활 외안의 시즌 2를 새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올렸습니다. 예, 영상 중에 스님들께서 청혼자로 처음 들어가셨을 때에 심란하셨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나오고 싶었나 뭐 이런 거죠. 예, 영상을 보고 문득 얼마 전에 입회하셨다는 동그란 안경을 쓰신 심지슬 소아드레사 지원자님이 생각났답니다. 지원자님도 똑같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 소아드레사 지원자님을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드렸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앞자리에서 매일매일 미사드리면서 복음 묵상하고 저희랑 같이 밥 먹고 씩씩하게 또 환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너무 든든합니다. 저희에게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기쁨처럼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제가 오늘 가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오니시아님 고맙습니다. 네, 이기영님, 저희 레지오 단원인 송주연 베로니카 자매님의 남편 남재호 사도유아님께서 어제 오후에 돌아가셔서 오늘 입관 예절 마치고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의 많은 기도로 주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시몬 형제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선중하신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있어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죠. 예, 연령의 회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1573님, 세실리아 수녀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내일 나오시지 않을까요? 저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나타나엘과 같은 인물로 전해집니다. 필립보가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했을 때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며 의심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갔고 자신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난 뒤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묻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품은 꿈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벽한 믿음을 갖춘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의심과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그저 한 걸음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오늘의 의심과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확신도 지나친 의심도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께 조용히 마음을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얻을 수 있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솔길 산책 마칩니다. 끝곡으로 송호준 권성일이 부르는 한 걸음 더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흥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재아 스텔라,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루 딸 수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빌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빌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빌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뜨거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사실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는 사도를 꼽으라면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무엇무엇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바르톨로메오 사도에 대한 기록은 열두 사도를 소개하는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뿐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나타나엘이라는 인물과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전승에 따르면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인도로 건너가 하느님 나라를 알렸고 인도의 왕과 공주를 비롯하여 그곳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참혹한 형벌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자료들을 싸그리 다 모아도 바르톨로메오 사도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전해져 오는 기록이 많든 적든 바르톨로메오는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한 생을 살아온 참된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사실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이름 석자조차 알수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들이 오늘날 전해준 신앙의 유산은 고스란히 우리 가슴 속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톨로메오라는 인물이 열두 사도 중한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를 본받아 예수님께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여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잘 간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 정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

0: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8월 24일 오늘이요. 크리스마스 네 달쯤 전이더라고요. 여름에 웬 크리스마스냐고요? 한여름에 짜잔 산타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처음 맞는 여름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로비 대기 공간에 있는 8월의 크리스마스 소원 트리인데요.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적어서 남기면 박물관이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이뤄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박물관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소원이라면 이뤄주나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한 소풍을 가고 싶어요. 아니면 예쁜 인형을 갖고 싶어요. 이런 선물이요. 이런 선물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편찮으신 우리 할머니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미리 준비한 8월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소원 지금 비세요. 그 소원이 12월의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루어져 있기를 바라보면서 겨울을 떠올려보는 여름의 끝에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듣고 왔습니다. 한여름에 크리스마스에 적어놓은 소원들, 한겨울에 진짜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그 소원들 떠올려 보면요. 진짜 이루어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소원이라는 게 그렇게 4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 소원은 이루어져 있길 바래보게 되는 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바로 1999님의 사연입니다. 고3 딸아이가 요즘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요.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와서도 바로 쉬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아이도 마음이 많이 조급한가 봅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딸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는 없었으면 좋겠다.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딸이 소원하는 꿈에 첫발을 잘 디딜 수 있길 응원하면서 지금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낸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수능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밥잘 먹고 잠도 잘 자면서 건강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딸아, 엄마는 네가 어떤 결과를 받아오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네 모습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자. 결과보다 참 열심히 했다는 마음으로 수능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유, 1999님이 공부하는 따님을 지켜보다가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마음고생하고 있나 하는 마음에 응원의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1999님도 1999님의 우리 고3 수험생 따님도 모두 모두 응원을 보냅니다. 얼마 진짜 안 남았네요.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후회는 안 한다는 그 마음으로 임하면 저도 그러면은 그게 최선의 결과를 내지 않을까요? 1999님뿐만 아니라 더위에 더 고생한 이 여름방학 보냈을 우리 수험생들을 응원해 보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요, 대구 소식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대뜸 퀴즈 나가는데요. 정답도 뜸들이지 말고 바로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요,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 드립니다. 일상 속 소소한 기적 같은 이야기, 뮤지컬 배우 박상웅 씨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좀 드라마로도 만들고 노래로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일상 속 나만의 소소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 설레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있으니까요. 한 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뮤직 드라마 사연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올 건데요. 전국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설레라를 듣고 있을 고3 수험생 여러분들과 또 부모님을 응원하면서 NCT 드림의 노래 듣고 올까 봐요. 우리의 계절.

대뜸 퀴즈.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내는 대뜸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남구의 소식입니다. 대구 남구에서요, 이것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남구는 2023년 12월 재선충병 미발생 지역인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었는데요. 이번 감염으로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올 여름 무더운 기후로 인해서 매개충이 활성화되고요. 인위적으로 이것의 이동이 있었던 점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속한 대책으로 이것 재선충이 퍼져나가지 않길 바라보면서 이 나무류에 특히 많이 번져서 이것 재선충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인데요. 언제나 푸르른 나무, 이 나무, 과연 무슨 나무류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을까요? 1번 벚나무, 2번 소나무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과연 벚나무일까요? 소나무일까요? 오늘 정답 힌트송을 들려드릴 건데 제가 지금 들려드릴 힌트송에 그 나무 나올 거거든요. 그 나무가 아닌 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어떤 노래 먼저 들려드릴 거냐면 아이오아이가 부르는 벚꽃이 지면 듣고 올 건데요. 1번은 벚나무, 2번은 소나무, 힌트송에 나오지 않는 나무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아이오아이 벚꽃이 지면 듣고 올게요.

아이오아이 벚꽃이 지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문제는요. 산림당국과 대구 남구 등에 따르면 이달 남구 대명동의 한 초등학교 조경지에 심어진 이 나무가 땡땡땡 재선충병의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의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기생성 선충이 원인인데요. 약 1mm 안팎의 크기고 눈에는 거의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재선충이 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의 물 이동을 방해해서 솔잎이 시들고 갈색으로 변해서 결국 나무 전체가 죽게 되는 건데요. 감염된 나무는 배연에서 처리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약재를 나무에 주입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것 재선충, 과연 무슨 재선충일까요? 1번 벚나무, 벚나무 재선충일까요? 아니면 2번 소나무, 소나무 재선충일까요?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오늘 힌트송은 정답 아닌 걸로 계속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버스커버스커가 부릅니다. 벚꽃엔딩. 벚꽃엔딩 이게 힌트송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벚나무, 2번이 소나무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벚나무 아니고 소나무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미발생 지역,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대구 남구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덥고 건조한 여름철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의 성충 우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는데요. 이로 인해서 매개충의 이동 범위가 넓어져서 기존 방제망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폭염과 가뭄으로 소나무류의 송진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천연 방어 능력이 떨어진 점도 감염을 키웠다고 하네요. 중구는 발생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청정 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산림 지역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청정 지역은 더 꼼꼼히 유지해야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재선충병도 잘 관리되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정답은 바로 소나무였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반갑습니다, 상홍 씨. 네. 상홍 씨는 우연 믿나요?
1: 우연이요?
0: 네, 우연이.
1: 믿는 것 같아요. 운명, 우연 다 믿는 것 같습니다.
0: 우연이 뭐가 이렇게 딱 맞아진 상황 같은 게 있었어요?
1: 근데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뭔가 오늘도 여기 올 때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네. 오자마자 지하철이 오더라고요.
0: 너무 기분 좋은 순간이잖아요.
1: 네, 근데 항상 원래는 그 확인을 하거든요. 네. 시간표를. 근데 네. 오늘은 조금 확인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아, 뭐 지나가면 지나가겠지라고 했는데
0: 오면 오겠지.
1: 딱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순간
0: 내가 딱 내려갔는데
1: 문이 딱 열리고 딱 타고 시원하게 잘 왔습니다.
0: 문이 열리고 네. 그거죠. 그렇구나. 그게 네. 약간 타이밍이라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사랑도 타이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 네.
0: 어떤 것 같아요?
1: 사랑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0: 무조건.
1: 네. 그러니까 뭔가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뭔가 나는 그 상황도 네.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둘의 마음도 크기가 어느 정도 그 타이밍과 크기가 맞아야지 이렇게 결국에는 이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이밍이고 네. 헤어질 때도 이별도 네. 이별도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 딱 어쩜 그렇게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나고 헤어질 때도 딱 그렇게 헤어질 수가 있는지. 네. 오늘이 이 타이밍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오늘 사연도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적처럼 타이밍이 맞게 인연을 시작하게 되는 4901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들어가 보시죠.

0: 시간이 흘러갑니다. 똑딱 똑딱 똑딱 똑딱. 초침이 있는 시계였다면 마치 심장 뛰는 소리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흘러갔을 겁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6시 10분.
1: 저 사람은 또 같은 버스네?
0: 저 사람은 또 같은 버스네? 어느새 6개월. 일주일에 세 번쯤 그 사람이 보입니다. 15분에 한 대씩 오는 버스라 6시 10분. 버스를 놓치면 6시 25분. 꼭 타야만 합니다. 왜냐면 저녁이 있는 하루로 마무리하려면 말이죠.
1: 어? 수현씨!
0: 어? 아 깜짝이야. 아, 네, 김과장님.
1: 어, 수현씨도 여기서 버스 타나봐요? 뭘 그렇게 뭘 두리번거려요?
0: 아, 아니에요.
1: 아,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0: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1: 아, 다음 주 회식인데 그 수요일. 에휴, 그날은 수현씨 칼퇴 못하겠네. 수현씨 늘 칼퇴잖아요.
0: 제가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집에서 영화 보고 쉬는 걸 좋아해서요.
1: 그렇더라, 정말. 요새 젊은 사람들 술 잘 안 마시더라고.
0: 어? 아, 저 버스가 와가지고. 아, 저 이 버스거든요.
1: 아, 어, 알겠어. 잘 가요. 내일 봐요.
0: 아, 네, 내일 뵙겠습니다. 6시 10분.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려는 찰나.
1: 기사님 감사합니다. 탔다.
0: 탔다.

0: 비가 내립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갑작스레 마치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잠깐 쏟아지는 무서운 소나기 같은 열대지방의 스콜처럼 그렇게 내리는 비, 그리고 내려야 하는 버스 정류장. 후다닥 버스에서 내려선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좁은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는데 저 사람은 우산이 없는 걸까?
1: 아, 비가 뛰어야 하나?
0: 아, 저기요.
1: 어, 네?
0: 아, 우산 혹시 없으시면 제가 우산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1: 네? 네.
0: 저희 거의 매일 같은 버스 타잖아요. 그때 돌려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잘 쓰고 돌려드릴게요. 아,
0: 네. 가방에 있는 줄 모르고 흐린 하늘을 보고 또 지고 온 우산. 그렇게 우산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 자기, 일부러 우산 두 개 늘 들고 다녔던 거 아니고?
0: 아니거든. 정말. 아니, 그건 그때 타이밍이 그냥 좋았던 거야.
1: 치, 나 알았어?
0: 매일 봤지? 일부러 6시 10분 버스 타려고 내가 엄청 노력한 거.
1: 나도인데.
0: 진짜? 6개월간 그렇게 우린 서로 노력했던 거였네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0: 비와 함께 시작된 사랑 이야기 타이밍이 네. 딱 맞았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4901님의 이야기였습니다.
1: 네. 매일 함께 퇴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제게는 손에 쥐어진 우산 말고도 가방에는 우산 한 개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를 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고마운 마음에 작은 쿠키 상자와 함께 우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감사 인사를 계기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은 이제 매일 함께 퇴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큰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돌이켜보면 인생의 큰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근데 네. 이 우연, 운명도 두 분이서 만들어 가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연히 운명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늘 우연히 그 시간에 두 사람이 탄 게 아니라 네네. 6시 10분에 타기 위해서 진짜 네. 많은 준비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퇴근을 딱 정시하고 그 10분 안에 가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따라 그 버스가 막 1분 일찍 온다던가 이러면 네. 놓치니까 그런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미리 나가 있어야 되고
1: 맞습니다.
0: 그런 노력을 매일매일 네. 하는 와중에 우산이 또 마침 가방에 하나가 더 있었다는 네. 거. 항상 그냥 들고 다니셨던 걸까요? 마음의 여지 어떤 걸까?
1: 잘 모르겠네요.
0: 엄청 약간 이 뭐랄까요 달콤한 그런 네. 새콤달콤한 사연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부러 타이밍을 맞춘 그런 거잖아요.
1: 네, 아 저도 예전에 그 네. 저희 선생님이 한번 일찍 조금 맞춰주세요. 8시 50분쯤?
0: 네.
1: 그러면 이제 9시에 옆에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부러 애들이랑 1층에 기다려서 막 보고 막
0: 친구를
1: 말은 못하지만
0: 마음에 두고 있는 친구를 네네네.
1: 말은 못하지만 아는 사이도 아니고 뭐 약간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혹시나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셔서 좀 늦게 마치시면
0: 네.
1: 막 불안하고 옆에 반 애들이 막 시끌시끌 나가면 네. 갑자기
0: 맞췄나 벌써?
1: 아니, 언제 끝날지 이러면서
0: 그런 적이
1: 너무 열정적이신데 선생님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풋풋했던 시절에 막 억지로 겨우겨우 한번 제가 떠올려보면은 괜히 그 마음에 있는 사람 동네에 가서 좀 어슬렁거려 본다든지 네. 우연인 척 하려고 네네. 그런다든지 마침 나도 지금 모든 일과가 끝난 척 한다든지 네.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꼭 필요하거나 꼭 이게 연락을 안 해도 되는데
1: 네네.
0: 굳이 뭐 톡을 한다던가 전화를 해서 그거 있어? 아니면 그거 알고 있어? 아니면 나 알려줄 수 있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를 해봤던 기억이 저도 네. 있습니다.
1: 그리고 밥 먹었는데 밥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 좋아요.
0: 저 영화 두 번 본 경우니까 생각해보니까 친구랑 이미 본 영화인데 네. 마음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 영화 혹시 요즘 재밌다는데 봤어?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솔직히 봤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못 봤는데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본 네, 네.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네요.
1: 네.
0: 타이밍으로 인연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가는
1: 네,
0: 것 같아요.
1: 네. 인연이 되려면 네. 일단은 두 분의 노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우연은 생길 수 있지만.
0: 이렇게 만든 인연을 좀 소중하게 쭉 이어가면 좋을 텐데요.
1: 뭐 그것 또한 인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구나. 흐르는 대로 주님의 흐르는 대로, 뜻대로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너무
0: 아니,
1: 또
0: 일부러 기다리고 막 일부러 6시 10분 차 타고 이럴 때는 내가 만드는 거 같은데 끝으로 향해 갈 때는 이제 이것은 다 주님의 뜻이겠거니 하느님께서 만든 인연이겠거니 이렇게 하는 건가요?
1: 네 주님께서는 다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0: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네. 그 시작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는 정말로 두 사람의 노력이 많이
1: 네.
0: 필요하다는 거. 시작할 때만큼이나의 그 노력이 계속해서 좀 필요하다는 걸
1: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1: 하지만 한번 어떨 때는 또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0: 아, 그 그렇기도 상황, 해요.
1: 상황이라는 게
0: 그렇긴
1: 이게
0: 해요.
1: 갑자기 변하거나 또 그렇게 되면 또 뭐 거리가 멀어진다던가 네. 뭔가 아니면 또 새로운 뭔가 환경에 간다거나 뭐 아니면 너무 일이 바빠서 좀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아 사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노력은 하는데
0: 그렇죠.
1: 뭐 사실 뭐 안 되거나 뭔가 서로의 마음이 안 맞을 경우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네.
0: 그렇다.
1: 그러니까 아, 주님의 뜻입니다.
0: 그래서 결론은
1: 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이니까요.
0: 맞습니다.
1: 흐르는 대로.
0: 흐르는 대로.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일상 속에서 지금도 계속 하면서 소중한 일상을 잘 지켜 나가시는 분들은 네, 네. 매일매일 기적을 만드는 거랑 같다는 거.
1: 네.
0: 그 얘기를 또 한번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오늘 어떠셨나요?
1: 오늘 참 이렇게 사실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을 꽤 많이 봤거든요.
0: 재밌잖아요.
1: 네, 근데 생각보다 뭔가 잘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0: 오.
1: 뭔가 조건이라던가 뭐 아니면
0: 상황도 그렇고
1: 네, 상황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갑자기 어? 하면서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잘 이어지는 거를 많이 못 봤는데
0: 네.
1: 또 이렇게 사연으로 잘 이렇게 이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사연을 들으니까
0: 너무 흐뭇하다.
1: 네, 너무 좋고 마음이 몽글몽글한 사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 몽글몽글해진 마음으로 우리 상홍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상홍 씨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어제가요, 모기도 입이 삐뚤어지고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가을이 엎여온다는 바로 처서였습니다. 뜨거웠던 8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 여름 휴가철도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올해 여름은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철 부산 지역 음주운전 적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부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모두 377건이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2건보다 41% 정도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줄어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유례없는 폭염이라네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의식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다 보니 음주운전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경찰 측의 분석입니다. 올 여름에 강력했던 폭염, 고통을 배가시켜서 아픈 곳을 더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또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나를 지키는 힘을 약하게도 만들었지만요. 이렇게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네요. 오늘의 비타민말, 나쁜 점만 있겠습니까?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는 것. 그게 그렇더라고요.

비타민 5C에 이어서 하이키 여름이었다 듣고 왔습니다. 590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무릎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계단 내려갈 때 조금 아프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뻐근한 정도.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한 손에 장바구니 두 개씩 들고 올라왔는데 그날은요 중간에 한 번 쉬었거든요. 그때 조금 서럽더라고요.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그 뒤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양말 신는 것도 한참 걸리고 버스를 타려고 뛰어가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같이 걷자라고 해도 선뜻 그러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계단을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는 것,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제는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성당에 가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고요. 오늘 제게 허락된 것들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의 작은 사랑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무릎은 아픕니다. 그래도 오늘은요, 천천히 걸어서 성당에 다녀왔거든요. 예전보다 조금 느린 걸음이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몸이 아프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하루는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참 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59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분께서는 좋은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 속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 볼 수 있는 거겠죠? 하느님께서 주신 참 귀한 선물인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이었다 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 저희는 믿어봅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이고요.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선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3: 416-898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과 포털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신임 당대표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과 이간 보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총선을 위해서도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매도, 팩트를 비틀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업적을 알리기는커녕 비트는 보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감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1년도 안 되어 급락하자 정부 여당이 언론 탓을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가 좌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2023년 6월 2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낮은 지지율은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에 기울었던 언론 지형이 정권 교체되니 갑자기 국민의힘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나 봅니다. 언론사가 수만 개가 있는데 일부 악의적인 보도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깨어있는 시민이고 악의적 비난과 건전한 비판을 구분할 상식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국민이 만족 못해서가 아닐까요? 윤석열 정권도 임기 초반 포털 때리기와 언론 장악에 나섰지만 결국 지지율 올리기에 실패했습니다. 정부 여당 언론 탓하지 마시고 민심을 경청하십시오. 8월 24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9: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천국.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여권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도 당내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6주 연속 하락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부터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무죄 판결을 둘러싼 공방, 180일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과 국민의힘 내부 움직임까지 주말 사이 쏟아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삼김이 함께합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 김종

0: 시사전화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입니다. 삼김천국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어 네. 아이돌 같았어요.
2: 뭐가 아~ 맞췄나요 저희가?
0: 저는 얼굴에 담당하고 있는 준일이에요. 뭐 이런 건가?
3: 저는 그러면 뭐 사장 조카나 이런 거예요.
0: 어 그렇군요. 네. 예, 아 좋습니다. 아주 합이 좋아요.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지도부 전당대회 끝나고 출범했는데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지지율이 뭐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다 빠졌어요. 일단 수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18일부터 20일에 만 18세 이상 2026명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의 평가를 무선 ARS 조사로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긍정이 40.2 그리고 부정이 56.9인데 당연히 다 최저치고요.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 긍정이 빠졌고요. 부정은 2.8%포인트 올랐습니다. 6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치.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60%가 넘었고요. 정당 지지율 말씀드릴게요. 8월 25일부터 20일에 만 18세 이상 1,9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민주당 41.9, 지난주보다 무려 6.0%포인트. 그리고 국민의힘은 37.6인데 4.5%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6.0%포인트 빠진 거고요.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1.2%포인트 한 주 만에 빠졌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 네.
0: 뭐 여당 모든 후보가 그 얘기했어요. 정청래, 뭐 김민석, 송영계 다 내가 당선되면은 바로 반등한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3: 일단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이제 물거품이 됐고 저는 가장 핵심은 이재명의 서사,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하다, 예. 일 잘한다라는 그 서사 신화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나 최소한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0: 예.
3: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계속 밀고 있는 표현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은 세대 포위론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0: 예.
3: 증시가 흘러내렸죠. 그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밀어붙여가지고 2030 여성 등 돌리게 만들었죠. 부동산 세제 개편안 해서 6070 뿔나게 했죠. 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이런 거 흔들리면서 6070 세대들 안보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핵심 고정 지지층이라고 하는 4050을 좀 제외하고는 2030과 6070이 여권을 포위하는 그런 스스로를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지금 김종회 기자 의견이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매도이거나 팩트를 비틀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정부의 업적을 알리기는커녕 계속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거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 아닌지 혹시.
4: 내가 들으니까 아까 아침에 딴지일보 분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4: 반동. 뉴스공장 분석.
0: 뉴스공장은 반동입니까? 네, 그러면?
4: 네. 최민희 의원이 조준점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 들고요.
0: 예.
4: 숫자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뭐 김정일 기자가 분석한 거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오차범위 내 추세선이기 때문에 예. 이제 대답을 몇 명이 바꾸거나 이러면 확확 달라질 수 있는 숫자여서 아 추세를 못 멈춘다 하락 추세를 못 멈춘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지 뭔가 여기에 다 이 숫자에 결과값을 때려 넣어서 분석하면 이제 오히려 또 너무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뭐 빠진 숫자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0: 예.
4: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여권의 지지층이 분열된 상태에서 뭐 이른바 이제 냉담자 이런 것들이 좀 생겼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결국에 정해진 표본의 응답을 갖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여권의 냉담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고 이 여권의 냉담자들을 향해서 정부와 새로 뽑힌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 결국엔 이게 이제 여론조사 추세선을 돌릴 수 있을 거냐 이거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0: 그렇군요. 또 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전당대회가 있을 때는 특히 이제 고관여층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스탠바이
3: 그렇죠.
0: 전화를 받기 위해서 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니까 약간 관심이 떨어지면은 전화를 안 받는 거죠.
3: 네, 아까 일컬 예. 말씀하셨던 그 호남 그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진 게
0: 예.
3: 결국엔 전당대회가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그 정치 고관여층인 호남 당원분들께서 이제는 전화기 앞에 안 있으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0: 예.
4: 그렇군요. 사실 일주일 사이에 20% 지지율이 빠지는 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0: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20%포인트 빠졌어요.
4: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한 대로 한 2,000명 정도가 대답을 하는 건데 응답률을 예. 뭐 정확하게 봐야겠지만 그러면 5배 많으면 8배 정도 전화를 돌리는 건데
0: 예.
4: 그중에서 이제 누가 받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끼어서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6% 빠진 것도 민주당 전화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은 거지. 그 사이에 무슨 당대표 새로 뽑히고 이랬는데 아무리만 뭐 6%가 빠질 이슈가 크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속 진행되는 이슈였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고, 그래서 요 출렁거림을 좀 멈추고 아 새로 당대표 뽑히고 뭐 당청 관계 원활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 요거는 한 2-3주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뭐 다른 여론조사도 추세가 어떤지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3: 네, 근데 예. 우리가 흔히 3대 여론조사라고 하는 한국갤럽, 그다음에 전국 지표조사인 MBS, 그다음에 리얼미터,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모두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건 맞아요.
4: 예. 추세선이 예. 있죠.
3: 네, 추세선이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 순간의 그 숫자보다는 하락 추세. 흐름이 중요한데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맞고, 제가 이번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제 지지율 나오고 나서 여권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봤어요.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우리가 좀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하나로 돌려야 될 것 같아.
0: 예.
3: 예전에는 뭐 민주연구원에서 돌리고 정책에서도 돌리고 뭐 전략국에서 돌렸는데 이제 그걸 샘플을 하나로 해서 질문을 다 정교하게 해서 대체 지금 여론이 왜 화가 났는지, 뿔이 났는지, 뭘 바라는 건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보겠다라는 거 하나랑, 제가 오늘 여권에서 전략통이라고 하는 분을 몇 분 통화를 했는데
0: 예.
3: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 말이에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너무 KPI, 핵심 지표로 뒀다. 증시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0: 그렇죠.
3: 예, 그다음에 한미관계, 대외 변수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다 통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냐. 미국이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거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조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어렵다. 그리고 너무 사전에 우리가 나이브하게 보고 부동산을 접근한 것도 맞다.
0: 예.
3: 지금 세제 개편안 언론에서 계속 그 누더기 땜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계곡 정비보다 불법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정상화하는 게 쉽다.
0: 네.
3: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부메랑이 되고 돌아오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됐잖아요.
0: 예.
3: 그래서 사람을 바꾸면서 좀 국면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예, 뭐 개각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지금 그 당내 이슈는 어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친정계 의원들이 조금 원팀이 되기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전용기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 몫으로 했는데 뭐 재선 의원을 하는 게 맞느냐 논란도 있었지만은, 절차적으로 우리한테 왜 협의도 안 하고 의결 사항인데 이렇게
3: 네.
0: 뭐 반발도 하고 표결에도 참여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당내 갈등이 봉합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4: 그러니까 그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초에 아 이거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분당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차찬 속의 태풍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는 아마 정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될 시기가 아니에요.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물론 내심의 생각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라는 게 그 내심을 숨기는 기술도 정무 감각에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4: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또 말한 대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긋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뭔가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도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쭉쭉쭉 인사를 했던 것 같고, 최고위원도 당일 발언만 보면 아 이게 수용하기로 했구나라는 발언이었어요. 좋은 정치인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근데 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항의의 기록은 남겨두되 더 이상 이제 그 문제를 가져가지는 않겠다라는 이유의 행보로 보면 뭐 그런 해석 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지지층의 풍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열렬히 지지했던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정치적 반대자로 찍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이제 국정동력을 일정하게 훼손하고 붙잡는 문제거든요.
0: 네.
4: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관건입니다.
0: 그렇군요. 뭐 어느 여론조사가 됐든 앞자리가 좀 3을 찍는 거, 30%대로 그렇죠. 떨어지는 거는 상당한 부담감이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앞으로 좀 만찬을 많이 하네요. 25일에는 신임 지도부 만찬,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 오찬, 이렇게 지금 계속 뭐 식사 정치를 하면서 뭐 당내 결속을 좀 다지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저는 이건 너무 바람직한 부분이고 계산이 서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0: 예.
3: 제가 오늘 많이 취재했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 아까 그 김만 기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계산이 서는 정치, 보여지는 정치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0: 예.
3: 이제는 명청 갈등은 없어. 당정청은 원팀이야. 라는 거를 식사 정치를 하면서 뻔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조금씩 융화시켜 나가고
0: 예.
3: 지지층의 갈등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쨌든 팀 정청래를 다독이고 한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정치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부터 쭉 해 나가는 거죠.
0: 예.
3: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40.2잖아요. 이제 곧 30%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예.
3: 그래서 팀 정청래도 이제 더 이상 당내 갈등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기는 되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6천만 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위법 증거 수집 이것이 이제 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서 이제 무죄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작 수사라고 하고 한동훈 의원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에 따른 무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 판결문이 좀 나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4: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심까지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예. 법리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라는 의미를 담았을 때는 무죄는 무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죄라고 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입증된 거냐? 또 그건 아니긴 해요.
0: 예.
4: 다만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그 액수와 그 돈의 말하자면 받았다라는 거를 입증할 증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돈을 받았다는 검찰이 기소한 액수가 있는데 이 액수를 예. 법원이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정치자금법 안에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검찰이 금액을 좀 많이 잡았다라고 재판부를 봤거든요. 근데 검찰은 어떻게 본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금액을 많이 추산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통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래요라고 했는데 법원 그건 증거가 아니야. 그건 위법 증거니까 배제하면 실제 금액은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준 금액이라고 보여지진 않아. 이런 이제 판단 구조거든요.
0: 예.
4: 그러니까 사실 좀 까다로운 구조긴 해요.
0: 그러니까 아니 돈을 이제 검찰의 주장은 5차례에 거쳐서 6천만 원을 줬다라는 건데 6천만 원이 다 아니라 한 2천만 원만 인정이 되면은 그게 무죄가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판결문 보도된 걸 보면은 노 의원한테 1천만 원, 노 씨 2천만 원 이런 다이어리가 네. 있는데 이걸 다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한동훈 의원 측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돈을 줬다라는 증거가 다 인정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인정되지 않은 건 아닌데 일부 돈을 줬는데 그중에 이 부분을 검찰이 주장하는 정도의 형량을 줘야 되는 혐의로 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노웅래 의원이 먼저 이걸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괜찮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한 것들도 증거 인정이 됐거든요.
0: 예.
4: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가능해요.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관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은 가능한데 그거는 뭐 사실 1심과 2심이 모두 나왔으니까 기존의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방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의 잘못된 기소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여기까지 주장하면 맞는 말인데 이걸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또 약간 다른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조작이라는 단어에 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막 왜곡하거나 증거를 감추거나 이런 건데 지금 이 사건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0: 민주당에서는 예. 이거를 조작 기소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예.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예. 조작 기소로 그러니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아니다라고
4: 그 발언이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한 발언인데
3: 그렇죠.
4: 그 발언도 사실 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이 뒤따르죠.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생각도 일단 1차적으로 들고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국회에서 그 피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정치인에게 뭐 예를 들면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의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한 거잖아요.
0: 예.
4: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지금 무소속 의원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체적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당사자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3: 저는
4: 상황입니다.
3: 이 건에 대해서 예. 모래시계 검사 우리의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예. 이야기에 가장 저한테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어요.
0: 어떤 게?
3: 그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가 뭐라고 했냐면
0: 예.
3: 미국에서는 무죄를 이노센트라고 안 하고 영어로 not guilty라고 한다.
0: not guilty.
3: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라는 뜻이죠.
0: 예.
3: 예, 그러니까 무죄는 결백하다는 게 아니라 형사 절차상 죄가 안 된다는 뜻이다라고 그 우리의 무적의 홍반장이 말씀하시면서 그 모래시계 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정말 중요하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안 된다라는 게 근대사회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0: 예.
3: 하면서 현대사회가 이걸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신이 아니고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도상의 불가피성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동훈 지금 무소속 의원을 되게 비판하죠.

0: 그러니까 검찰이 위법 수집으로 증거에서 배제된 녹취록을 까자라고 하는 거는 형사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는 할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홍준표 시장 이야기가 조금 와닿았어요.
1: 네, 한동훈 의원이 이럴 거면 한번 국회에서 들어보자. 네,
0: 들어보자. 이런 네, 이렇게.
1: 부스럭거리는.
2: 그런데 네, 네. 이게 한동훈 네.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할 명분이나 정당성이 있냐라는 주장도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 한동훈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검언유착 수사를 할 때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제 증거 확인을 못해서 기소하지 못했다. 이런 네. 이제 그 말하자면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얘기한 그 홍 전 시장이 얘기한 사법 절차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유죄가 되지 않는지를 잘 알아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기술을 썼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해 온 거를 증거로 채택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는 기소가 정당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not guilty라는 표현도 써주었지만 어쨌든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법원은 무죄라고 했지만 증거를 들어보면 무죄일 리 없다. 이 주장을 하는 건 사실 사법제도의 네. 근간을 좀 흔드는 발언이긴 하죠.
0: 그리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반드시 반성해야 될 건 네. 있어요. 김건희는 철저히 봐줬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 정부 인사였던 분들은 가령 김현미 전 장관, 노영민 전 실장,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다 무죄 나왔어요. 이거 다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지금 다 무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반성해야죠. 윤석열 검찰은.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또 노웅래 의원한테 사랑한다, 존경한다 뭐 이렇게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2: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 시절에
0: 기명행사 했죠.
2: 기소가 됐다라는 이유로 이제 말하자면 공천을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만 했으면 넓게 봐서 선회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한 문장이 걸리더라고요. 거기다 정치 신인을 공천해서 결국 패배했다라는 문장을 넣었어요. 이거는 거기가 지금 이지은 전 대변인의 지역구 이지은 대변인이 나와서 떨어졌는데 네. 이 누가 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겨냥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1: 그러니까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전당대회 당내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밀면서 특히 방송 그렇죠.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2: 부적절한 그 발언을 하기도 했고
1: 트리밍한 예. 사진 그러니까 이희자 근우회 회장인가요?
2: 예, 신천지 관련된 사진에서
1: 예, 사진을 예. 오려서 붙여서 논란이 있었죠.
2: 그런 예.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면 저는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뭐 그냥 왜 저런 일까지 발언을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면서 뭔가 겨냥점을 심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아까 우리 뭐 지지율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갈등 국면에서 적절한 정부적 판단이냐 이거는 좀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그 경찰 얘기 좀 해볼게요. 제주에서 장미란 37세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이 돼서 그런데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거를 경찰이 묵살하고
0: 그렇죠.
1: 이미 당사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원하지 않는다 자의 위치를 발설하는 그런데 오늘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 지금 발견됐어요 시신이
0: 네, 네. 그 예.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네는, 시신이 네. 예,
1: 오늘 옷이 똑같다고 하고 뭐 그
0: 목에 근처에서 있는 예, 어떤 게 뭐 비슷하다라고 해서 장미란 추정이 된다
1: 집에서 10분 거리라고 하던데요
0: 네,
1: 발견된
0: 맞아요.
1: 데가
0: 네 그래서 장미란 씨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 한성수 총리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이게 여권 특히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민주당이 어쨌든 장윤기 사건 이제 우리가 다 또 있었지만 그때도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그때 얼마나 컸어요.
1: 예.
0: 근데 강행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또 민주당의 대안으로 그러면은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안수사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오늘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통화해보면은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요. 검찰은 사람 숫자가 딱 적은데 경찰은 너무 많다. 네. 13만 명 아니야. 13만 명.
2: 사고가 계속 날 거다.
0: 네, 그러니까 13만 명 중에 이렇게 일탈하는 경찰 없겠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이거 어떻게 하냐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와서 하고 있어요. 후회를.
1: 뭐 그 전에도 하긴 하더라고요.
2: 근데 조금 냉정해질 필요는 있는데
1: 이게 근데 보안 수사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2: 있나요? 저는 이제 그 대목인데 이게 이제 모든 앞으로 미제 사건이라든지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이게 보안 수사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주장을 정적으로 할 텐데
0: 맞아요.
2: 이 사건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냐? 저 이제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저도 뭐 경찰 기자를 오래 했었지만 사실 이제 경찰에서 이런 사건은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이 흔하다는 게 뭐냐면 말한 대로 워낙 사건이 많고 경찰 수사에 이게 만약 그래도 경찰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검찰이 올렸어요. 검사한테 줬어요. 그럼 검사가 이 서류를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지점을 찾아내서 아 이건 그게 종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거냐. 그럴 가능성도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올리는 사건의 90% 이상은 그냥 경찰의 의견들

0: 그리고 보안수사권 있건 없건 검찰의 검사의 지휘를 받건 안 받건 그렇게 처리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그 문제는 아닌데 지금 민주당이 부담을 갖기 시작한 건 어떤 거냐면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 형사소송법이 소환될 거라는 거예요.
1: 프레임이 이렇게 잡힐 거라는 거죠.
0: 프레임이 이렇게 잡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가 잡히면 거기에서 아예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검사가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도 저도 데스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형사소송법이 소환되는 상황이 네. 피해자에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집어 반대면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김진주 씨 돌려차기 피해자가 나왔을 때 그게 정치적 논쟁이 막 되는 거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나는 사건이 이런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게 공론화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사실 형사소송법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라는 시각 때문에 굉장히 좀 볼륨이 커졌는데 이런 점들이 앞으로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될 거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개정 전에도 예고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금방 또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2: 여권은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이런 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그 뭐 묘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박성준 의원이 수석 대변인이죠. 네. 5월 중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네. 여론의 반전에 이끌 만한 묘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여론의 반전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한 지지율이 4가 3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결정적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여당 내에서 상당히 많아요.
2: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하겠다는 거예요?
1: 아니, 심지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지금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실제로 물어보면 우리 그렇게 안 할 거야. 되게 신중론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얘기하는 게 법원 행정처 폐지 같은 2차 사법개혁 카드로 갈 거지 실제로 우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만약에 내년에 열릴 수도 있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치러.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0: 제가 보면 네 가지 단어를 금지시켜야 돼요. 네. 탄핵. 조작기소, 공소취소, 연임 이걸 금지시켜요. 민주당 정치에서 앞으로 지지율을 회복할 때까지 예. 이 네 가지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런 최소한 합의가 있어야 되지
1: 제청합니다.
0: 않나.
2: 제청합니다. 아니 근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제 그 뭐야 저기도 국정조사도 했으니까 네. 가는 게 수순 아니에요?
0: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모든 정치적인 판단은 타이밍과 시기적인 고려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돌발적이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 관련된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돌발적으로 도발을 했다 이렇게 보지만 이걸 또 바깥에서 보는 국민의힘은 또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하네 뭔가 사법에 개입하려고 하네 뭐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프레임 뒤에는 결국엔 공소취소 때문이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맞불로 라는 건 지지층, 그러니까 열렬한 지지층의 환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스윙버터들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김준일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뭔가 국면전환 카드로 내겠다 이런 접근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제일 실이 많을 접근이죠.
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럼 좀 지켜봐야죠. 뭐 지방선거 전에도 뭐 이거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다고 취소를 했는데 끊임없이 뭔가 간을 보는 거 아닌가. 많이 그 얘기라도 찔러보고 열을 안 좋으면 좀 뭐 잠재웠다가 다시 한번 찔러보고.
0: 유권 여당이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뭐라도 집중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2: 그런
0: 상황입니다.
2: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윤석열 정부 때 집권 여당을 봐라. 그래도 나음 좋은 게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할게요. 180일이 수사가 이제 종합특검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 사실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1: 맞아요.
2: 예,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기소가 되고 뭐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1: 저는 이건 진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조성현 그 대령과 홍장원 전 처장을 재판을 넘겼어요. 종합특검이.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내란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넘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리한 기소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란죄 법리를 지나치게 확장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조성현 대령은 계엄 당시 수방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병력을 축동시키고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전달했다라고 해서 그 내란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조 대령은 국회 안으로 들어간 병력을 본청 건물로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2: 아니 그 서강대교 넘지 말아라 한 사람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은 방첩사 등과 연락만 구충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계엄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 게 문제가 됐는데 그분은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집행부서에 전달 안 하고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조로 안 보냈어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2: 갔다 왔죠.
1: 예. 군대에서 뭘 시키면 네.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시키면 통상적으로 그 업무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가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종합특검의 논리가 엄청나게 위험한 게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누가 위험을 쓰고 명령 중단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란이 또 일어났을 때 그러면 거기서 현역 군인들이 일단은 내가 거기 앞까지 갔어 지시대로. 근데 여기서 야 서강대교 건너지 마. 야 본청에 들어가서 유리창 깨지 마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종합특검이 너무너무 내란죄 법리를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했어.
3: 네.
1: 근데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일단 앞에 갔어. 부당한 지시까지 가서 아 근데 난 이건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그 앞까지 갔다고 저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0: 성과 애초에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술렁술렁했던 네. 거예요.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건 뭐냐. 그거에 비하면 지금 기소라든지 뭐 2차 특검이 잡은 혐의들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안 맞아요.
3: 네.
0: 격이.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쫓겨서 저도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건 실제 앞단의 행위에서 기소 단계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단정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제 말하자면 기준은 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기준들을 만들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2: 알겠습니다. 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 등이 이제 네. 관저에서 체포방해한 걸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됐다는 거 이런 정도 얘기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하나도 못했는데 네. 그건 뒤에서 인터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삼김천국 김종일 시사전환기자, 김한 한겨레 21 기자 그리고 김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노래로 이어갑니다. 최백호의 희망의 나라로.

0: 정부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고 있지만 대안을 보여줘야 할 제1야당 역시 좀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내부 갈등 이어지고 있고 계엄과 부정선거로는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보수 정치는 무엇이 문제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인터뷰 천국에서는 조갑재, 조갑재.com 대표 모시고 지금 대안들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끔
1: 지내고 있습니다.
0: 메시지 올리시는 거는 저는 이제 뉴스로는 보는데 예, 얼마 총선 지방선거 전에 대표님하고 저하고 외신 기자
1: 맞습니다.
0: 예. 클럽에서 같이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
1: 그때 예측했던 게 대충 맞았죠.
0: 예, 뭐 그렇죠? 대략적으로 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워낙 뭐 오랫동안 정치를 봐오신 분이라서 보수 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도혁 대표 취임 1주년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가지고 당내 갈등이 지금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현안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당협위원장이 과거에는 임기 2년의 당협위원장이 자동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장도혁 대표가 당원들한테 찬반 투표 신임을 물어야 된다 각 지역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됐는데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이건 뭐 내일 다시 논의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1: 근데 당원이 직접 당 위원장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0: 뭐 일단은 재신임 문제죠. 일단 현재는 현재 있는 사람들의 재신임을 묻는 거는 투표로 하겠다.
1: 예, 그러니까 그 당원이 문제죠.
0: 예, 그러니까 예, 당원이 하는 거죠.
1: 국민의힘 당원이 사실상 보면은 제 짐작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한 50% 넘을 거예요.
0: 아, 그렇게 많아요?
1: 예. 그리고 이 이중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0: 예.
1: 그리고 좀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종교 신도들이 들어갔다는 것도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성격이 민심 흐름과는 상당히 멀리 있는 당원들 아닙니까?
0: 네.
1: 그 당원들을 그냥 두고 당원들이 뽑는다면은 그 당원들이 뽑는 당협위원장 또는 재신임하는 당협위원장은 아마 장동혁 대표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 성향을 담게 될 거라고요.
0: 네.
1: 그러면 이게 저는 공당이 아니고 그냥 극우 단체 지금 저 국힘당의 하는 행태는 극우 단체에 훨씬 가깝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극우적 주장 아닙니까?
0: 예.
1: 저 전국 재선거 주장하잖아요. 전국 재선거란 말은 6.3 지방선거 무효화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당은 헌법 체계 안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0: 예.
1: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0: 아.
1: 그런데 그게 맞는 사람들로 바꾸겠다 뭐 그렇게 보이니까 지금 이른바 중진 의원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데
0: 예.
1: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0: 아, 너무 소극적이에요. 일단
1: 너무 얌전하잖아요. 그죠?
0: 그러면 이제 지금 장도혁 대표의 얘기는 지금 당에 보면은 20%만 싸우고 80%는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잘 싸우는 사람들이 더 평가받는 거를 위해서 당원들한테 신임을 묻겠다라는 건데 이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친장동혁계를 더 중용하고 그리고 반대파를 솎아내고 제거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1: 장동혁 대표의 지난 1년이
0: 예.
1: 그 싸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우는 정당 만들겠다는 것은
0: 예.
1: 그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보수 재건파 그리고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는 맨정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0: 예.
1: 지난 1년 동안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과 싸워서 성공한 것 단 한 가지 있습니까? 있습니까?
0: 아, 뭐 성공의 기준이 좀 모호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예, 예.
1: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는 저지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지하는 노력을 안 했잖아요.
0: 예.
1: 딱 하나 예를 들면 작년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했잖아요.
0: 예.
1: 그때가 찬스였잖아요. 그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거의 당기 필마로 한 달 동안 여론전을 펴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반전됐잖아요.
0: 예.
1: 그때 장동혁 대표가 정말 민주당과 싸우고 싶었다면은 그 국민의힘 당원인 당원 상태였던 한동훈 씨를 뭐 TF 팀장 정도로 영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더라면은 지금쯤 공소 취소는 저는 엄두도 못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뭘 했습니까? 제명시켜버렸잖아요.
0: 징계해서 제명을 했죠.
1: 제명시켜버렸잖아요. 예. 이게 장동혁 대표가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그 해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 예.
1: 오늘 김민석 대표와 만났잖아요.
0: 예.
1: 김민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필수적 리드라고 했어요. 그 말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0: 저는 이제 이상하게 해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1: 저는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0: 예.
1: 하는 말을 필수적 리드라고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0: 필수적 리더는 우리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다.
1: 민주당의 필수적 리더니까 전략 자산이니까 전번에 그 미국 그 놀러 갔다 와가지고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게 혹시 이러다가 장동희 대표가 선거 전에 쫓겨나오면 큰일 나는데 우리의 전략자산이라는 뭐 농담했다는 그 말이 연상되었어요.
0: 예, 아 그렇게 들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당내 아까 중진 의원들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선이 좀 복잡해졌어요.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이 용퇴해야 된다. 총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을 좀 막 받기 시작하고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중진 3선 이상 중진들이 결집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그런 식으로 중진들이 행동해서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어디 제대로 싸워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당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세계 정치 사상 이런 정당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는 입장이서라도 그래서 예. 이게 해방이 됐는데 아직도 친일파가 살아가지고 그 친일파 눈치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국힘당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행태를 식민지 관료형 집단 정치인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고 머리 좋고 하죠.
0: 예.
1: 그러나 시키는 거는 열심히 하지만은 용기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됩니까? 지금 그냥 논평하고 좌담하고 원총회에서 뭐 어떻게 건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장동혁 이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장동혁이란 존재가 뭡니까?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같은 세력 아닙니까?
0: 예.
1: 그리고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장동혁 씨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게 그
0: 예.
1: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걸지 않았어요. 조심했어요. 그 뒤에는 완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었잖아요.
0: 예.
1: 그러면은 이거는 정당 대표로 있을 수가 없죠. 아니 2700만 명이 투표한 6.3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재선거하자는 주장을 하는 대표를 그냥 두고 보는 국회의원들이라면은
0: 예.
1: 이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제명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네. 그럼 대표님이 예전에도 뭐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거는 부정선거론과 보수는 결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거기에 중심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것이고 그 세력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은 보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죠. 국민의힘 안에 윤석열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은 한 덩어리인데
0: 한 덩어리예요.
1: 한 덩어리죠. 그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세력이 있다. 이 같은 지붕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0: 예.
1: 헌법을 기준으로도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동혁 세력은 헌법 부정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을 부정하잖아요.
0: 예.
1: 부정선거가 아닌데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한다면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념이 다른 게 아니라 이념보다 더 무서운 헌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해도 다른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0: 예.
1: 그러니까 그쪽에서 떨어져 나가서 뭐 거부당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하이재킹 당해가지고 아주 공손하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장병 대표 체제가 그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과거에 이제 언더진윤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제 TK 중심의 중진들이 어느 정도 이 체제를 묵인해줬던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이제 대표로 내세워줄 테니 당신은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줘 이런 묵약이 있었는데 그게 좀 깨졌다 지금 최근에 갈등이 불거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당내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자신의 공천 그리고 계속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대표님은 지금 SBS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 하신 거 보면은 한 70명, 80명은 다 공천 배제해야 된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를 교체하는 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이 있어요.
1: 우선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잖아요.
0: 예.
1: 정권 탈환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당권 유지잖아요.
0: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예. 당권을 유지하고 근데 총선에 승리하고 대권까지 가는 거겠죠.
1: 그런데 예. 지금 만약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한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국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0: 예.
1: 그런데 제가 식민지 관료형 집단이라고 하는 그 7, 80명 국회의원도 딱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야당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아니 여당 의원처럼 책임도 안 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더구나 상당수 지역에서는 그 나오기만 하면 당선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리상 딱 목적이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아주 정권을 바꾸겠다든지 하는 아주 비장한 목표를 가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라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이런 식으로.
0: 예.
1: 그래서 그러나 이제 충돌 지점도 있겠죠. 아까 우리 김준일 선생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회의원들도 장동혁 간판으로 다음 총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0: 예.
1: 장동혁 간판으로.
0: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아니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실존적인 고민이 그렇죠. 있겠군요.
1: 장동혁 예. 간판이 아니라 장동혁 부하로서 그동안에 행동했던 게 유권자 앞에서 과연 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 신동욱 의원.
0: 예.
1: 신동욱 의원은 상당히 존경받던 그 앵커 출신이에요.
0: TV조사에서 앵커를
1: 기자
0: 했죠.
1: 기자 출신입니다.
0: 예.
1: 근데 요사이 장동혁이 옳았다고 했죠. 그다음에 장동혁이 옳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계엄이 옳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맞다. 그러면 이런 전력 가지고 2028년 선거를 할 때 그 부산 서울 강남이죠.
0: 예.
1: 서울 강남 유권자들에게
0: 서초을입니다. 예.
1: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예.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지금 뭐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뭐 얘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정부가 실정을 많이 해가지고 총선에서도 과반이 안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가 쇄신을 좀 덜 하더라도 이재명 정권이 싫어서 우리한테 표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당권파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1: 꽤 있어요.
0: 예, 불가능한가요 그건?
1: 그런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재명 정부가 알아서 망해 줄 테니까
0: 예.
1: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변호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부정성 음모론 계속 밀고 나가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 계속 유지하면서 2028년에 상대방이 너무나 실점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다수당이 될 거다. 이거 이 심보 아닙니까?
0: 예.
1: 그래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지.
0: 예.
1: 그래서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선 정치의 원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힘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교육이요?
1: 정치가 뭐냐?
0: 아.
1: 아니 정치는 권력투쟁 아닙니까?
0: 예. 권력투쟁.
1: 지금 국힘당의 이 7, 80명 국회의원들이 지금 권력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교하고 있잖아요.
0: 본인의 자리를 위한 권력투쟁을 물밑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1: 논평하고 있잖아요.
0: 아, 예, 예.
1: 그런데 민주당 당원이나 의원들이 그렇게 정치를 합니까? 사생결단 하잖아요.
0: 예.
1: 권력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 전당대회가 얼마나 아주 치열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권하고 싶은데.
0: 책이요? 예예. 예. 궁금하네요.
1: 트로츠키가 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이 라이프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0: 예.
1: 그걸 꼭 권하고 싶어요.
0: 마이 라이프 트로츠키.
1: 왜 권하느냐. 트로츠키는 볼셰비키 혁명의 사실상 주역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 끝까지 예. 혁명가로 죽은 사람이에요.
0: 영구 혁명론을 주장하다가 그렇죠. 이제 레닌한테 1940년에
1: 예. 스탈린한테 쫓겨난 자기한테 꼭 죽은 예. 사람인데 이 사회주의적 혁명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걸 보면은 그걸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권력투쟁,
0: 예.
1: 권력투쟁하는 사람들의 어떤 끈질긴 결기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 이 사람들이 트로츠키파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0: 예, 예.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은 좌파를 알기 위해서는 좌파를 이해해야 된다. 예, 약간 예. 이런 것 같아요.
1: 아니 또 모택동 아니 안규백 국방장관은 모택동을 존경하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0: 어록을 자기
1: 그 아니 모택동이 한 말도 아닌데 장개석이 한 말인데 그걸 예. 저 모택동 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하여튼 존경하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럼 모택동이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파티를 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0: 예.
1: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상대하는 정당이
0: 예.
1: 만만치 않는 이 트로츠키나 모택동 이쪽과 상당히 이 친근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에 뭐 PD, NL 할 때하고는 다르지만은
0: 예.
1: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나 본성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그냥 관료 집단 아닙니까?
0: 예.
1: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거?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대로 장동혁 체제로 가면은 다음 총선이나 대선도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이 진다. 국민의힘이 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 그게 뭐 지는 정도가 아니라 참패했죠.
0: 참패.
1: 이미 예. 선거 두 개 말아먹었잖아요.
0: 예.
1: 대선과 지방선거. 그 패턴으로 가서 다음 총선에서
0: 알겠습니다.
1: 망하겠는데 아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친구 정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갑제.com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4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NGS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구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날씨가 여전히 덥죠? 그러니까 처서 매직 뭐 이런 거 없는 거냐며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 논밭의 작물들은 잘 익어가고 있어서 또 보름 정도 지나면 수확을 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은 개학해서 이번 학기 일정을 챙기는 부모님들, 또 추석 연휴 전에 할 일 정리하는 직장인들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모습은 이 가을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농작물도 우리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조금씩 여물어가고 있는 중이겠죠? 한낮의 볕은 여전히 따갑지만 티 안 내고 먼저 와서 기다리는 가을을 우리 두 팔 벌려 환영해 주기로 하죠.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김현철의 32도시 들려드렸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네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월요일이긴 하지만 또 8월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아무래도 8월의 마무리, 또 여름의 마무리를 할 때인 것 같은데 오늘 날씨는 여름의 한복판인 줄 낮에 에어컨 안 켜고는 못 견디겠던데요. 와, 너무 더웠던 하루였죠. 그렇죠. 뭐 그래도 이제 처서가 지났으니까 아마 이 더위 속에 새로운 계절이 숨어 있을 것 같고 또 조만간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모로 막 준비 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추석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 전에 농작물 수확도 하고 또 학생들, 학부모님들, 직장인들 각자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로 아마 자연스럽게 가을의 시작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 계절이 변화하는 그 시기는 여러모로 설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젤의 푸르른 이 여름 지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죠.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자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 없었어도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보내주시면 돼요. 자,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과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자풍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여행 선물이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 볼까요? 위정희님께서 정대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정희님 어서 오세요. 김상은님께서도 출석했어요. 상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양수정님께서 첫 곡부터 32도씨라니 여름 처서라는데 이 더위는 지겹게 우릴 따라다니네요. 유유. 네. 이 여름 좀 그러네요. 진짜 덥기도 했고 또 아주 오래오래 우리를 또 힘들게 하네요. 자 김수정님께서 증디 주말 동안 잘 쉬었나요? 네 수정님 수정님도 잘 쉬셨죠? 네 저도 잘 쉬다 왔습니다. 류영진님께서 증디 주말에 에어컨 못 켜고 열사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인스타 보고 야심차게 수플레 따라 굽다가 다 태워 먹었는데 어찌 그리 탄내가 안 빠지는지 환기시키느라 하루 종일 에어컨도 못 켜고 유유 오늘 퇴근하고 오니 아직도 배어 있네요. 요리는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이고.

참 집안에 탄내가 이거 오래 가면 참 힘들 텐데 하필이면 이 더운 날에 이렇게 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어떡해요. 아, 참 난감하시겠다. 힘드시겠네요. 요리 함부로 따라해도 되는데 좀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죠. 그 레시피를 잘 따라서 시간 잘 지키고 그리고 오븐을 쓰신 것 같은데 오븐 앞에서 잘 지켜보고 계셨어야지. 한번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5558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서가 지난 아마도 가을이 곧 오겠죠? 우리 집밭 고구마 깻잎이나 깻잎이 나풀나풀 활기를 띠고 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 하늘 햇살과 하늘은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네. 558님 사연 감사한데 띄어쓰기를 전혀 안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읽으면서 다 알아들었는데 띄어쓰기가 안돼 있어가지고 참 한글은 참 위대한 언어인 것 같아요. 띄어읽기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뜻의 말이 되잖아요. 네, 558님의 사연 덕분에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558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미애님께서 정대 남편 못 기다리고 배고파서 카레 먼저 먹어요. 네. 오늘 늦으시나 봐요. 아, 그래도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아쉽지만 이미 손 대셨으니 밥만 드시는 건 어때요, 미애님? 밥만 드시고 이따가 남편분 오시면 함께 나머지 반을 드시는 걸로 안 먹은 척하고 나는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 밥만 먹을게 이러면서 박진경님께서 이렇게 더우면 겨울은 시베리아처럼 엄청 추우려나요? 진경님께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경님. 겨울은 또 겨울대로 우리가 딱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추위를 가지고 올 겁니다. 아유, 근데 뭐 생각만 해도 아무리 추워도 생각만 해도 막 시원하고 좋은데요? 겨울 생각하니까. 오늘이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자, 진경님도 환영합니다. 자, 월요일에도 잊지 않고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헤이즈의 저별, 콜드의 스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쭝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오늘은 새를 소재로 한 노래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새 모습을 노래한 곡들은 아닙니다. 새에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낸 노래들인데요. 자, 먼저 새 노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수죠. 바로 이태원의 1982년 히트곡 솔개입니다. 얼핏 들으면 편안한 포크송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가사를 들여다보면 꽤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느라 어느새 잊고 지낸 나 자신과 자유를 되찾고 싶은 마음을 솔개에 빗대서 표현한 노래거든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노래는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1970년대를 풍미한 남성 포크 듀오 쉐그린 출신인 이태원 씨는 이후 고니, 타조, 까치, 앵무새 등 새를 제목으로 한 노래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새를 통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조용필 씨의 1987년 자작곡 마도요입니다. 마도요는 도요과에 속하는 철새로 러시아와 몽골 등지에서 번식한 뒤 우리나라를 지나가거나 머무는 새인데요. 근데 조용필 씨의 노래 속 마도요는 이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도시인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담아낸 존재에 가깝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노래 속 마도요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먼 곳으로 떠나는 새처럼 느껴집니다. 잠시라도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떠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조용필의 마도요가 대신 노래해주는 것 같네요. 자, 새를 바라보며 노래했지만 돌아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있는 노래 두 곡 함께 감상해볼까요? 이태원의 솔개, 조용필의 마도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새해 빗대어 우리 사는 모습을 노래한 두 곡 만나봤습니다. 류영진님께서 싸이의 새 나올 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2578님께서 오늘 엘리베이터에 외국인과 같이 탔었는데요. 어느 분이 바나나 우유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외국인이 This is 하고 물으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엄지척 하면서 굿 굿 다 같이 외쳤답니다. 덕분에 모두 한바탕 웃었답니다. 네,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편의점 가면 꼭 한 번씩 먹어봐야 한다는 음료 중에 하나가 이 바나나 우유 아닌가요? 바나나 우유에다가 뭐 커피를 같이 타면은 바닐라 라떼가 된다고, 최고의 바닐라 라떼라고 그렇게 레시피가 외국인들한테 퍼져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 바나나 우유는 정말 맛있죠. 네. 이혜영님께서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히 모두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오늘 진짜 상당히 더웠어요. 한여름처럼 더웠어요. 그죠? 네, 이런 때 진짜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또 여름감기 감기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래요. 6366님께서 쫑디 오늘 잘 보내셨나요? 그때 조카 사연 신청하며 같이 들었는데 노래보다 쫑디가 그랬나봐 형중님이라는 사실에 더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분께서 사연 읽어줬다는 게 더 좋았던 귀염둥이 조카. 조카가 좋아하는 쫑디의 노래 그랬나봐 신청합니다. 아, 조카가 그걸 알고 놀란다는 것 자체가 참 재밌고 신기하고 그리고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죠? 자, 6366님이 신청해 주신 귀염둥이 조카가 좋아한다는 저 김형중의 그랬나봐 듣고 가죠.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2007님이 보내주셨네요. 정디, 솔직히 제가 재미없는 공대생 출신이라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음악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공연 보는 걸 좋아하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성시경님 콘서트에 끌려다니며 그렇게 여성이 많은 곳은 처음이라 너무나 놀라웠고요. 공연이란 정말 재밌구나 새롭게 알게 됐답니다. 결혼 후에도 함께 공연을 자주 보러 다녔고 차에서도 늘 음악 틀어놓으니 저희 초딩 딸도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열린 빅뱅 콘서트를 아내가 한참 전부터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예매 열리자마자 두 장 예매에 도전했지만 한 장밖에 예매를 못하게 됐고 결국 아내 혼자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혼자라도 좋다며 신나게 공연을 보러 갔고 저는 그 시간 동안 딸의 전담 매니저로 최선을 다한 뒤 밤 10시에 아내를 데리러 갔었네요. 공연 보고 나온 아내가 너무 신난다며 야광봉도 샀다고 자랑하는데요. 앞으로도 아내가 행복을 위해 한 장이라도 공연 티켓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빅뱅의 꽃길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2007님의 신청곡 빅뱅의 꽃길 듣고 왔습니다. 아유 참 이 빵톡 게시판으로 양수정님께서 저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너무 부러워요. 남편하고 둘이 갈 거면 조용히 제가 두 번 갑니다. 라고 네. 아니 어쨌든 2007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와 진짜 너무 멋진 남편이라고 다들 부러워하시네요.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 근데 이 아직 딸이 어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공연 보러 갔을 때는 딸아이를 2007님께서 또 돌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딸아이 어릴 때 아내분 보고 싶은 공연 가고 싶은 공연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잘 보내주세요. 이제 조만간 딸이 커서 딸이 좋아하는 가수들 공연 보러 가고 싶다고 하기 시작하면 딸아이 티켓팅 해주느라 아마 엄마는 자주 못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티켓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 너무 행복한 모습이네요. 류영진님께서 아들 차로 픽업해서 데리고 오며 음제품 같이 듣는데 금방 제 이름 나오는 걸 듣고 아들이 깜짝 놀라네요. 땀 뻘뻘 흘리며 샤브샤브 해놨는데 물에 빠진 고기는 싫다며 라면 먹는데요. 아 아들아. 아니 참내 진짜 왜 그래. 애들 때는 왜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긴 했지만 아니 고기를 준대는데 싫다고 라면을 먹는 건 뭐예요. 참 진짜 어렸을 땐 왜 그런지 몰라요. 조금만 커봐. 아유 고기 들어간 샤브샤브 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그럴 거예요 아마. 여자친구 생기면 샤브샤브 먹으러 다닐걸? 유현미님께서 중대님 출첵합니다. 어제 빅뱅 콘서트요. 전 잠시 그 장소 밖에서 들었네요. 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한강 둔치에서 했던 것 같던데 그죠? 한강에 그 공연 무대를 띄워놓고 둔치에서 관객들이 그 공연을 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장소 밖에서 그 멀리서나마 듣고 볼 수 있었던 공연이었나 봐요. 아 참 이 빅뱅이라는 팀 참 대단하죠. 그죠? 아직도 이렇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직도 그들의 음악이 많은 팬들에게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빅뱅의 음악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 참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의 우정도 그렇고요. 박진경님께서 미소천사는 고기 없음 밥 안 먹는디. 진경님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직은 고기를 더 좋아할 나이죠. 이게 보니까 제 조카들 보니까 딱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다닐 때 요때쯤은 고기를 더 좋아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면서는 라면, 떡볶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8468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갈수록 왜 여름일까요? 더워서 못 살겠어요. 취미로 미신 공방에서 여름바지 다시 만들고 있어요. 가을을 기다리는 게 꼭 금지된 사람 같아요. 아니 지금 그래도 곧 가을이 올 텐데 이제 또 여름바지 다시 만들면 내년 여름에 입으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8468님이 신청해 주신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1부 끝곡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홈페이지 게시판 이곳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2007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하고 성함 연락처 다시 한 번만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자, 저는 오늘 2부에 함께할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트업고 뮤지컬 준비하고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 빅뱅 콘서트는 고향 종합운동장에서도 했다고 또 해주셨네요. 많이 했구나. 부럽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팀원들과의 관계가 어긋났고 이직을 준비하는 중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매일같이 어려운 시간을 겨우겨우 견뎌왔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끼니를 걸은 채 오후 8시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길 지하철에 올랐더니 속은 텅 비어서 배는 고프고 괜히 서러움이 몰려오면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훌쩍이고 있었는데 그때 허벅지 위에 뭔가 놓이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작은 사탕 한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 앞엔 사탕을 건네준 주인공, 바로 초등학생도 안 된 것 같은 어린 아이가 서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여성을 토닥토닥 해주더니 울지마 이모 라는 다정한 한마디를 남긴 뒤 지하철 문 앞에 서 있던 엄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이가 전해준 사탕을 입에 넣으니 너무 오랜만에 사탕을 먹어봐서 그런지 달고 맛있고 배시시 웃음이 났다는데요. 온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아이의 작은 호의와 온기 덕분에 비로소 숨이 쉬어졌고 내일도 어떻게든 다시 버텨볼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니까 저까지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괜스레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혼자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다면 꼭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작은 사탕을 건네며 위로를 건네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박효신의 숨이었습니다. 한 직장인 여성이 지난주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을 때 작은 꼬마에게 사탕을 받은 일을 SNS에 올렸다고 해요. 이걸 읽은 수많은 누리꾼들이 세상은 역시 따뜻하고 아직은 살만하다라는 소감이랑 그 여성분에게도 또 잊지 않고 힘내라면서 응원들도 잔뜩 보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응원을 건네는 일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굴뚝 같아도 선뜻 모르는 사람에게 이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탕을 건넨 그 아이와 또 그 아이의 엄마가 지하철 안에서 용기 내서 이 건넨 작은 사탕 하나 때문에 한 직장인 여성분이 내일을 다시 버틸 힘이 생겼다고 하니까 참 이 작은 응원, 작은 용기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좀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네요. 이미애님께서 따뜻한 사연이네요 보내주셨고요. 네, 김현주님께서는 노래가 감미롭네요 해주셨습니다. 1735님께서 얼마 전 페스티벌 다녀왔는데 다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뮤지션들 영상과 사진을 제 폰으로 보던 아들이 그래도 난 형중 삼촌이 제일 좋아. 얼굴도 제일 귀엽게 생겼고 그냥 제일 나은 것 같아 라고 했어요. 13살도 쭝디를 응원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콘서트 하면 아들과 갈 거예요. 네, 1735님 너무 감사한데, 너무 고마운데, 대체 어떤 뮤지션들하고 제 사진을 같이 보여주신 건지. 13살 정도 되면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는, 더군다나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 가수들이 꽤 많을 텐데 분명히. 심지어 제 조카도 저보다 이무진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네, 우리 13살 그 아들은 또 저를 좋게 봐줬다니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긴 한데 과연 어떤 가수들의 사진들과 저를 비교 분석해 주셨는지 그게 궁금할 따름이고. 어쨌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1735님 네,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박진경님께서 오늘 이분은 열심히 따라 불러보고 싶음 와일이야. 미술천사도 쩡디 삼촌 오지게 좋아한다고요. 몸매 일찍 고라 떨어지심 아싸 차트 음악 들으며 즐길라요. 진경님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고 그쪽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시기 전까지는 수도권에서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연부터 벌써 이제 그쪽 사투리가 가득 배어 있는 게 이제 그쪽 분 다 되셨네요. 네, 조만간 이 미소천사도 조만간이 아니지 지금 미소천사도 아마 귀여운 사투리 쓰겠죠? 아유, 저는 아이들 사투리 쓰는 거 너무 귀여워요. 막 들어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우리 진경님의 아들 미소천사 이 녀석도 이 쭝디 삼촌을 또 좋아해 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자, 월요일 2부 자 이제 차트업과 뮤직고 함께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함께 즐기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음악에 맡긴 채 그때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 업고 뮤직 고! 자,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무려 35년간 생방송으로 방송됐던 KBS 제2TV의 종합 연예 정보 프로그램 연예가 중계가 2015년 무려 10주간에 걸쳐서 소개했던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100, 그 중에서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외 모든 영화 음악을 통틀어 선정한 거고요. 당시 진행자는 배우 신현준 씨와 이다희 씨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15분에 방송됐었죠. 방송은 9월 5일부터 시작돼서 1위는 10월 24일 방송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조사 기관은 KBS 방송문화연구소, 조사 방법은 인터넷 설문조사였다고 해요. 2015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조사했는데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108명이었다고 합니다. 1인당 5곡씩을 꼽게 한 뒤에 득표수를 합산해서 이 순위가 선정됐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볍게 12곡부터 만나볼까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10 12위는요 미국의 재즈 디바 사라 본의 A Lover's Concerto, 바흐의 안나 막델레나를 위한 작품집 중에 미뉴에트를 샘플링한 클래시컬 재즈의 명작이죠. 30년 가까이 꾸준히 사랑받다가 1998년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영화 접속에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곡의 원곡은 사실 바흐의 곡이 아니라고 해요. 바흐와 동시에 살았던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크리스티안 펫졸드의 작품이라는 것이 1970년 음악사가들의 노력으로 또 밝혀졌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12곡 먼저 가볍게 듣고 갈까요?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우리 유영진님께서 나올 줄 알았어요. 김수정님께서 이거 접속 OST 진혜림 언니 버전 꼭 들으셔야 해요. 진짜 목소리 너무 예뻐요. 박효진님께서 그래도 이 노래는 중간중간 따라 부를 줄 알아서 신나네요. 박진경님께서 오늘 팝송이었네. 못 따라 부르잖아요. 네. 못 따라 부른다기보다는 자제하는 중입니다. 방송에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팝송은 웬만하면은 그냥 조용히 저도 함께 듣는 방향으로다가, 자 여러분들도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차트 오브 뮤지컬.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9위는요 비틀즈의 1967년 넘버원 히트곡이죠. All you need is love. 빰빠바바밤. All you need is love. 자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이 곡은 근데 비틀즈의 노래가 영화에 삽입이 돼서 선정된 게 아니에요. 린든 데이비드 홀의 리메이크 버전이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삽입이 돼서 인기를 얻어서 이 곡이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자 8위입니다.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프란시스 레이의 스노우 프롤릭. 이거 그거죠. 1970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1970년 알리 맥그로, 라이언 오닐 주연의 영화 러브스토리의 삽입곡이죠. 영화 속 눈 덮인 캠퍼스에서 두 주인공이 눈밭을 뛰어다니고 서로 눈싸움을 하며 장난을 치는 장면에 흐르는 곡이죠. 두 사람은 함께 눈을 먹어보기도 하고 눈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럭비공을 주고받다가 함께 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눈밭에 함께 누워서 장난스럽게 키스를 나누는 모습까지 이어지는데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풋풋하고 천진난만한 순간을 눈처럼 포근하게 감싸준 음악이 바로 이 음악. 자, 7위는요 등려군의 천밀밀. 1996년 진가 신이 연출하고 여명 장만옥이 주연한 홍콩의 로맨스 영화 천밀밀의 주제가죠. 월량 대표 아적심과 더불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곡입니다. 천밀밀은 중국어로 꿀처럼 달콤하다를 뜻한다고 해요. 극중 주인공이 같이 자전거를 타는 씬에 삽입이 되고 있죠. 이 중 역주행한 후에 역대급 여름 시즌송이 된 자 8위, 7위 곡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프란시스 레이의 스노우 프롤릭, 등려군의 천밀밀.

김수정님께서 정체모를 함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우기야 진짜 명곡 보소. 김현주님께서 눈밭 노래 감사합니다. 좀 시원해지셨죠? 김범님께서 두 영화 안 본 분들은 없을 듯 저녁 설거지 다 해줘서 편안한 자세로 빵톡을 하고 있는 저랍니다. 박진경님께서 더위가 잠시 물러가는 겨울송 그리고 천밀밀 와 이거 내 인생 영화 다섯 중 한 편인데. 이지영님께서 이 노래는 고등학교 때 중국어 발음 배워서 마음껏 불렀던 기억이. 이상윤님께서 저도 팝송 좋아하는데 아바 비틀스 특히 아바의 노래 들으면 인생의 찬미를 느낍니다. 이 눈장난은 슬프고요.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100 중에서 베스트 10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6위는요 휘트니 휴스턴의 그 노래 When Die야 I Will Always Love You. 1992년 케빈 코스트너와 휘트니 휴스턴이 주연했던 영화죠. 보디가드의 주제가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 휘트니 휴스턴의 곡이 아니었죠. 컨트리 음악의 전설 돌리 파튼이 1974년에 발표했던 노래를 휘트니 휴스턴이 영화의 주제가로 다시 부른 곡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죠. 빌보드 핫100에서 무려 1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휘트니 휴스턴을 대표하는 불멸의 명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5위입니다. 아바의 최대 히트곡 Dancing Queen. 1976년 발표된 이 곡은 당시 발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지만 시간을 건너 영화와 만나면서 또 한 번 특별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1994년 토니 콜렛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 뮤리엘의 웨딩에 삽입이 되면서 영화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요. 2008년에는 뮤지컬 영화 마마미아에 삽입이 됐죠. 이 영화에서는 극중 도나와 친구들이 호텔방에서 춤추며 부르는 장면이 아주 명장면입니다. 자, 4위도 만나볼까요? 4위는요 이디나 멘젤이 부른 Let it go, let it go. 2013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고 국내에서도 개봉 46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가죠. 영화에서 얼음의 힘을 가진 엘사 역을 맡았던 이디나 멘젤이 직접 부른 이 곡은 자신을 억눌렀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엘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았죠. 자, 이 중 5위를 차지한 아바의 댄싱 퀸, 4위를 차지한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이렇게 두 곡 함께 듣고 가죠.

3543님께서 70이 다 된 나이에도 평방 들으면서 문자 참여를 하게 되네요. 40이 다 된 아들이 예전에 중디 팬이었나 봐요. 노래 잘하는 형아라고. 저는 솔직히 모르는 영화음악 참 시원시원합니다. 그때그때 추억 소환으로 즐거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3543님 가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실 때 신청해 주세요. 김범님께서 겨울왕국은 딸 유치원 그때 개봉 첫날 집 앞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라 잊혀지질 않아요. 아우 정말 그때 모든 어린이집 모든 아이들이 레디고 레디고 이거 하는 바람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곡이죠. 박효진님께서 지금까지 팝송 차트 중에서 오늘 노래는 다 알고 조금 따라 부를 수 있어서 진짜 다행. 중디 우리 집 첫째 레아가요 초1 때 하루는 갑자기 영어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영어 배워서 레디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고 싶어서 였어요. 한디 귀에서 피나도록 많이 들었던 레디고예요. 지금도 레디고 전주 듣자마자 어머 내가 좋아하는 노래네 하네요. 네,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호크 뮤지코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에 선정된 곡 중에서 베스트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익숙한 영화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음악들도요. 자 그럼 과연 3위 어떤 곡이 차지했을까요? Righteous Brothers의 인생 노래이자 White Soul의 영원한 고전인 Unchained Melody. Oh my love my darling. 1990년 패트릭 스웨이지, 데미 무어 조연의 영화 사랑과 영혼에 삽입되면서 큰 인기를 누린 곡이죠. 그런데 이 곡 영화보다 무려 25년이나 먼저 세상에 나온 노래였습니다. Righteous Brothers가 1965년에 발표했던 노래가 25년의 시간을 건너 영화와 만나면서 다시 차트에 오르는 놀라운 역주행을 기록한 것이죠. 특히 도자기 물레 앞에서 두 주인공이 함께하는 장면과 이 애절한 멜로디가 어우러지면서 노래는 단순한 러브송을 넘어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곡이 됐습니다. 자, 이 곡이 3위인데 2위는 과연 뭘까요? 2위는요 팝의 디바 셀린 디온의 최고 히트곡이죠. My Heart Will Go On. 1997년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애절한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준 노래죠. 그런데 이 곡에는 또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노르웨이의 가수 시셀이 부를 예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작곡가인 제임스 허너가 셀린 디온을 추천했고요. 정작 셀린 디온은 처음 제안을 받고 선뜻 내키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해요.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셀린 디온이 시험삼아 데모를 한번 녹음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영화에서 듣는 바로 그 목소리가 정식 스튜디오 녹음이 아닌 데모 녹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카메론 감독은 유명 가수의 노래를 주제가로 사용할 마음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셀린 디온의 데모를 듣고는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곡을 탄생시키게 되죠. 자, 이 두 곡은 안 들어볼 수 없죠. 3위를 차지한 Righteous Brothers의 Unchained Melody, 2위를 차지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이계성님께서 정디 형님 오늘 영화막 베스트 10 덕분에 즐겁게 하루 마무리합니다. 한 곡 한 곡 소중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어머님 퇴임 영상의 BGM이었던 러버스 콘체르토, 입사 동기들과 회사 50주년 무대 공연했던 댄싱 퀸, 몇 번이나 봐도 매번 눈을 촉촉하게 적시는 언체인드 멜로디까지 최고입니다. 오늘도 힐링 방송 감사합니다. 와, 지나온 삶이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이재진님께서 와 좋다 좋아, 익숙한 OST곡 오늘 과연 1위는 뭘까요? 자 그러니까요, 아니 이 쟁쟁한 노래들을 제치고 과연 1위를 차지한 곡은 뭘지. 자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 여행 차트콤 뮤직곡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1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영화 배우 줄리 앤드리스의 뮤지컬 영화 도레미 뮤지컬 영화. 이거 사운드 오브 뮤직이잖아요. 제목을 안 적어주시고 노래 제목만 보내주셨네.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에 도레미가 차지했네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제가 중 하나죠. 마리아 역을 맡았던 줄리 앤드루스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줄리 앤드루스는 이 영화로 전작 메리 포핀스에 이어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노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위해 처음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고 해요. 원래는 미국의 자매 보컬 그룹 레논 시스터즈가 1960년에 발표했던 노래를 영화에서 다시 부른 거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레논 시스터즈의 역사인데요. 1955년에 결성된 이 그룹은 6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두 명의 자녀, 이 자매가 은퇴하고 세 명이 또 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1위를 차지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중에 도레미 줄리 앤드루스의 목소리로 함께하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에 음접풍으로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 요술길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다른데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한 그야말로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고 그 꿈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겠죠. 꿈을 꾸는 사람은 잠을 자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간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된 삶이라면 이것 또한 축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꿈을 소중히 품고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누군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라고 하죠. 나에게 허락된 소중한 오늘, 감사하면서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네, 첫 곡으로 이경아 수녀님의 감사해였습니다. 네, 사연 올라왔는데요. 계정 스텔라님 예, 보내주셨습니다. 전현금 수녀님께서 휴가 가셨을까요? 감기셔야 감기 걸리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요술길 가족들도 조심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체온과 밖의 온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몸이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면 참 좋겠습니다. 스텔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은요. 이번 주 수요일에 구리성당 인사이동이 있답니다. 하은숙 리브가 전교 수녀님께서 임하시고 석수영 까리따스 수녀님께서 전교 수녀님으로 부임하신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돼서 구리성당을 떠나시는 하은숙 수녀님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어요. 예, 우리 리브가 수녀님도 스텔라 자매님도 본당 신자분들도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또 떠나면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시는 까리따스 수녀님 많이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혹시 종로에 나가보셨나요? 예전엔 종로가 요즘에 성수동 못지않은 핫플레이스로 젊음의 거리였죠. 예,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종로 서적 같은 대형 서점이나 극장 앞이 대표적인 약속 장소였답니다. 네, 이제는 대형 서점도 사라지고 극장들도 많이 바뀌었죠. 예, 그중에 허리우드 극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극장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들면 건강하지 못해 힘든 것이 아니라 심심해서 힘들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노년에 접어들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향해 한 가지씩 실천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예, 꼭 이루고 싶은 일, 또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꿈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CPBC방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포도나무 찬미 노래 선교단이 부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오솔길 가족들 사연 또 만나볼까요? 2037님 남겨주셨습니다. 앗, 오늘은 귀에 익숙한 목소리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님이 특별 게스트 진행하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아이쿠, 이런, 그렇군요.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몸조리 잘하시고 얼른 감기 낫기를 바래요.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수녀님께서 힘을 내셔서 예 다시 일어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수녀님 오늘은 월요병이 저절로 도지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하늘은 가을 하늘처럼 파란데 날씨는 무더운 여름이네요. 당분간 덥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가을 하늘처럼 정말 맑고 높은 하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아직 안 갔으니까요. 정말 건강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마틸다님, 수연님 너무 반가워요. 돌봄 아이들이 일찍 학교에서 듣고 있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유치칠리아님. 바르텔로메오 세례명 쓰시는 모든 분들 축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바르톨로메오,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도 있죠. 예, 하느님의 선물처럼 기쁘게 살아가는 오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푸른하늘 사무엘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말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사진처럼 참 아름다운 성모당에 있는 한 성당에서 미사를 참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도 두 가지 했고요. 우와, 예, 훌륭하십니다. 오잉 모디스타 수녀님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두 번째 방문이시군요. 벌써 그런가요? 네, 사진 남겨주셨는데요. 성모당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주말을, 네. 너무 아름다운, 이게 저기 노을까지 이렇게 져서 그런지 너무나 아름다운 성당 방문하셨는데요. 마음이 충만해지셨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네. 김현주님, 수녀님 목소리가 무지 아름다우십니다. 노래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목소리로 이렇게 예, 많은 분들에게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 우리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오솔길 같이 걸어요 라고 남겨주시고 사랑스러운 예,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황베드로님, 전현금 세실리아 수유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예, 전현근 세실리아 수녀님께서 예, 지금 기도 요술길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휴가 이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전현근 세실리아 수녀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고맙습니다. 예, 이제 음성 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예, 오늘은 구 마틸다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 사연 만나봅니다.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신 심원 형제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장분들과 떠난 낚시 여행이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네요. 낚시를 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을 하신 그 형제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 부부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못 뵌다니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 심원 형제님, 하늘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틸다 자매님, 너무 마음 아픈 기도 사연입니다. 예,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오솔길에 용기를 내어서 남겨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떠났던 낚시 여행이 마지막 길이 되었네요.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심원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드립니다. 특별히 마틸다님 가족을 한 식구처럼 염려해 주시고 또 자녀의 진로까지 함께 고민해 주셨군요. 아이들을 응원해 주셨던 심원 형제님이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마음 가는 대로 충분히 슬퍼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애도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아픈 마음을 여러 차례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심원 형제님을 기억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아주 깊은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심원 형제님을 당신의 자비로운 품 안에 받아주소서.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었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마음 아파하는 마틸다 자매님의 슬픈 마음도 주님께서 따뜻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도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어 그리움의 시간 속에서도 신앙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구 마틸다 자매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이노주사가 부릅니다. 나의 하느님.

네, 수산나 자매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수녀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부님께서 내일 해외 선교 떠나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기도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신청곡 부탁하셨는데요. 예, 같은 중찬단에 사랑하는 그대에게 우리가 앞서 들었습니다. 우리 구 마틸다 자매님의 음성 기도 사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1462님, 별빛사랑 안젤라님, 계혜정 스텔라님께서 시몬 형제님의 주님의 자비로운 그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빕니다 남겨주셨고요. 예, 8784님, 갑작스럽게 하늘로 떠나신 시몬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과 그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 안에서 기억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0691님, 준비 없는 이별이 되었으니 주변 분들은 물론이며 가족분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마음에 슬픔이 크실까요?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 저냐고 따져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슬픔이 모두 잠잠하게 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가족분들을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시몬 형제님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남겨주셨고요. 이우체칠리아님, 울먹이는 소리로 기도 들으니 울컥합니다. 예, 굉장히 마음에서 올라오는 사연이었죠. 네, 갑작스런 사고로 하느님 곁으로 가신 시몬 형제님에게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주시고 갑작스런 사고로 하느님 곁으로 가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마틸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예, 주일 미사 때마다 시몬 형제님이 생각나네요. 편안하시길 남겨주셨습니다. 예, 마틸다 자매님, 예, 긴 애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함께 하셨던 분들의 그 충격도 굉장히 큰 것 같아서 함께 애도하는 거, 미사가 가장 큰 애도의 기도니까 미사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우시고 예, 함께 하는 그 애도의 시간 꼭 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준비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느님, 저희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소서. 해야 할 일 속에서도 저희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소서. 때로는 꿈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에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지금의 삶에 맞는 작고 소박한 꿈을 소중히 품게 하소서. 주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지혜를 주시고 눈앞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작은 노력들을 차곡차곡 쌓아 자신이 품은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모두가 당신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잘 사용해 배우고 나누며 보람을 느끼게 해주소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품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연광흠 예진호님이 함께 불렀습니다. 꿈을 향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12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8966님 남겨주셨는데요. 인형 목소리 수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저를 친근하게 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6379님 저는 내일 정기적으로 병원 외래진료가 예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또 증상이 심해져서 진료받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일 교수님께서 입원해보자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데 증상이 저번보다 덜 심해서 입원을 시켜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예,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한번 가져보죠. 예, 체념하는 것, 실망하는 것,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니까 예,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은미동생 혜정 디오니시아님.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 바오로 딸이죠. 수도생활 외안의 시즌 2를 새로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올렸습니다. 예, 영상 중에 스님들께서 청혼자로 처음 들어가셨을 때에 심란하셨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언제 나오고 싶었나 뭐 이런 거죠. 예, 영상을 보고 문득 얼마 전에 입회하셨다는 동그란 안경을 쓰신 심지슬 소아드레사 지원자님이 생각났답니다. 지원자님도 똑같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서 소아드레사 지원자님을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드렸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앞자리에서 매일매일 미사드리면서 복음 묵상하고 저희랑 같이 밥 먹고 씩씩하게 또 환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너무 든든합니다. 저에게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는 기쁨처럼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제가 오늘 가서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오니시아님 고맙습니다. 네, 이기영님, 저희 레지오 단원인 송주연 베로니카 자매님의 남편 남재호 사도요한님께서 어제 오후에 돌아가셔서 오늘 입관 예절 마치고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의 많은 기도로 주님께서 잘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심원 형제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선중하신 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 곁에 있어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죠. 예, 연령의 회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1573님, 세실리아 수녀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남겨주셨는데요. 내일 나오시지 않을까요? 저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솔

오늘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나타나엘과 같은 인물로 전해집니다. 필립보가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했을 때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며 의심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갔고 자신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난 뒤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묻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품은 꿈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벽한 믿음을 갖춘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의심과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그저 한 걸음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오늘의 의심과 부족함을 그대로 안고 주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확신도 지나친 의심도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께 조용히 마음을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얻을 수 있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흔들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솔길 산책 마칩니다. 끝곡으로 송호준 권성일이 부르는 한 걸음 더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흥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재아 스텔라,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로 딸 수도의 유지영 모디스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립보가 나다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다나엘은 빌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빌립보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빌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뜨거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사실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는 사도를 꼽으라면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무엇무엇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바르톨로메오 사도에 대한 기록은 열두 사도를 소개하는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뿐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나타나엘이라는 인물과 바르톨로메오 사도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전승에 따르면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인도로 건너가 하느님 나라를 알렸고 인도의 왕과 공주를 비롯하여 그곳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참혹한 형벌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자료들을 싸그리 다 모아도 바르톨로메오 사도에 관한 기록은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전해져 오는 기록이 많든 적든 바르톨로메오는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한 생을 살아온 참된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사실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이름 석자조차 알수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들이 오늘날 전해준 신앙의 유산은 고스란히 우리 가슴 속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톨로메오라는 인물이 열두 사도 중한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를 본받아 예수님께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여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잘 간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 정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어린 피겨 선수의 공연 영상을 봤습니다. 작은 체구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관중들도 큰 박수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공연의 마지막쯤 점프를 뛰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 더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나라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바로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연을 이어가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아이에게 이 날은 점프를 하다 넘어졌던 날이라기보다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던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고요. 살다 보면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수할 때가 있고 잘하고 싶었지만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순간을 실패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났던 것까지가 그날의 온전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하연우의 돌덩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고해성사를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분명히 넘어지는 인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다시 일어나는 체험보다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무언가 그럼에도 어렸을 때 아주 어떤 작은 기억에서 우리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부모님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베이스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일어나기 힘들 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학생이고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권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권리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고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실수하면 안 되는 위치에 오긴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의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넘어지는 것보다 넘어진 뒤에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순간을 오래 붙잡고 있을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어린 선수처럼 툭 털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아마 여기저기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8월 2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25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군대에서 세례를 받은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은 신자입니다. 전역 후 본당 청년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청소년부 교리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청소년부 여름 캠프를 마치고 난 뒤 회식 자리에서 함께 교리교사를 하고 있는 한 누나가 저의 잘못된 점에 대해 오래 고민한 끝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차분히 말씀하시더니 끝에는 감정이 격해지셔서 거의 울분을 토하듯 제게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한 일이었지만 저로 인해 상처받은 동료 교사가 있었고 그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누군가가 아플 수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까요?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일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생각한 일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제 2년 조금 넘으셨고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한창 20대이신 어떤 남성분이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교리교사도 하시고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본당에서 캠프를 마치고 나면 함께 식사하거나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캠프를 준비하면서 뭔가 굳어있던 마음에 다시 물을 부어주고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쌓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다만 그 비가 언제나 부드럽게 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면 때로는 세찬 비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니까요. 사연자님께 말씀하신 선생님도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꺼내시긴 했을 거예요. 그 안에는 사연자님께서 들어야 할 내용도 있겠지만 감정이 격해진 표현까지 모두 사연자님의 잘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우선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 사이의 차이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먼저 한번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과 속도, 말투와 성격처럼 서로 다른 부분이라면 한 사람만 자신을 꺾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맞춰가야 하는 것일 테고요. 반면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실제로 상처받았고 공동체 일이 어려워졌다면 그 부분은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조금씩 바꾸어 나갈 준비를 해야겠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과 나로 인해 누군가가 아팠다는 사실은 동시에 모두 참일 수 있는 명제 같아요. 악의가 없었다고 해서 상대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연자님의 모든 노력과 봉사가 잘못된 것도 역시 아니고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힘들었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면 좋을지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성당에 봉사하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상처받은 동료 교사에게도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은 변명보다는 먼저 싸갈 수도 있겠죠.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의 부분이 있고 신부 역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으니까요. 신앙의 성숙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성찰이 계속 나의 잘못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 죄책감 안에 갇힐 수도 있죠. 성찰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련을 겪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서 인간의 관계만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았을 때 공동체가 끊임없이 어떤 시련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모습은 하느님을 잊게 되는 공동체이고, 거기서 하느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공동체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함께 맞춰가야 할 것은 함께 맞춰가면서 주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교사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다음 만남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또 평소처럼 함께 준비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준비되었다면 내가 어떤 감정이란 것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지금 군대 전역하시고 얼마 안 된 시간 참 여러 가지로 너무나 다양한 환경에 놓이게 되셨을 텐데 거기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식별하고 또 기도 안에서 그것을 만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멀리서 형제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엔하이픈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2432님, 아침 출근할 때 정말 급한데 요즘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못 본 눈으로 하고 가는데 제 앞에 어떤 분이 그걸 보고 굳은 결심을 하셨는지 서버리셔서 저는 마음이 너무 급한데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에스컬레이터 서서 갔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급한 사람도 있는데 결국 지각했네요. 참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운동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급할 때 되면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다른 나라도 결국은 다 두 줄 서기 운동이 붙어 있는데 다 한 줄로 가긴 하거든요. 한 줄은 비워놓고 한 줄은 좀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가기는 해요.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나라가 두 줄 서기 운동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줄 서기를 지키는 나라는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뭐가 더 맞을까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 줄 서기 운동을 아예 정말로 모두가 한다면, 모두가 두 줄을 선다면 정말 급할 때 차라리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거나 올라가긴 할 텐데 참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마음이 언짢으셨을 텐데 또 이 시간 어떤 이 라디오 방송과 함께 또 주님께 내 마음을 바치면서 또 평온한 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7753님, 사정상 휴직하고 집에서 지낸 지 벌써 5달이 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우면서 머리가 왠지 멍해지고 뭐든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휴직이라서 다른 일을 구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쉽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까요?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 우리가 일을 하거나 우리가 보람이 있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참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무언가 피드백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정말 무언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때가 어디서 오는가 그런 거를 내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할 때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어떤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때 내가 정말로 다운됐을 때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9524님, 신부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신청곡도 된다면 꼭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곡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따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에디트 피아프의 농주느 흐데트 향 듣고 올게요.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에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렐루야 에고보 살레지 데문도 플러스카된 수도원 수사님들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 1장 48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바르톨로메오 사도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타나엘과 같은 인물로 바라보는데요. 복음은 나타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율법과 성경을 묵상하던 자리로 이해합니다. 어쩌면 나타나엘은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있던 장소만이 아니라 그 안에 품고 있던 질문과 기다림까지 이미 보고 계셨던 것이겠죠. 어쩌면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주님을 먼저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신 곡은 그레고리오 성가 알렐루야 에고보 살레지 데 문도인데요. 미사에서 복음 전에 부르는 복음 환호송으로 알렐루야 사이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남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성가를 부른 플러스카는 수도원은 스코틀랜드에 자리한 베네딕토의 수도원입니다. 1230년에 세워진 수도원으로 수도자들은 날마다 미사와 성물도를 라틴어와 그레고리오 성가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원은 공연을 위해 부른 노래라기보다 수도자들이 실제 기도 안에서 불러온 성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타나엘을 먼저 바라보시고 마침내 사도로 뽑아 세우신 예수님의 그 시선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우주의 드로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26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요즘 들어 자꾸 까먹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해야 할 일도 자주 잊어버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어서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요즘 따라 유독 슬프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곧 고등학교 진학도 앞두고 있는데요. 친구들은 문제없이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저는 아직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사실 저의 꿈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나만 멈춰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님에 비하면 제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조금은 더 많은 언덕을 넘어오며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인생의 순탄한가 바라보면 여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쯤이면 힘든 고비들을 다 넘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을 때마다 또 다른 시련이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예전에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6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나서 한참 방황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에 있는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 자리를 잡고 또 때로는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다 먼저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갑자기 무언가 눈물이 날 때도 있었고 참 나는 뭐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억울함도 들고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나는 뭐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걸까?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그때의 기억이 엄청 크게 다가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만 그랬냐라고 하면 그 인생에서 더 많은 순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와서 조금 예전과 조금이라도 달라진 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눈앞에 나타난 모든 언덕을 한 번에 다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그래도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과거와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언덕은 천천히 올라가도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도 되고 너무 힘든 날에는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더라고요. 사연자님께서는 친구들은 앞으로 잘 나아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중학생이라는 나이에 자신의 미래를 이미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두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각자 다른 자리에서 혼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속도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오히려 자동차 정비사라는 꿈이 있다는 것은 사연자님이 이미 하나의 방향을 발견했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 길에 넘어야 고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꿈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막연했던 꿈이 조금씩 현실의 길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고요. 고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면 많은 고민을 하죠. 누군가는 특목고에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조금 더 꿈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은 내 꿈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다 잘못되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는 아직 시간이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간이 먼저 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우리가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피겨스케이팅이라든가 정말 어린 시기에 가장
그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또 나중에 30대가 넘고 40대가 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그 꿈이라는 것이 그때 더 오히려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중학교 때 조금은 더 명확한 꿈을 보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조금 나중에 겪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동차 정비사라는 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길이구나. 참 많은 고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신부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신학생 때는 참잘 몰라요. 예비 신학생 때도 그렇고, 아, 이게 멀리서 보니까, 또는 신학생이라서 가까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역할로 일을 하게 될때 진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게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 모든 과정을 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교와 어떤 학과가 있는지, 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자동차 정비사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씩 알아가면 될것 같아요. 다만 자꾸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정신을 차리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일이 반복된다면 혼자 의지가 부족하다고 몰아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집중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처럼 또는 친구들처럼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들에게 요즘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유튜브에서 자동차 정비사의 실제 일이나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하나를 끝까지 시청해 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직 전체의 길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을 찾고, 그 다음 발걸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찾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100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레드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브라질의 시인 마리오 퀸타나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비를 쫓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정원을 가꾸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그것에만 집중하기가 쉬운데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먼저 나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향해 더 많은 나비가 날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나정신의 날아봐 띄워드렸어요. 그래요. 나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향해 나비가 날아올 텐데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비를 쫓는 것보다 나비가 오게 만드는 게더 어려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나비가 오게 만드는 나를 보고 가톨릭 신앙이 무엇이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건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또 월요일 아침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1053, 샵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장환진이 부르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피네리아입니다. 주내 맘에 들어오는 소리.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인디북에서 펴낸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망설이다 망한다 함께 하겠습니다. 새 물건보다는 좀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종종 찾는다. 지난번에는 노트북이 필요해서 검색을 시작했다. 한참을 찾고 또 찾으며 사고 싶은 물건의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얻기 위해 알림 설정까지 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원하는 모델이 원하는 가격에 나왔다는 알림이 떴다. 판매자에게 서둘러 문자를 보내며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았다. 사용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AS는 가능한지. 묻는 말에 답이 잘 오다가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다. 물어보시는 사이에 바로 사겠다는 분이 있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순간 망설였던 내 모습이 너무나 아쉬웠다. 사고 싶은 물건이면 바로 사야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했거늘 이것저것 재고 망설이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런 망설임의 경험은 시험을 볼 때도 반복되었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아리송한 문제가 나오면 잠시 망설이다 다시 답을 고른 뒤 채점해 보면 거의 처음 정한 것이 정답인 경우가 많다. 그것이 당락을 결정짓는 경우라면 더욱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곤 한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갈 때가 아니라 살짝 망설일 때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결정한 대로 진행한 뒤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주춤거리다 오히려 사고가 나게 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우리는 도전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망설이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망설임의 반복은 결국 어려움의 연속이 되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 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젖어들게 만든다. 망설여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망설이다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를 우리는 더 자주 경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더 망설이기보다 한 번 더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망설이며 살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라도 도전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머릿속으로 100번 생각하기보다 한번 실행해보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 망설이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생각한 것을 즉시 실행에 옮김으로써 내 삶의 주도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0: 이야.
1: 네, 김태진 신부님의 신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야 함께 들었어요.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이용현 신부님의 책이죠.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망설이다 망한다 함께 들었습니다. 망설이다 망한다. 처음에 제목을 들었을 때는 오 그런가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많이 겪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망설이다 놓칠 뻔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결법이 참 신부님답게 희망적이고 따뜻하지 않나요? 한번 도전해봐라. 예, 망설이지 말고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일이라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또 항상 인생에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아, 봉사는 나중에 할게요. 봉사는 나중에 할게요. 하다 보면 정말 하고 싶을 때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봉사 한번 해보세요 하면 좀 단체 생활 장을 맞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단체 생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6792님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신청곡 제가 챙겨서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생각나는 곡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날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신청해요 하시면 그날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네, 신청해주세요. 3378님은 매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느님의 자비 저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하느님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주로 화가 좀 많이 나는 요즘입니다. 근데 예, 자비 저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아는 분 계시면 문자 사연 좀 보내주세요.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방송 토크 빵 앱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비 잘 실천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6792님이 신청하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포의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예, 자비를 청하시는 3378님께는 인후주사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니까 조금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노주사였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포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바르톨로메오가 있습니다. 열두 사도 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갈릴레아 가나에서 태어났는데요. 필리포가 복음을 전했던 인물 나타나엘을 바르톨로메오라는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르톨로메오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왕의 동생을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산채로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당한 후 순교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은 성 로마노, 성녀 마리아 미카엘라 등 11분입니다. 또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화살기도 지금 보내주셔도 좋고 문자 메시지를 예약해서 축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월요병도 이기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작은 평화의 축복을 드려요. 이어서 권성일 어서 와요 그대요 띄워드릴게요.

작은 평화의 축복을 드려요. 그리고 권성일의 어서 와요 그대여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란 나타나엘에게 앞으로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최준익 막시모가 부르는 놀라운 사랑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25일 연중제 21주간 화요일 오늘 미사는 작은 형제회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25일 연중 제21주간 화요일입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0: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영원한 격려와 좋은 희망을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1: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0: 결의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1: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0: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1: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0: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1: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 향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의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2: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온갖 변화와 불안 속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단한 뼈대를 세우고 그 안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혹시라도 어두움이 있다면 그것을 빛으로 내려놓게 해달라고 간절히 엎드려 빕니다. 하느님과 깊이 만나게 해달라는 갈망으로 더 치닫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여정 중에 우리 자주 빠지기 쉬운 겉과 속이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오복음 5장에 보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가난, 곧 내려놓은

복음을 최고로 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복음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불행하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대비대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전통을 당연히 성실하게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더 깊은 수준으로, 더 충만한 수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마음에서 안에서 들어온 것이 밖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하셨고, 오늘 복음에서도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어두운 것,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찬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중심이 내려놓은 마음, 내려놓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보이는지를 중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겉마저도 깨끗하게 될 것이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므로써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빛과 사랑에 대해서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사를 참여하고 기도를 하며 특별한 방법과 단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규칙, 전례의 법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향한 최소주의로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부정할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다만 이 외적인 틀과 규칙에 우리가 혹시라도 너무 매여 있다면, 갇혀 있다면, 그렇게 지낸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다,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잘 살지 못하는 위선과 가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무시하면서 꾸짖는 이유를 율법이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중심이 과연 예수님과 성령님과 야훼 하느님을 향한 일심단편, 일심이냐 한마음 한뜻이냐를 더 중시하시는 것이죠. 아주 작은 허브까지 십일조를 낸 만큼 겉보기에는 아주 흠없이 완벽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비와 정의와 무엇보다 따뜻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눈먼 바리사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족속들아 하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먼저 잔속을 깨끗이 하여라 하고 복음의 가치인 내면의 그 중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열심한 행위라는 껍데기를 자랑하기 전에 내 안에 과연 왜 이런 어두움과 그리고 그림자가 드리워졌을까 곰곰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십니다. 이기심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 이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배경을 내가 껴안는 그런 포용과 자금, 자기 자신 용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듯합니다. 그렇게 거칠애를 비우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진리와 자비와 열정,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불안, 변덕, 그리고 초조함을, 조급함을 초월해서 하느님 앞에서 해방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종교적 행위에 어떤 특정한 역할에 매달릴 때는 내가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자격이 될까 하는 자격 미달 지심에 스스로 자책하였지만 내 마음의 잔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갑옷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자비와 온전히 일치될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깊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코처럼 자기가 진짜 싫어했던 나환우, 그 냄새나는 나환우를 보는 것이 너무나도 역겨웠지만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점점 더 나환우와 한번 포옹하기 시작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포용하게 됨으로써 역겨웠던 쓴맛이 단맛으로 변화되는 깊은 사랑 체험을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신앙 생활을 솔직히 들여다봅시다. 나는 결핍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결핍을 갈망이라고 생각합니까?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곁에서 그녀가 어떤 결혼 생활을 실패하셨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목마름을 오히려 채워주고자 늘 계셨던 것처럼 나도 결핍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채워지는 놀라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겉모습만 지장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 마음속 잔을 깨끗이 비워주시고 당신의 참 기쁨과 자비로 가득 채워 주소서. 그래서 흔들리고 변화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정작 나의 결핍을 목마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나를 포용한다면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에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들어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0: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내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나종호 교수는요, 진료실에서 깨달은 걸 SNS를 통해서 종종 공유하는데요. 얼마 전 실제 있었던 사고를 전하면서 인생의 성취는 여러 행운에 의한 결과이자 불운이 끊임없이 빗겨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불행을 겪은 이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나 교수의 말처럼 인생에서 겪는 여러 사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생각지 못한 불운을 겪은 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나누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25일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투게더 행복하여라 띄워드렸어요. 진짜 이런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인생의 성취. 저는요, 제 노력으로 성취가 이루어졌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면서, 아, 이게 참, 내가 잘해서 된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된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운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나쁜 일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슥슥 피해갔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뒤늦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예요. 가끔 이렇게 맞는 얘기를 들 때마다, 아, 맞아. 내가 그런 생각 했었는데, 또 요즘 잊고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은 또 어떤 한주 보내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얘기 나눠주세요. 아, 나는 또왜 이렇게 풀리는 일이 없지? 제가 요즘엔 좀 잔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연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축일 맞으신 분들 우리끼리만 또 축하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일 맞으신 분들 주위에 계시면 축일 축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고요. 신청곡, 노래, 선물도 신청하시면 제가 함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있으신 분들은 방송 토크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물정 1053 문자메시지 이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유료 100원이고요. 샵 1053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전주교구 만남 음반에서 4050 음악기도회가 부른 내 삶의 모든 순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봄날의 미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듣고 올게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수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괴물폭우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단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거제와 통영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해를 경험할 때마다 이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애써서 이룬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수재민들의 공허함을 달래주시고 당신의 위로로 채워주십시오. 또한 수해로 사망한 이들의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받아 안아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수해 현장에서 구조와 복구를 위해 애쓰는 소방관과 공무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피해 지역에 필요한 도움과 자원이 충분히 전해져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 안에서 다시 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수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힘들고 하느님이 원망스러울 때 이 곡을 듣거든요.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고영민 소년이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어도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으니까요. 하느님 믿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믿고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응원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지금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 받쳐주시면 좋겠습니다. 2037님이 슬디 새벽 미사 마치고 나오는 중이에요 하시면서 저번 주 불금에 시사천국에 슬디 나온 거 봤는데 역시 인형 그 자체였네요. 지금 저 놀리느라 이러시는 거죠. 제가 인형 슬디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 알고 일부러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 그게 이제 또 김준희 씨가 조금 무섭게 질문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육아를 삽니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기 위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홍보해도 되겠죠? 8월 31일 오후 5시에 방송됩니다. 다큐멘터리 육아를 삽니다. 어떤 육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육아용품들이 너무 비싸고 또 정말 장난감이나 육아용품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어떤 쓰레기로 내보내는 데에서 겪는 그런 엄마 아빠들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나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아이들에게도 결국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영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TV로는 9월 1일 오후 8시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홍보하게 되네요. 매일매일 할게요. 1573님이 아침이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노래나무에 내가 살아있는 한 신청합니다. 왠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내용과 함께 메시지와 신청곡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2809님은요. 사랑의 날개 그날 라엘 밴드의 놀라워라 17이다의 바람 중에 들려주세요. 실디 답답한 부스에서 고생하십니다 하셨는데 아니요 여기 굉장히 쾌적합니다 부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신청곡 두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573님이 신청하신 노래나무 내가 살아있는 한 듣고요. 이어서 2809님의 신청곡 중에서 사랑의 날개 그날 띄워드릴게요.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어요. 노래나무, 내가 살아있는 한이어서 사랑의 날개 그날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성인 중에는 성 루도비코가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파리 근방 푸아시에서 프랑스 왕 루이 8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왕권을 누리는 귀족들과의 권력 다툼 속에서 성장한 뒤에 마르가리타와 결혼해서 11명의 자녀를 돕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키웠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에 직접 나섰으며 평민들의 권리까지 지켜주면서 성군이라 불린 성인인데요. 그의 통치 기간 중 프랑스는 번영을 누렸고 맏아들에게 유언으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그대로 지키라고 부탁할 정도로 신앙이 깊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제네시오, 성녀 에바 등 16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주님의 은총과 주변 분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한 하루 오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론 밴드가 리메이크 음반을 내서 제가 이렇게 가끔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곡으로 골라봤어요. 고백 듣고 올게요.

네, 아론 밴드의 리메이크 음반에서 고백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액션송 1집에서 내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일조보다 율법의 의로움과 자비, 신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에 급급하진 않았는지 성찰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들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친절 베풀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다짐해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은총 가득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바다가 부르는 사랑한다는 말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1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협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십일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십일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일 예수님, 주님의 축복 가득한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오늘 예수님의 불행 메시지를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 자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느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나는 할 만큼 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겠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입맛대로 복음을 바꾸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과 세상의 타협, 그것은 참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복음은 우리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뭐 소금을 더하고 설탕을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맛에 우리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불편하니까, 듣기 불편하니까 이 말씀은 안 들어야지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병화시키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복음을 바꾸지 않고 복음이 저를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참된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연중 제21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도량성당 보좌 강동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동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설 속 마을이 실제로 존재하고 소설 속 인물까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의 마을과 등장인물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마름집 봉필 영감의 딸 점순이와 그 주인공은 결국 사랑의 결실을 이뤘고 딸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까 괜히 막 신나지는데요. 누군가의 실제 삶에 소설가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소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오늘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한번 내가 그 소설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볼까요? 뭐 살짝 꼬여도 좋고요. 예상 밖의 일이 생겨도 좋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내 인생이라는 소설의 한 페이지잖아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나상현 씨 밴드가 부른 주인공 이 노래로 2026년 8월 25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마름집 봉필 영감의 딸 점순이와 주인공 결국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현재 여든을 훌쩍 넘기신 실제 존재하는 할머니십니다. 어머니가 못되게 그려진 것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인물로 남게 되어 흐뭇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의 소설을 쓰고 있죠. 우리만의 소설. 우리의 오늘도 어떤 소설 속 한 페이지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각자 남기게 될지 좀 기대해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소설에는 뭐 위기, 결말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위기 절정, 결말,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단계 있잖아요. 와 진짜 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나 너무 공부 안 한 지 오래돼서 이거 다섯 단계도 다 까먹었어. 어찌됐든 그런 게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오늘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소설 속 위기를 겪는 중이고 위기를 지나보내는 중이고 통과하는 중이고 곧

0: 로맨스 소설일까요? 아니면 SF 소설일까요? 공포 소설일까요? 아니면 힘들었던 위기에 관련된 소설일까요? 자, 우리 어떤 소설을 쓰게 될지, 어떤 이야기들을 쓰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아침 출발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복티의 북해,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또 오늘의 결심과 다짐을 여러분들이랑 보기들이랑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다짐송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뽁짝뽁짝 함께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실 화요일의 여신님이십니다.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인삼공사 KT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4: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8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폭염경보로 이 특보가 강화됐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더위도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현재 기온 서울이 25.3도, 대구는 26.6도, 광주 2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포항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와의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녁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산 챙겨서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그치고 나면 중부지방은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아우스팅님께서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일찍 온 직원 몇몇은 비에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그냥 차 몰고 나왔는데 덕분에 비 안 맞았어요. 대박입니다. 아, 오늘 소설 아주 제대로 잘 쓰여질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부터가 아주 좋습니다. 비 안 맞았다니. 화요일 좀 남들보다는 뽀송뽀송하게 시작을 하셨네요. 자, 오늘 비 예보, 비 예보까지는 아니고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산 잘 챙겨 나가시고요. 오늘도 더위 이어진다고 하니까 옷차림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며 키오스크, AI 덕분에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가끔은 그냥 옛날 아날로그 스타일이 더 그

그리울 때도 있죠. 사실 새로운 기술을 그때그때 익힌다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쉽지가 않다는 걸 복디 역시 느끼는데요. 가끔은 그냥 옛날 이것이 더 좋다 하는 것들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 뭐 발신 번호가 뜨지 않아서 누구 전화지? 누가 전화 걸었지? 하고 두근두근 고민할 때, 더 반갑던 그때, 아니면 톡으로 대화하는 대신 서로 손편지를 주고받았던 일, 뭐 메일을 주고받았던 일, 또 텔레비전은 무조건 본방사수해야만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기술을 너무 발전된 이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가끔은 옛것이 그리워질 때 어떤 옛것이 그리운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뽑아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이에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핑클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덕분에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옛날 스타일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라디오를 들으면서 손편지를 쓴다던가 옛날 이것이 더 좋다 하는 것들 떠올려보세요. 우리 추억여행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발신번호, 금지로 전화 걸어서 두근두근 설렜던 기억들.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잭스키스 커플입니다.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큰 길에서 한 어르신이 한참 동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나는 택시마다 손님이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멈추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차를 세웠습니다. 목적지를 확인해 보니 마침 가는 길이었고 어르신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한 어르신은 고맙다며 만 원 한 장을 건넸는데요. 이 운전자는 사양했지만 어르신은 끝내 그 돈을 손에 쥐어주고 떠나셨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마시라는 마음이셨죠. 낯선 누군가를 내 차에 태워드릴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인 그는 차를 멈췄고 두 사람의 하루에는 따뜻한 기억 하나가 남았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수록 필요한 건 큰 움직임보다 누군가를 위한 잠깐의 멈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길 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어른들의 동화 한 편을 써 내려갑니다. 요즘은 다들 택시 이용할 때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잡죠. 그래서 길에서 직접 손을 흔들어서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린 그 남성분 눈에는 그 곤란한 모습들이 들어왔고 거기서 끝이 아닌 차를 멈춰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본 후에 모셔다 드리는 친절까지 베풀었는데요. 아마 같은 방향이 아니었어도 분명히 그분은 근처 어딘가까지는 모셔다 드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즘 편리한 그 어플 대신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던 때가 더 그리울 때 있으시죠? 기술이 발전을 해서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냥 옛 것이 더 그립다 싶을 때 그 옛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채택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스피비씨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햇살 한 줌 이야기 이거 되게 많이 공감되지 않아요? 택시 요즘 예약 어플이 있잖아요. 택시를 부르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저희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뭐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겠지만 가끔 택시 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가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손 흔들면은 택시 잡기가 굉장히 쉬웠고 또 중간중간에 서 있었던 택시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모든 택시들이 그 예약이라는 그 네온사인을 달고 막 빠르게 다니잖아요. 가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박바오르님께서 저는 20년 전 눈이 많이 와서 택시 못 잡을 때 갑자기 일반 차량이 멈춰서 저를 집 근처까지 태워주셨던 분이 생각나요. 제가 베푸는 걸 잊지 말고 다른 분한테 베풀어달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라고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옛것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택시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 너무너무 발전을 했죠. 삶이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가끔 옛것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옛것이 그리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공감하는 사연이에요. 0848님 라디오에서 좋아하는 노래 나오면 테이프로 녹음해서 테이프 늘어지도록 듣던 그 시절 그리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옛날에 덕질도 이렇게 했잖아요. 복디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덕질 같은 거 그 전화 어떤 무슨 사서함 같은 데로 전화를 하면 팬클럽 회장님이 우리 오빠들의 스케줄을 막 녹음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아, 이 라디오에 출연을 하는구나 하면은 그때 맞춰가지고 막 눈 비비면서 막 맞춰가지고 새벽이고 뭐 낮이고 아침이고 할 거 아침에는 안 했겠지. 밤에 막 눈 비비고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막 졸려 죽겠는데도 그 라디오 맞춰서 듣다가 너무 졸린데 노래 나올 때 혹은 오빠야들 목소리 나올 때 그거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그 나중에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8685님 복디 저는 사진 앨범이 그리워요. 요즘은 사진을 너무 남발해서 인화하기는 너무 어렵고 저장되어 있는 건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추억이 쌓이기만 하다가 사라지는 듯해요. 저는 아이들 앨범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쵸. 이것도 너무 공감되는 게 복지 어렸을 때 사진들은 앨범에 아버지가 직접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맨날 그 사진관에 가서 종이 봉투에 넣어서 필름이랑 그 사진이랑 인화해가지고 앨범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붙여가지고 옆에 막 코멘트도 적어주고 그런 앨범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휴대폰으로 너무 찍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인화하진 않잖아요. 이 인화했을 때 추억이 있죠. 1187님께서는 예전 엄마가 연탄불 아궁이에서 밥을 하고 나면 누룽지를 되게 자주 주셨는데 그 누룽지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요즘은 전기밥솥이나 전기밥솥이나 햇반 같은 것을 먹으니까 그 구수한 누룽지를 맛보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전기밥솥에는 누룽지가 만들어지면 안 되죠. 아마 그 업체가 큰일 나겠죠. 그리고 그 즉석밥 같은 거 우리가 편리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누룽지만 모아놓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엄마가 만들어준 밥에 누룽지를 먹을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 누룽지 진짜 맛있겠다. 별빛사랑 안젤라님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가 그리워요. 스마트폰 등장으로 자동기기화가 빠르게 흐르니 감당이 어렵네요. 이 전화 그리운 거 많은 분들 이제 생각하실 텐데 요즘에는 그 전화라는 뭐라고 해야지 우리가 바디랭귀지 같은 거 할 때 전화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전화해 라는 거를 이렇게 흉내를 내고는 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이어서 우리랑 전화의 그 손 사인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다이얼 돌리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기억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7654님 고등학교 때 삐삐 사용했던 시절이 그립네요. 음성메시지 들어오면 확인하려고 밖에 있을 때는 공중전화로 음성메시지 듣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삐삐 암호도 있었고요. 그쵸. 음성 메시지 들어오면 확인해보면은, 내가 막 기다리던 사람이 막
문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했어. 막 장난처럼 장난 반 진단 반으로 녹음했어. 막 이러면은 막 두근두근하고 막 여러 번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다시 들으시려면 1번 막 이러면 또 듣고 또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 계속 저장해놓고 또 심심하면 집에 가서 또 듣고 집에 있는 전화기로 또 듣고 또 듣고 했었잖아요. 박바오르님께서 복디 삐삐 세대 아니시죠? 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해버렸네요. 자, 귀동요한 이유님, 카세트 테이프랑 음반가게 많이 있을 때가 그리워졌어요. 그쵸. 음반가게, 요즘은 음반가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반가게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돌들 덕질할 수 있게 음반가게들 아직 살아있기는, 남아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반가게랑 너무 많이 달라졌죠. 카세트 테이프, CD 플레이어. 2903님 역시 옛날 카세트 테이프요. 지금처럼 깨끗한 음원은 아니었지만 가끔은 늘어지기도 했던 그 소리가 가끔 그립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예민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카세트 테이프만의 감성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봅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보내주신 사연 중에 가장 옛것인 것 같아요. 연탄불 아궁이의 누룽지 사연 보내주신 1187님께 선물 드리면서 2903님께서 신청하신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기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8911님께서는 옛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네요. 저는 어릴 때 여름이면 집 근처 냇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고 겨울이면 꽁꽁한 냇가에서 친구들과 썰매를 타고 놀던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냇물이 오염되어서 물놀이 할 수 없고요. 어른들이 동네에 모두 모여 노는 문화가 사라져서 안타까워요. 라고 하셨는데 8911님 오늘 해보시면 되죠? 친구들이랑 같이. 동네 사람들 하면서 요즘 놀이터에서 보면 어머니들 그렇게 수다 많이 떠시던데 너무 삭막해진 이 동네 문화에 8911님 옛날이 그립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226님께서는 구세어라 라파엘 다른 사람의 감정 섞인 말로 내 감정까지 휘둘려 하루 종일 상처받고 사는 라파엘 이제는 그런 감정 분리해서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구생과 분리하는 지혜의 기도로 오늘 하루 웃으며 지내자라고 크게 외쳐주셨습니다. 감정과 구셈, 지혜 다 분리해서 오늘 하루 웃으며 지내자. 이게 결론이네요. 웃으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226님 화이팅입니다. 7277님 19살부터 7080 음악을 좋아했는데 젊은 시절엔

한달같이 지나갔고 22년부터는 클래식 기타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렵네요. 피아노는 원래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풍금을 잘 쳐서 쉽고요. 날마다 즐겁게 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클래식 기타. 너무 멋있다. 저는 기타 산 적까지 기타를 사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도레미파솔까지만 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그리고 마켓에 내놨어요. 박바오로님, 오늘 쉴지니 휴가 중입니다. 근데 늘 깨던 시간에 깨는데 늦잠 잘지니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하, 부럽다. 늦잠 잘 수 있는데 늦잠 안 자고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 상드려야겠는데 좀 왜 그러셨어요? 아니 늦잠 주무셔야죠. 늦잠 자고 싶어서 지금 늦잠 자고 싶은데도 못 자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데. 자, 휴가 즐겁게 보내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는요.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네.

0: 너무 어려서 안 돼.
1: 그만 글쎄 서럽게도 내 발에 매달려서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힘내보이시니. 노사라님께서, 복디 성남동 성당인데요. 2년 동안 주일 어린이 첫 영성체 교리 수고해주신 장유한네스 수녀님께서 새 부임지로 가십니다. 수고해주신 수녀님, 환송차 잠시 후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비가 너무 쏟아져서 걱정이네요. 복디도 파이팅입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죠. 정말 소나기가 아주 한바탕 쏟아졌는데 곧 그치지 않을까요? 사라님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요. 수녀님께 감사합니다. 꼭 안아주세요. 아셨죠? 자, 또 다 힘내볼지니 사연 하나만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담당 PD님이 바로 제 전 시간에 하는 슬디, 그대에게 평화를 슬디가 오늘 PD를, PD, 그러니까 방송 끝나자마자 저렇게 앉아서 PD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슬디가 다짐 보내주셨어요. 나의 다짐, 방송 잘 마치길. 우리 슬디에게 여러분 힘을 주세요.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도와주고, 이른 아침 도와주고 있는 우리 슬디에게 다짐이 꼭 이뤄지기를 힘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6516님, 빠밤. 저의 행여화를 함께 듣는 저희 부장님이 수술 잘 마치고 나흘 만에 퇴원을 하셨대요. 퇴직 예정이시라 짬이 나신 사부님과 알콩달콩 콩볶으신데요. 부장님, 너무 보고 싶지만, 브라운 시간 충분히 즐기고 오세요. 너무 좋으시면 힝, 계속 노셔요. 그 또한 충분히 멋지니까요. 사랑해요. 라고 크게 외쳐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부장님, 건강 회복하시느라고 잠시 쉬시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져서 돌아오실 부장님을 위해 복디도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9790님, 같이 일하는 후배랑 오늘 일찍 만나서 일하기로 했는데요. 아직도 전화를 안 받네요. 제발 오늘 마감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후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줄 잡아!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마감 오늘 해야 되는데. 9790님, 화이팅입니다. 많이 속상하시고 조마조마하시겠지만 얼른 100통, 전화 100통 남기세요. 100통. 부재중 전화 100통 남기세요. 0980님, 사정상 남편과 잠시 떨어져 지내는데 나흘째 제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찾아가 보기로 다짐했어요. 여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좀 줘!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니, 무슨 일이야? 어디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죠? 0980님, 오늘 조심히 다녀오시고, 또 잘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에게도 후기 전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지니, 어떤 분의 사연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지니 뽑아봅니다. 여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전화 좀 줘. 0980님께 선물 드리면서
이선용 인야시연님께서 신청하신 박보람의 해화동 1부 끝곡으로 함께 들을게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4: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영민님께서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새 커피를 땄는데 정말 맛있네요. 원래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꼬습기만 한 커피를 잘못 사서 여름 내내 억지로 마시느라 고생했거든요. 드디어 어제부로 끝내고 새 커피 땄습니다 라고 문자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저 새 커피 시작했어요 라고 행복을 여는 아침에 문자까지 보내주셨을까요. 왠지 그 신남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틀어드리는 노래 감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행여와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리온 서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서울의협동조합, 종근당 건강, 한국 비드랩, 한국 인삼공사, 현대해상 화재보험, 키움증권,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제.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6: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시간. 자, 복작복작.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난이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저는 이 노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지 그녀만이 가진 매력. 자, 내 사랑은 못난인데 그녀만의 매력을 나만 알고 있대요. 우리 보기들도 이런 나만의 매력,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매력, 나의 사랑만 알아줄 수 있는 그 나만의 매력 있으신가요? 매력 발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만의 매력,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매력,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몰래 귓속말로 이야기해주세요. 저는요, 뭐 새끼 발가락이 예뻐요 라거나 나만의 매력 있죠. 여러분들만 아시는 나의 매력 자랑해 주세요. 복디가 다 들어드릴게요. 샵 1053 한 통에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윤종신 내 사랑 못난이 듣고 올게요.

0: 윤종신 내 사랑 못난이 듣고 왔습니다. 자, 남들은 모르는 우리 보기들만의 매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님.
1: 없어요.
0: 뭐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주세요. 현주님 분명히 매력 있을 거예요. 뭐 손가락 중에 하나는 이쁜 손가락이 있다거나 발가락 중에 이쁜 발가락 하나 있다거나 아니면 저는 귀가 이뻐요. 아니면은 속눈썹이 길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머리카락이 튼튼해요. 아니면 머리숱이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주님 없는 건 없습니다. 없는 건 사양해요. 얼른 찾아서 다시 문자 보내주세요. 032 하나님.
2: 비밀인데요. 저는 날 때부터 귀여웠어요. 들킬까봐 최대한 숨기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
0: 들켰다. 아, 귀여워. 전 이 문자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혼자 엄청 씩 웃었잖아요. 날 때부터 귀여웠다고요? 어떡하지? 오늘 들켜버렸네? 아, 이렇게 귀여운 문자. 어떻게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참. 이렇게 문자 귀엽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7703님.
3: 이거 장점이에요. 저는 남자인데도 속눈썹이 길어요. 이상하죠?
0: 어머나. 뭔가 소싯적에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 이 속눈썹 만지면서 자기는 속눈썹이 어떻게 이렇게 길어? 하면서 또 많이 칭찬을 하셨겠네요. 그 긴 속눈썹의 매력에 또 많은 여성분들을 좀 울리셨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7408님. 나만의 매력이 아니라 매력도 아니고 매력이 아니라 아내 율리안나의 매력은 바가지를 긁어도 예쁘게 긁는다는 것. 이건 어떻게 긁는 거예요? 바가지를 이쁘게 긁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이쁘게 긁을 수 있지? 예쁘게 긁는다는 거. 그럼 바가지가 아니지 않나? 바가지를 어떻게 이쁘게 긁어? 그건 바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단단히 오해하고 계십니다. 1214님, 전 힘이 세요. 남편 없이 쌀도 사고요. 애들 어릴 땐 둘도 번쩍번쩍 안고 다녔어요. 근데 남편한테는 비밀. 이거 비밀 지켜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장점 많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리고 복디도 이래요. 복디도 힘이 세요. 복디도 뭐 척척 다 잘해. 그냥 뭐 다 잘해. 뭔가 이렇게 막 보호 본능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잘해. 그러니까 뭐 힘으로 하는 건 다 잘한다는 소리예요. 막 번쩍번쩍 들고 막 번쩍번쩍 고치고 이런 거 이렇게 남들한테 도움받지 않고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6199님
4: 저는 애둘 엄마지만 S라인 유지 중이랍니다. 옷을 편하게만 입어서 티가 잘 안 나지만 저만 알고 있는 매력이랍니다.

와, 너무 매력, 너무 부럽다. S라인 뮤직. 크, 너무 부럽다. 자, 그리고요, 2518님. 뻔뻔한 게제 매력이에요. 누가 뭐래도 못 들은 척 잘합니다. 뭐라고요? 뭐, 뭐가요? 왜요? 아니, 어때서요? 전 매력이에요? 막 이렇게 못 들은 척 잘하신다고. 7978님. 제 매력은 미사를 들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와요. 아, 얼마나 또 마음을 다해 미사를 참여하면은 평소와 다른 아름다운 목소리로 7978님 미사 드리신다고? 0222님, 저는요, 신봉선보다도 웃겨요. 그걸 제 남편만 알아요. 아,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그것 좀, 이게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 좀 많이 해주세요. 복디도 웃고 싶습니다. 복디 재미난 거 재미, 좋아해요. 022님, 귀여운 신봉선보다 웃기다는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032, 하나님, 아, 네. 오늘의 장원을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네, 032 하나님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이거 사연 채택했잖아요. 날 때부터 귀여운 비밀 032 하나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작복작 마무리를 해보고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화요일 코너 이리운 소재로 돌아올게요. 노래 임상아 뮤지컬.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이리 온 서재. 매주 화요일마다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복을 여는 아침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0: 대표님 오늘 오실 때 소나기 안 쏟아졌나요?
1: 잠깐. 그러니까 거의 끝물.
0: 아,
1: 그칠 때쯤 와가지고.
0: 저는 아침 출근할 때 소나기가 너무 세게 그쵸? 쏟아져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1: 저도 준비할 때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요. 싹 하고 막 쏟아지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1: 네, 한 주 또 잘 지내고 저 당일로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참 그 국내 출장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 느끼면서 우리 복디 자주 가잖아요. 아유, 국내 출장.
0: 진짜, 맞네. 저거 진짜 출장은 다 힘들어요. 놀러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출장은 다 힘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그래도 시간이 네. 좀 있으니까 네. 중간에 이시돌 목장이라던가 그동안 제주도 가면 가고 싶었던 거 들러볼까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힘이 안 나더라고요.
0: 아 근데 좀 무리기는 해요. 제주도에 당일치기로.
1: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되게 여유가 있는데 체력적으로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있는 건 좀 드셨어요?
1: 아니 그냥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그냥 한 끼 점심 한 끼 먹고
0: 뭐 드셨는데 맛있었어요?
1: 파스타
0: 제주도에서
1: 파스타 리조또 이런 거였는데 재밌는 거는 그 제주도산 전복, 아, 제주도산 당근 이렇게 전부 재료가 다 제주도산이 써있더라고요.
0: 아 방금 파스타 얘기하면서 그 동공의 지진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하는 그 동공 지진을 저는 읽었습니다. 와 파스타 맛있겠다. 제주 거기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아닌 타지에 가서 뭐 물론 그렇죠. 우리 동네도 맛있긴 하지만 타지에서 먹는 음식이 뭐 다 맛있죠 뭐.
1: 네.
0: 제주도 생선구이 이런 거 생선구이 말고 생선조림 이런 거 먹고 싶다.
1: 그렇죠.
0: 갈치조림 이런 거.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세요.
1: 복디는 혹시 새에 관심이 있으세요?
0: 아니요.
1: 그럼 새들도 대화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0: 아 근데 새들한테는 관심이 없었는데 저 캠핑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에 깨거든요. 그러면서 그 새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냥 눈만 뜨고 새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정말로 약간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왜냐면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은 새소리 같지가 않은 거죠. 리듬이 있는 가끔은 리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신호가 있나? 뭐 모스 부호처럼 이런 게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네요.
1: 근데 우리가 어떤 새들이나 동물들이 울음소리를 내거나 감정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는 해도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면서요. 2000년이 넘게 그렇게 우리에게 상식과 같은 말인데 오늘 가져온 책은 바로 그 새들의 언어를 연구한 일본의 동물 행동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입니다.
0: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1: 네.
0: 이거 이효리 뱅 무슨 치리치리 뱅뱅 나는 너의 들린다 막 이런 노래가 들리는데
1: 저도 처음에는 그 어떤 은유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행동학자 연구를 하셨으니까는 나에게는 들린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이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숲을 실험실에 삼아서 박새를 관찰해온 그 연구일지인 거예요.
0: 박새요?
1: 네.
0: 박새가 어떤 새지?
1: 아주 작은 새, 참새 거의 참새보다도 좀 더 작은.
0: 그렇구나. 그 와 신기하다. 그 새 하나를 연구하신 거
1: 그렇죠,
0: 20년 동안. 이분의 말은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20년
1: 그렇죠.
0: 동안 연구했으니까요. 네. 자, 새들의 소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윤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책은요. 나에게는 새해의 말이 들린다. 일본 작가님의 책 이야기인데요. 본격적인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수 있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1: 네, 이 새는 참새목에 속하는 새인데요. 흔히 맑고 고운 울음소리의 대명사로 불리며 특유의 샛노란색 깃털이 유명한 이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앵무새,
0: 2번
1: 아미새,
0: 3번
1: 꾀꼬리.
0: 아미새가 그거 그 SNS에서 유명한 그 아미새인가?
1: 전 처음 들어봐요.
0: 아름다운 뭐 이운 새.
1: 아, 그런 게 있구나.
0: 자,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1: 네, 이 새는 참새목에 속하는 새로 맑고 고운 울음소리의 대명사로 불리며 특유의 샛노란색 깃털이 유명한 새입니다. 이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앵무새,
0: 2번
1: 아미새,
0: 3번
1: 꾀꼬리.
0: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B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면서 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작가님 성함이 뭐였죠?
1: 네, 스즈키 도시타카라고요. 생물학자이면서 동물 언어학을 창시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박사님이신데요. 대학교 때 생물학을 전공하셨고요. 좋아하는 생물을 평생 관찰하면서 살고 싶다는

0: 바람으로 지금 2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결국 이 박새에게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신 거죠.
1: 오, 박새. 이 귀여운 새에게 대화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오.
0: 네. 이 책이 20년 동안 관찰이랑 실험을 반복하면서 연구를 이룬 거를 기록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굉장한 걸 증명해내신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여 있고 실험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써 있어요. 읽으면 재밌는데요. 이제 주된 연구 대상은 박새였고요. 네. 이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새지만 이 울음 레퍼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낼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그냥 울거나 감정 표현 정도 한다면 이렇게까지 막 한 200여 종 된다고 하거든요. 다양한 소리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연구가 시작이 돼서 박새 울음에는 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단어들이 있고 그 울음소리를 조합해서 문장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아내신 거죠.
1: 아니, 이 박사님은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 책의 글로 담으셨을까요?
0: 그게 저도 웃긴 건데요. 그 박새가 표현하는 것 중에 뱀이 있어요. 그럼 츠르르르 써 있어요. 츠르르르 써 있는데 그 뒤에 책 뒤에 QR코드가 있어서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근데 제 귀에는 막 츠르르르 이렇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번역하면서 조금 달라진 건지 박사님도 츠르르르라고 발음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원어로 발음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리고 박새가 내는 것 중에 또 뭐 경계해라는 게 삐스비라는 게 있어요. 삐스비. 삐스비인데 음도 있고 삐스비 너무 우리 언어잖아요.
1: 네, 삐스비.
0: 그래서 책에 써 있을 땐 삐스비라고 써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
1: 근데 그 소리마다 QR 코드가 있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럼 그거를 박새의 울음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박사님의 흉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0: 진짜 박새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뜻이 있는 단어들을 뒤에 실어준 건데 그 박사님이 그런 그 주의사항도 써주셨더라고요. 이게 진짜 숲에 나가서 박새가 있는 데서 틀면은 어쨌든 혼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생태계 혼란인 거잖아요. 네. 우리는 녹음한 걸 트는 거지만 박새들은 그것 때문에 뭐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뱀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뱀이 나타났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냥 혼자서 듣고 나중에 박새를 만났을 때 박새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 그럼 박새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박새 이야기가 준대요. 이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들새를 좋아했대요. 근데 소년기에는 가까이에서 관찰을 하고 싶으니까 네. 들새는 가까이서 관찰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벌레, 메뚜기, 뭐 사슴벌레, 개구리, 미꾸라지 안 잡아본 그 생명체가 없대요.
1: 아, 미끼를 계속
0: 아니요, 그냥 관찰하고 싶어서 들새는 못 잡으니까 별의별 걸 다 잡아서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키워봤었대요.
1: 채집.
0: 네. 그러다가 박새랑 이제 그 들새랑 가까워진 게 고등학교 때 세뱃돈을 가지고 쌍안경을 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찌르레기나 뭐 제비, 물총새, 집 짓는 것도 보고 그들이 새끼 기르는 것도 보고 그 박사님께서 자기가 새라면 해가 질 때까지 관찰해도 지루하지가 않다고 않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 실제 저희 행복을여는 아침에 출연하신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탐조 동아리를 만들어 낼 정도로 탐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0: 네, 그 지금 몇 년 전부터 되게 그게 유행처럼 번져서 저도 탐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네. 탐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박사님 에게는 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새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돼야겠다고 대학을 진학을 하셨고요. 우와. 생물학과 진학을 하셨고 대학교 3학년 때 그 일본의 탐조지로 유명한 가루이자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버스를 타고도 뭐 1시간 정도 더 들어가서 숲에 갔대요. 네. 근데 거기 정말 그 박사님 표현으로는 숨 막힐 듯이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일단 뭐 나무도 다 아름답고 풍경도 아름답겠지만 네. 새들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홀린 듯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참을 관찰했대요. 근데 그 혼종무리라고 그 단어가 아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새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무리지어서 그 생활을 하는 새들이 있는데 박새, 뭐 북방 쇠박새, 동고비 같은 그 작은 새부터 해서 좀 더 큰 딱따구리류의 그 새들까지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이 새들이 뭘 하나 관찰을 했대요. 근데 어디서 박사님도 이제 한글식으로 번역이 된 거는 지지지라는 소리,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소리였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봤더니 거기에 해바라기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고 네. 한새가 지지지 하고 우니까 새들이 막 날아와서 같이 해바라기 씨를 먹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해바라기 씨를 먹자고 부른 걸까? 근데 그러기에는 그때 한겨울이었고 네. 그리고 자기만 먹 이제 자기도 식량이 계속 없었을 텐데 네. 자기 먹기에도 모자랄 텐데 동료를 부른다고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기적 유전자에 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험을 해봐야겠다.
1: 네.
0: 해서 장소를 옮겨서 해바라기씨를 뿌려놓고 숨어서 관찰을 했대요.
1: 네.
0: 근데 맨 처음 그 해바라기씨를 발견한 또 박새가 네. 또 이제 박새는 좀 다른 소리를 내나 봐요. 그래서 그 새도 뭐 삐삐삐 하고 울면서 또 다른 새를 불렀대요.
1: 네.
0: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닐 거예요. 한글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1: 그렇게 시크하게 삐삐삐삐. 네.
0: 그러다가 또 다른 새들이 오니까 그 울기를 멈추고 다 같이 해바라기 씨를 먹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가설이 하나가 그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아 이게 그 박새들이 아니면 그 작은 새들이 같이 먹이를 먹자고 먹이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나?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거기 체류하면서 박새라든가 그 다른 새들의 행동을 추적해서
1: 네.
0: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노트를 해가면서 그때 이제 녹음기도 없었대요. 이제 그런 것까지 챙겨가진 않아서 그 소리를 다 자기가 말로 써가면서 그 노트가 꽉 차도록 메모를 해가면서 다양한 울음소리를 알게 됐고 이게 바로 이 박새의 언어를 연구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1: 그 많은 들새 중에 왜 박새였을까? 박새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0: 그 처음에 눈에 띄어서 그랬을까요? 근데
1: 그냥 귀여워서.
0: 처음에 이 언어를 듣게 된 게 박새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새들을 부르는 거 아닐까? 저게 말이 아닐까라는 데서 시작을 한 거죠.
1: 저는 머릿속에 하나 남아있는 새의 무리 장면이 새들이 무슨 땅에 뭐 떨어진 거를 어떤 새인지 지금 가물가물해요. 근데 새들이 땅에 떨어진 거를 막 먹고 있는데 대왕새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새들이 못 먹게 막 다 막 부리를 쪼아버리고 쫓아버리고 막 이래서 새들은 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박새 같은 네네. 경우에는 심지어 불을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 네. 여기 밥 있다고 부를 정도면 엄청 성격이 좋네요.
0: 그게 왜 먹이를 부를까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는 그 작은 새들은 씨앗을 먹을 때 하늘을 굉장히 자주 본대요. 그게 이제 천적에 대한 경계, 위험에 대한 경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같이 모여서 먹으면은 하늘을 보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대요. 이게 여러 마리가 모이면은 누군가가 발견할 확률이 더 높아지고
1: 네.
0: 그리고 그 조금 더 큰 새들은 쉽게 또 공격을 못하는 거잖아요.
1: 공동체 의식이 있는
0: 네,
1: 거네.
0: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타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으니까 이기적 유전자의 그 이론에도 맞는 이야기다라는 우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너무 신기하다.
0: 그렇죠.
1: 그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를 처음 발견하게 된 건데 진짜 덕후가 따로 없네요.
0: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다들 이 박사님의 그 댓글에 연구 댓글에 네. 새에게 언어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기보다는
1: 네.
0: 박사님의 이 연구 자세 그러니까. 20년 동안 왜냐하면 이 책이 20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거라고 했잖아요.
1: 그러니까
0: 네 우리가 듣기에는 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먹이를 발견해서 다른 동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검증된 것만 읽지만 이분은 몇 년 동안 그리고 새라는 게
1: 네.
0: 내 눈앞에 뭐 내가 원하는 때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 박사님께서 그런 단어도 발견을 하셨어요. 그 문장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계해 모여라 라는 울음소리가 있어요.
1: 집합과 흩어져.
0: 네네. 근데 이게 이 새들이 왜 경계해랑 모여를 문장으로 쓰냐면은 그 자기보다 완전 천적 맹금류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아주 자기들이 잡아먹힐 위험이 아닐 때는 경계한 대상이 있을 때 자기네들이 수십 마리가 모이면은 다른 새들이 쉽게 공격을 못 한대요.
1: 아, 오히려 큰 무리를 지으면
0: 네네 그래서 좀 위험 상황에서 경계해 모여라라는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1: 아니 근데 박새 찾아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0: 그렇죠. 네.
1: 그 노란 털이 너무 사랑스럽고 새 하면은 저는 좀 공포가 더 먼저 떠오르거든요. 좀 무섭고.
0: 사실 우리가 뭐 까마귀도 그렇지만 독수리나 아주 큰 새는 정말 무섭긴
1: 네,
0: 하잖아요.
1: 무서워요. 네. 근데 박새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귀여울 분이 열심히 끈기 있게 연구할 만하다 싶기도 하고요. 0603님 3번이요. 0092님

0: 님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정답은 꾀꼬리. 1519님도 영민님, 영민님은 정답 앵그리버드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22115님께서는 새소리가 듣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문제, 아니, 퀴즈 한 번 더 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새는 참새목에 속하는 새로 맑고 고운 울음소리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특유의 샛노란색 깃털이 유명한 이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앵무새,
0: 2번
1: 아미새,
0: 3번
1: 꾀꼬리.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문자와 함께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기대평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필 못 찾겠다 꾀꼬리.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 이야기 나에게는 새 말이 들린다. 작가 성함은 어려웠습니다. 네. 뭐였죠?
1: 스즈키 도시타카.
0: 아, 스즈키
1: 도시타카.
0: 네. 네, 작가님의 책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서는 새가 운다.
1: 네.
0: 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새가 뭐 지적인다, 노래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새의 소리를 언어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1: 일단 우리

0: 언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를 지시해서 전달이 될 때 언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울음이나 뭐 감정 전달 같은 건 사실 언어라고 하진 않잖아요.
1: 그쵸.
0: 우리가 놀래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거는 말을 했다, 뭐 언어를 그쵸, 했다라고
2: 그쵸. 울부짖는다, 뭐 네, 이렇게 네. 소리를 낸다라고
0: 그쵸.
2: 하죠.
0: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새가 그냥 울음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뜻을 전달했다라는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거 실험을 해서 이 새의 소리를 언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2: 오.
0: 이분이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뱀 얘기를 했잖아요.
2: 네.
0: 그 박사 과정 1년차 때 또 이제 그 박새에게로 가서 그 숲에다가 본인이 인공새집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인공새집 40여 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어마어마한 작업인 것 같아요. 설치하는 데만 또 막 며칠 걸리고 관찰하는데 몇 달씩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관찰을 몇 달씩 있는 걸 몇 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치르르르라는 소리가 났대요.
2: 치르르르.
0: 써있는 한글 그대로 읽자면. 근데 이게 자기 그렇게 오래 관찰한 자기에게도 처음 듣는 소리였대요. 이 박사님은 어느 정도냐면은 박새의 말을 대부분 알아듣고 아 나도 박새가 아닌가 이럴 정도로 말을 대부분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치르르르라는 처음 듣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구렁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위협을 받을 때 보통 삐츠비라는 소리를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뱀에 관해서만은 치르르르 이게 복지가 듣고 왔으면 아마 잘 흉내를 내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도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차분하고 담백하게 트르르르 비츠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0: 어쨌든 이게 그 트르르 소리가 공포심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이게 정말 구렁이나 뱀을 봤을 때만 하는 소리인가 그러니까 뱀이라는 딱 그 단어인가 네. 싶어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대요.
2: 네네네.
0: 근데 바로 실험이 아니라 막 이제 몇 년 동안 또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실험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도 뱀, 뱀이야 라고 하면은 뱀을 떠올리게 돼 있잖아요.
2: 그쵸.
0: 그러니까 이게 정말 뱀이라는 단어라면은 뱀 치르르르 했을 때 네. 뱀을 떠올리겠구나.
2: 아.
0: 그 실험을 해보자.
2: 네.
0: 근데 뭐 또 뇌를 찍어볼 수 없잖아요.
2: 없잖아요.
0: 뭐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떠올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까 해서 치르르르라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2: 네.
0: 뱀이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게 나뭇줄기를 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기어오르게 그런 모양을 보였대요. 그러면은 딱 치르르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움직이는 걸 계속 쳐다본대요.
2: 맞네,
0: 저게
2: 그러면.
0: 뱀인가 아닌가.
2: 오.
0: 근데 다른 소리를 들려주면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도 쳐다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딱 확인해서 뱀이 아닌구나 해야지 경계를 풀고
2: 네.
0: 그리고 치르르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나뭇가지 정말 나뭇가지처럼 막 흔들면은
2: 네.
0: 그것도 바로 뱀이 아닌 걸 알잖아요.
2: 네.
0: 그럼 또 바로 경계를 푼다는 거예요. 접근하지 않고.
2: 맞네. 뱀이라는 사인이 맞네.
0: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건 또 과학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관찰했던 이랬다 정도로는 또 그 가설이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몇 년 동안 이제 한 번 속으면 또 안 속잖아요.
2: 그렇죠. 저 사람 또 장난치네.
0: 네네. 그래서 4년 동안 84마리의 박새를 실험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얻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학술지에 보내서 검증이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2: 어머나 세상에. 이제 새의 언어를 새랑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박사님도 알아듣고 츄르르 소리가 나면 어디 뱀이 나타났나 같이 이러게 되는 거죠.
2: 어머. 신기해라. 저는 새의 울음소리가 그냥 단순히 리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이 있어요?
0: 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책은 아니었는데 다른 책 할 때 어떤 가수분께서 거의 비슷하게 소리를 흉내내시더라고요.
2: 새의 소리를?
0: 네.
2: 우와.
0: 그러니까 이 음성, 이 소리 치르르르 이 글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높낮이도 표현을 해야지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2: SNS 보면은 강아지들이랑 소통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특히 강아지들한테 훈련을 시켜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본인 의사 표현할 수 있게.
0: 그쵸.
2: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강아지들도 언어가 있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도 어떤 우리 인간이 하는 언어를 이들에게 습득하게 해서 훈련을 한 건데 이들만의 언어를 그러니까 또 그 이들만의 언어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문법은 또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도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실험을 이제 이게 지금 세계 최초인 거예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2: 그러니까요. 네. 와, 이 책을 읽으면은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하게 된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자는 그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의 전유물도 아니고 이 언어를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받는 어떤 하나의 능력으로 본 거잖아요.
2: 네네.
0: 근데 저는 결국 이 책에서 새도 말을 하는가 뭐 이거를 말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우리는 언어를 너무 좁게 정의해서 인간만의 언어가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2: 확실히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뭐 우리가 숲이나 길에서 만나는 새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기는 해요.
0: 근데 그 작가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지금 인류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2: 어.
0: 본인 생명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개구리도 좋지만 우물 안에 있다는 게 문제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 2000년 넘게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해온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2: 네.
0: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2: 네.
0: 그러니까 동물학자의 책임도 크겠다 싶어서 이분이 제대로 연구하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활용하셨대요.
2: 오.
0: 계속 그 소셜미디어에다가 자기가 연구한 거, 새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이거 올리시고 강연에도 부름 나가고 근데 강연에는 인원수가 한정 있잖아요.
2: 그쵸.
0: 그러니까 라디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와. TV에도 가고 교과서에 실릴 글 좀 써달라고 해서 그것도 또 열심히 쓰고 그러니까는 일본에서는 중학생이 보는 교과서에도 이 글이 실려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는 그런 박새가 언어를 쓴다는 게 꽤 알려진 사실이겠구나
2: 네.
0: 했는데 검색한 결과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2: 저희가 시작할 때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시작했더니 바깥에서 슬디가 우리나라의 윤무부 박사님
0: 그렇죠.
2: 사진을 띄우면서 새 박사는 이분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진짜 엄청난 업적을 세워주신
2: 그쵸,
0: 분이잖아요.
2: 그쵸.
0: 이렇게 대중적으로 새해 하면 떠올릴 정도로 많은 거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개,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진짜 훨씬 커진 거잖아요. 그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좀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면 애정이 생기잖아요.
2: 맞아요.
0: 그건 참 우리에게도 되게 풍요롭고 좋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어떤 문장이 남게 될지 궁금한데요. 리온 대표님 마음에 담긴 이 한 문장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0: 네. 결국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은 역발상을 해보는 게 중요해.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틀렸을 때가 있거든. 이게 저자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해준 말씀이래요. 근데 이게 학문이 아니라 삶이어도 되게 당연함이 강력한 편견이 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해. 뭐,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옛날 2000년 전부터 아니라고 했어. 모두 아니라고 해.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그냥 편견을 만들어주면서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뭐 반대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어도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당연한 뒤에 숨겨진 어떤 미검증 지대를 알아채는 감각 이것만 있어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과학적인 태도가 생기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그리고 삶이 훨씬 재밌어질 것
0: 그렇죠.
2: 같기는 하네요.
0: 네.
2: 자, 퀴즈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샛노란 깃털이 유명한 이 새의 이름은 바로
0: 3번 꾀꼬리입니다.
2: 선물 받으실 분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화요일 코너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0: 저 이 책 보면서 그 새들의 의사소통을 듣다가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다양한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인간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그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인간은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데 상처 주기도 하고 다른 소리를 하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저 스스로에게 좀 단순하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0: 즐거웠습니다.
2: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6: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손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무언가를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죠. 아무리 힘들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꾸준히 붙잡고 있다 보면 그 고단한 시간은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꾸준함이 지닌 갓짐 힘이니까요. 긴 여름을 보내면서 숨만 쉬어도 뜨겁고 힘들었던 그 시간에도 하루하루 꾸준히 자기 일에 매진해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결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를 배반하지 않는 그 구슬땀, 그 값진 열매를 기다리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